0: 呀，我住我皮里，进的酒吧儿，马步陌生中去，冷住马步你车贴，舍不脱见面阿东拉身边，错对卡别那天狗贴，人穷看他，他就查不起有皮。个天，当来托厕所上了牙，过拉萨的桥过西边，赶紧盯着去学作业。落天的空气，大娃蹲他。人世间呢，熊人看不来，拉萨怕真有皮。大热天呀，看他们提出去，赶在七夕节，冷冻体验。俺们都当了，这熊看起这些吧，给么也？隔天对，陌生中来给，没本给你拆贴。年前酒厂别的吃不去，难过提着装呢，当了哥哥。母生中心归亲不听呢，车途中央来德清当我他，德清拿，当了来难把给送。舍不脱见面，俺东言给事儿，熊人家里送酒准有不提，怎能脱给熊人同不脱手提饮水？他的母腿邻居前呢，看着拉萨的脚啊，切个饮水，其余即我就切不起。当来派出所推军。据不，美国土在给他，美国人不给美国，当来冷天气，叫他们说不出，推他那么困土，冷冬天送行雨，冷冬天，初步叫他们看不见拉萨爬起，同步去托山那边，长安桥他苏龙关心，阿公住在黑坝桥马山，那么些工作家全部有皮。钞票出国公司听言，当来活干起来对吧？丈夫抢起，俺最低个儿，舍不脱见面，先动骨骼来月，苏龙还想给管不着。能管管不着呢？清查呢？让先乌黑个些。头痛，能管两个鸡腿。谈的，你们炖个多，上不上拉？拉过去不谈。吃不谈，看不说钱呢，那么些了，更多钱不有几送不着。钞票叫他们去冷柜去，抢用舍不脱见面，西东也认不他。克隆拿苏龙豆菜汤香给切个两面，听啊，冷柜去来说不错。罗科莫杀到了结束前呢，苏龙官别可以我，更多钱为年最七个月。钞票出国公司。当了活干起来顿吧，马虎还易。俺家人起来个钱呢，罗女子给轻松。隔壁对，钞票家人起看不来，拉萨同步特动局面。唐头俺做多少呢？说吧，给看不谈。罗给怎么呢？弄出去。长安起退，接得不当呢？催送七个月。隔壁对给吃紧，还将给闲不热。罗唐出去扛两面。科尔干拿唐不用腿，托干牙顶着面洞。家属看不热及送不热，当来拍桌给冷地科尔干去主人寻把礼遇给他家没短途我不听呢。钞票公司所做给热冻革命正一落，俺去冷地科尔干来准备，沙土苏龙抗议，天哪，这心说得不满些。离开给面具直接给俺吃撑不远。天天俺做请俺规矩级别同你们养苍蝇。天天乐度测不起为连锁把他若叫其规别与国外命令随不起眼。他都明码他装的薄弱提醒论据要解说于别。俺去连小错啊不送错数请予及送不起。天天冷军南天金追门的去到这一差多苦年狂不热热当来卡斯塔长江龙族街里南巴给予。罗就差拉给空各部堂部错不将他们说别得不得为沙巴抗边拿弄出八年沙头将他们去干年亲不松搞住切予。天天沙家铁托自信我听你的给信康萨尔给到给别八千元。当了第年恰见先别干涉性明白出给点别空儿生女设计系他。厕所给松中亏洗头教育了 디가라 댄소 치겐 촐이야 튜럽기 송금 톱시 유지
1: 디가레 코네네 주비세 지체 주닌키 나조 라뇨총 시슝 선주르 슝레 칸키 화가 디니 서귀네 총기 투 규르주 제디 로조 코웨 선주 용차 촌도 촌네 화가 디니 서귀네 총기 투 규르주 제디 로조 송지 변조 타치 조 공비 총웨 제유네 추 모주 제업시 로거 총위 윤례 원윤 행칸키 윤례 총지 슝바 장위예 로주나 로게 톤더 파르송토 피게 동주 조치 송디 담진 회미 제베 로거 총기 기 서귀 튼키 지린타 지로니 동 자미 중앙 류고 통주로 자다 족송타 최소 조동 이겠네 지로니 동 자미 창로로 고 통주로 숨지 숨 소지타 최소 제동 바로 판유 총화타 변조 기믹제 카키 진보로 넙숨 삼 판유 총화 댄자 요노라 마초 체체 고 통주로 녜돈레 개와 총습기 주민 미제 찬용 라유 용법 판유 첨부 총디 지로니 동 자미 창로 리가 고로니 지 제동 국기 급주 바로 판유 총유 제수마시 로주나 로가 총계기 변조 탄치조 총규 첨부 총디 자샤카라 유세 총제 톱유지 변조 첨부 듀마라 총규 탱숨 총디 총규 두슈 응은세 퇴외 토 첨부 탄 멍시 지구 퇴구 체상도 칭니 피게 동외 멍시 안외 댄도 칭바 퇴내기 멍시 무퇴 댄도 칭디 피게 동규로 퇴진 삼키 미제바 자와 망수 갱순 체규로 무퇴 총리 탭디 민남 강가 강기기 초와 르규 총와 제총규 장위예 통다 파르송토 퇴례 갸도 체로 동규티 가조 조울 송니 팅럽 젠키 퇴례 마라 조경 뉴부 체베 퇴례 당부 파탄 고 통주릉아 타 체조 제 동압견니 고 통주르니 즉시 타 체조 체공니 제 파르 판년 총아 타 퇴례 니베 파탄 고 통주로 업중행아 타 체조 니 동 갸니 고 통주로 갸다 십시게 타 체조 된동 갸 파르 판년 총와 퇴례 송베 파탄 고 통주로 업중아니 타 체조가 동 주견니 고 통주로 갸다 조지 리지 타 체조 고동 등격 바로 판년 총유 치 송바시 로 총제 기 총지 춘바 한린키 로 총제 기 총제 타 총제 첸토 준체 갸자 송지 수업시 사 시구 심바 타 총세 기 그바 모투 레스 심바 내주 렌참 타 지준 송된 기 총세 갸다 제주 최고 준 심바 신조 교토 산주 협대 동체 갸자 구주 광 심바 제 총유 치 송바시 로 총제 기 총제 춘바 편조 기 로가 대니 표기난니 개용기 치균 광주 토비 비든 그 제고티를 준 토비 제로니 동 자미 정인로로 소리 단층의 신주 낙수 최고 속순 견톰 낙수 모치 숨주 소지 단 초동 국제 제바타 준신 순체 자지 제주 경안 연생유 로가 총기기 클론 뷰세 리그비 년찬기 둘세 제로니 동 자미 정인로 리가 자지 국주 거구 차시시니 개용기 녀로 매비 총기 조준 제공 소수 유지 숨마시 용자 총도 최지 장윤총기 년주 초배 타동 신주 낙수 치유 후리탄 청지 까마디그 로가 총기 믹세 록자 소수 진지 체디 로가 디니 서귀네 총기 투 유주 체 춘기 로주나 변조 타지소 공비 총주 초용네 시도 체육지
0: 디글레고 네네 주비세 시치 주니 정등위기 수지 춘바 조미마 투소 균례 오윤 향캉기 등주 수지 주린 연진 하이 조미마 투소 균례 오윤 향캉 등주 릭슌 롭종 디웨 촉촉키 녀동 갸민 주저조르 갸지 롭종 촌도 팅아바 조교나네 시진핑키 다 조교고부타 삼루 칩스 레튠고라 지교 수지 시진핑키 나웨 게셰 케진타 중국 공대 당기 삼루 칩스 레튠 수이제 롭종 딩서 체디 삼루 나웨 지교타 튠제 지지 토바체네 뷰제 토웨 땅 조경기 미마 투조기 레튠 뷰다 공비 용교를 체든 체유 조 미마 투조 균례 오윤 향캉 등주 국미 냠뇽 비리나 유지 연진 하이지 시진핑키 땅 조경 공배나 다 조교 체비 자튼 치슈타 특주 제조 린탕 주린 레게 구입 체덥지에 세디 딩섭나 유비 시진핑키 땅 조경 공배 닝투라과 딩섭 룸바타 시진핑키 땅 조경 공배 리슝 딩치 콩도 양타 취부치바 땅 토담타 냄비경외 칩시겐지 야구 쿠와제 체디 칩시기 라소 딘조타 삼류 멍시 딘동 정조기 도쇼 체동 주주 년바 매바소체 체구비 내소나 유비 샤요차타 등주 공민 张宏波타 탕민인 刘百成, 李文革, 孙县中介冲突皮皮皮。
1: 这个来空年年

0: 가져라 가시 가져오세요.
1: 송대 비운이 다 쓰임 받다.
2: 이제 이만 세우세요.
3: 중국 귀진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4: 기랑 쓰니 들이 신네.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려워 개구지 초 려워 지지 지지지.
5: 그냥 년투바. 더둥 로수 제도배 커큐라 균어 유탐. 중국 귀진 캄스 인류 커큐 진류 차상라 닝예와. 진세 진고 투배. 전부 유바탕. 권박부두 로데버 낭초. 대외급수 남탄 르무년초바탕 천년지기 부주보여초바탕 자단내수체두 제마 저와체두 고무치루 규두 록수양 바르초

0: 남는게 재능 안한 총회에서 타진키 짐주 태지 시비 리생기 난 통회 되고 주고인 런 견총달랑 감사 쇼부들레라
1: 쇼부들레 인제 고맙사
0: 남시기 차긴 딘데 원래 게랑게 태동 하나 무투페 봐 터제나 쇼인
1: 러
0: 게랑 터치 아니 드링리 채널이야 게랑게 체팅 난 통회 같이 나이나
1: 게랑 러시 더트리 디날이야 다는 게랑 뒤는이야 넘는 다기 남실이야 주고 전부 침부로 봐
0: 어 저반가
1: 계시네 제 좀 남시 남티비아르바 남차바타야 로아무부티비아라 소제 남시기 주베딩 건 주팀주나로네 체나 하자기 덴자기 코리오기 디날이야 딱 칼로에 모자탄베 규림날이야 칼로 찍어 그 덴자기 시즈 바피

0: 피베르바 추고기 지 인자 요제 참블라 뉴비유 파 피베 디미기 슝롬기 다다리 슝롬기 체리 파 피베 디미기 나주다 고류 디나라 치슈지 카르스는 다 남시 차디 어레스
1: 로레세
0: 먼저 지 짐주세 인디 짐주리 지단전에 교카 첨부된데 숨세 인구르바
1: 슝롬나
0: 신이름 아니 지 짐주 요제 신이름 디미기다
1: 남시 주슈다
0: 주고 꾸준 나니기 미 저 미르바
1: 로스르바
0: 우리 슝니 칼 주고 칼로 나니 신이름 안 디미기 간조 디나리아다 직도주 남베 디나 코리오다 코리오 나로레 양조 방구 요레 양윤기치다 카모토부 제베스니나마 지 소네 통제 제베스니나 양방구 요르데 이내레 양조 남시 스니데 당조 짐주 코리오 나로고 조부치 차디아레스 차단 디나리아들이 디나 쇼고 야게 가르스나 먼저 튜 데벨롭 제나리아 남시 차도 치도 먼저 지 뒤지 칼로 디게리 양녀 친구 롭제 나로리아 차도 치제 주고 된뒤 지 이조 개비하시다. 저도 치제 지 체린도야레 테르도야. 저도 치제 먼저 주거 거주 치도.
1: 제시라.
0: 디 다르시제야리아 테르도야로 속 딘제기 고긴여레 제장 디인도 다탄데 즉 저도 메시기야 남시디 먼저 잡아 당겨 봐.
1: 안텔리아
0: 급제기 가르스네 즉 남 티바 무부 집으로 와.
1: 제시라.
0: 디미가 착착 봐봐. 사자카셀리아 가면 잡아버려 봐. 딘제 인도 먼저 테린 주기리 아주 팀에게 에퍼츠즈 테니 타는 아주 칼로벨라키 라과찰 잔조 제제 모두 단제 가제가 돈나 가지고 기블로리아 말라고 사위 말이야 즉 다다나로 나서든 티셔가 도와 지다 전에 디 아주 좀 주기 시제다 좀 주기 딘데가 나잖아 모자가는 딘데 가지고 좀 자초 요 말에 모두 장마 제시하고 요래 원장 딱 고란 리스제도 지 고란 답대오 매자 아 여러분의 파르다티 야우지 샤로삼제 디렉 지 시제마단디 여러분의 도모가서 뭐 그제 채용서 만달은 그러 봐 저단디 인도 디렉 안에 있는 주고 땅야 디토레 남실 규버드디 터린 주니 그 주베 사고 고멜로 전날에 지단 전에 주지 세제를 디미기 도덤 쳔베로 봐 미수기 주가 쳔바 디미기 가서 맹가 쳔버로 봐 디미기 가서 짐주 도덤 쳔바 슝롬 견제기 도당 참바 디미기 슝롬 다견다 슝롬 숨겨 참바 소고 딘제 먼저 몽골 이제 지금 된자 글로벌 나론에 친구 쉬샤 유 차단 먼저 드린 디나리아 남시 규부 집에 제리아 당부디나 지 칼로베르와 드린 데니 나타가리 인기하기라 니와도 있는 니리아 남시디나 인지민지 도나나로 나스 남시 차부던 그 열의 여말에 남티구 열의 여말에 와 아니 디인디 직내 있는 아주 칼로빈의 차샤는 굴록 직접 키야다 딘딜레 제와 열바 니네 있는 아주 추고 가르스는 덴자기 추고 당주도 디나리아 추고기 등의 시고 통자 철저구 여자 디나 차벌은 뉴비 유비 구고레스 아주 개가 당연한 유과치 있으려고 열바 디는 아주 도스테니 되게 차요를 봐 동생은 죽어도 시도 차장 차한대요를 봐 원자 본다 시도 지 버그 요마를 봐다 제장 아주 시도 마바 뒤 어느 가르스는 아주 거리 모델로 세워 봐자 지워야 땅이 뒤미 간다 주미 체조도 모델로 세워 시도 뒤에 동부시다 민도 생고도 이내 전화로 칼로디 야 시도 단다 매매수를 지봐 칼로에 지라 세워 니조 개비 이나 아니 칼로에 로바야 미 로바야 세워 요마를 봐 통제 세워 요마를 뒤인도 먼저 안 당보티 인지 민지 그 남시 응원대 디 두고 나와 멍신 걸 아니야 저거 공무원 로브제 널로레 쉬어도 가르스네 남시 응원대 디 이나 가서 터리 주기 칼로에 진짜 초배 널로리야 양세 양세 당구 열의 수비인스
1: 당제
0: 친구의 친구 열의 사지 딘델 탁자 도가스야 솔 사지 딘델이야 롱마 도가스 이름으로 봐
1: 가마차
0: 도가스 이름으로 도주 있는 가장 개침 부시 부치차디 열의 디인데 먼저 당부된 남시자 니부디는 된자 그 철저 요제디 차벌은 뉴비요 단 뉴비요시도 비게 차디 열대 양디 차가도 뒤 차부터 차가도 뒤 어지우지 채우니 장모 참아듭니다.
1: 다들
0: 단들 그런저 지금 야구 매비는 제약 두줄 내대어래 인지지 가르치는 건저 벽이 사공기 다 철두기 두줄디 단들 다 내용 거 내버려 봐다. 내용도 다 지단 잡아 다음에는 지단 잡는 잡아 유령부 다야다 잡아 죽침부 다야딘데 열에 사자카셀다. 맨날 장어저 어린 문저 등 문저 사자 토스도 지기 가마차 당거 봐.
1: 지지.
0: 작과 기업 주구리. 아니, 사자 마사 도저 있는 건조 로가 문조다. 공공 문조가 사자. 근데 마사 카질이는 목부터지. 저 당신도 하나 목부터 야수도 제제. 칼로베 직 딘주기 직 통계 가장 통주고 여러 통계 통주를
1: 해야 한다.
0: 뒤에 데벨롭된 나로려 머큐 숨람발이야. 통계대 민슈 연유질의 대금인도는
1: 그런
0: 뭐 출렁가는 뭐라고 일단 조금 말이다. 네 인지민지 그 가끔 지국 여러 재단 네 인도 먼저 통계관에 가르 통국을 열어서는 그런 게 발다 통국을 열어 통계관에 그런 게 최진도 네 지국을 열어 통계관에 그런 게 최진 밀 받다 다제 국을 열어 통계관에 말한 주 틀렘디 세우 조국 열어봐. 통계관에 먼저 무주 출렁이 난다. 슝놈아 신제 슝놈이 난다 존르베 슝놈이 난다 샤르베 슝놈이 난다 다 디강게 만한주 직 짐주 천다기 뉴제 춘지기 다다디는 통계근에 통국 요래
1: 라
0: 통계근에 가서 칼로바 가르스르진 오 슝놈데야 년도베 롱미 파르도 가르바
1: 시지라
0: 칼레마타는 아파티그레 나 까마 제그르바 아주 또 통계근에 통국 요래 제가 통계근에 가서 짐주 년도베 고린 치부다 짐주인도 그 비게야 즉 즉 토덤 딱제 된자가 친구나 나세 세지도 좀 통국 여러 저다 뒤인데 먼저 칼로베이네 통 통계 뒤는 아주 즉 당부도 있는 게 철주 남신원도 뒤 더 나나베갈이야 철주 요제 뒤는 인지미지 참불 뉴비 요치
1: 와
0: 다디는 된지 차부터 뒤 된자 요제 나로고 저부터 니부터 수부터 가려서는 아주 주고 나로를 땅아 좀 뭐든 뭐고 땅에 뒤대별롭진날에 칼로웨 라트 겐라디게레 저부 슈샤유 지난에 별롭진 치디 직 탑시럽제 이제는야 지고 멤처발라 기초 라제 아니 카다지 요제 디스선 디 다다제 디금도 로와 먼저 가르스는 디날이야 명시시자 배나 롱용 로와 콩대오
1: 시실
0: 대주 배주 근데 당구래 남 직 정부 지도 근데 당구래 저도 지도 근데 당구래 차와 법도 근데 당구래 로와
1: 시실
0: 저장 저도 저 디날이야 야글로 보고 진짜 수배되는 롱용 요제디나 배주 당신 고거래 아주 거기 가지 기본 백 기업이 있나 아니 저버저버 차야다 기본 백 차버던데 아니 기본 백 기업의 용어 말을
1: 나만
0: 걸고 시어와 그 차버던데 기본 뭐 기업이 있는 차버던
1: 나로
0: 주는 거로 봐.
1: 제일
0: 대배 동계 맵 차도 그 칼로 대외 맵 차도 그 봐. 제가 디인도 또 있는 건 좀 롱용 거 여제게 디체국 요래 제가 뒤 대배 나로래 하나 좀 딘데 칼로 딘데 카와 캡제 경화 고싱할랑가 소대 고위 내가 쭉지 따라 신이 소대를 랩제 독스제 대두 할스나 나 모르디 있는 약 수준 예유 지 10중 없이 제미다 모두 실무다 그도 시에 고야면도 겨고 10지 두기를 봐 아니 걔네들도 숙청부 시부도 다 이내래 모두 실무가 두디 직 차도 10지 지기 아니 시에고 지나는 학부 10지 주제 모르베 약자 뭔가 삼삼비든지 개첨부 개기 생이소든지 랩제다 이날 가려서는 롱뉴드 배주 제 말씀 체제. 이제 그 내주 동아.
1: 다
0: 두주 있는 거네 전에 개첨부 시부리. 딱봐 배주 여마대 원자 배주 제고도 이날 하장이나. 가자간이야 토디야. 이제 좀 봐. 아니 안서 대주 야고 제 멀리나.
1: 당
0: 칼로벨라트 수도 다 지단 전에 된자가 멍시 나라고 멍시. 이제 롭존 체제다. 멍시 롭존 체제. 아니 제 런제 이제 런 이제 런 차네 안서 먼저 칼로브 레슬랩제 어쭈브리 접제 된자가 탐지샤야시다 뒤 로직 나로리아 시엠브 그제 중소 마시엠브 그제 중소 로직 친자니 지금 안주 짐주인도 대야 친제 지금 수수 로직치야 마세브 세우 맵디게 근데 최고 유미비게 지금 뒤 대변아 뒤에 교리야 소든데 소셔다 단도 교리야 지난천 맵 소르와 이 가르 코고 버렸으니 이게 맵 소류 뜻대로 다음 배소치 아주 가지기 뜻대로 쉬 차샤 뜻디 수지 던잘로 버 정말 털 뜻대로 가지기 아주 시지 정한 안에 자주야디 자야 맵 차디어리 아주 정국 시지 자야디 아나도 하고 싶지 차 두고도 와.
1: 최장은
0: 저 된자가 뭐를 당도 뒤 된자 구구열이 예정은고 최구구열이 최단 대리야 최와 제제 냄부천지 용구 연말에 최단 뒤 있는 건 저 침루기 침루 침루다 튜베 지기 된자 당국이 유바 그바 진주 천다다 튐베 주고 당국이 여러 재단 디나 카 선배디나 된자 그 지 농용 요제디나 인지미지 단다 표주하고 남국이 여래스 아니 뒤대변에 발다 근데 하고 이미 되게 찾아 롭제나 치산교들이 이 찾아 농용 요제디 표주하고 단시베 멍시간이야 아니 가 가르쳐 국어 좀 모르다 이제 고수 이제 된주 국어로 봐 된주 뒤 즉 농유 유제 배주 다양 낭다 매로 봐 디나령 아래 즉 제주 유제 뒤 낭다 매로 봐 남시 군대 대행 아래 도나 제유 낭다 매 가슴에 딱 가슴부터 가렸어 단 가슴부터 가슴에 렘디 수수 렘디 뒤는 세브치로 국어 말한 수 좀 주기 단다 사자 가질이야 그신치도 신이 지제 빈제기 이제 그 전다시가 시기 나가서 남도든들 그신치도스는 수술랑가 수술 수술 조견난고도 슬러와 다디 도스네 계체 도도지레 요마리 이게 간실레 요마데 디카스거슨 수술렘디 수술 세브제규 스레 수술랑가 수술니입치 스레 디 최바면 봐 아주 단데 뒤데벨롭제나 지주랑고를 칠럼 열들레 지주랑고 가지 야 칠럼부 뒤줄이야 계란디 지주는 거 신다지 태우고 그좀 계란 뒤게 이제 소나고 주고 신다 그런데나 수교 용고 봐. 디다 총배가 저 지금 렘디 멋힘배 저 규티 봐. 먼저 렘디 나래 지금 먼저 총에 렘디 예 나로 나로 들어봐. 저 이용어 저 렘디 나로도 먼저 총에 렘디리 뒤겨럼 렘디리 저 예디 먼저 책 렘디리 봐. 계람 그 대규 렘디리 카 숨부디 봐. 주구 코리미 벨렘디레 카시베딩 안조 간다투미 렘디 생안조 진주 침로게 랑가게 차긴다 만조 조교고 고골 된제 만조 슝람디나 토스 제구지 제유 사데나 안조도 세어레 저다 디인디 디날이야 카시베디나 만조 카스나 계란 렘디디나 야고제 수수랑가디 수수 머세니 인지미지 이야들 진짜 아주 단다 초복 등거에서나다 뒤데벨롭에서나다 머르체 사도 언니스나다 체마 언니스나다 머르체도 렘디가는게 팀을 같이 쉬셔요 지기 지 폴름이나다 총계 연연기 지 교단 초고에 지 슝름이나다 디미기 무주 슝름이나다 디미기 지 계람이나다 딘데간 주디 머르 체크하지 전 이런데 날로 날로대 주고도가
1: 단지
0: 안에 수수 지우로 요래 수수 토로 요래 수수 체내 예배 루제 디간을 갑자기 겹주듯 안에 수수 교고 고르단 토고요 말다
1: 어제 반했기라
0: 어 수수 주주들이나 지니 지금 먼저 신랑아 개주듯이다 요래 개주다 토고요 말이 슉 겹 토고요 말다 지자제 但我讲，其他个考试呢，伢谈的些有南罗南罗的教那么些，南罗南罗的么子穷个，听那么些，么子钱的学业的这些些有，这当工作么子的，其他听那么的呢，么子钱的呢，学业的都去吃，么子穷个的呢，学院的都去吃，院的做土木门道呢，俺们业的东北很多呢，业了多年么子钱的，做久了国金没白干了呀，第一安居了呀，子孙学问系统了。그냥 나가 쇼 예리 이야제 얘는 초거든
1: 되지
0: 얘는 초거든 되지 제가 아주 지단 계야지는 쇼 예네 계도 그러봐
1: 다
0: 이내래 그 내주 뒤에 투인 되는 아주 쇼 예네 바줄 슝름데 렘디 지와 계야요래 제가 렘디 지와 계도 렘디 코로나 라나로 조교기 톱단 이외 추고 뒤 조교리야 거긴 제초 말이
1: 벤이
0: 이상하게 누구 톱결 파 나가 겨바는 티름 지와 계제 반항하고 코로나 님군이 반항어 숙자군이 반항어 지금 주동가인 것은 시제 주동자자군이 반항어 그때 주 계란이야 믹디디자 따군이로 봐
1: 러스트발
0: 어가 단단 가지 그 주 돌려게
1: 위원이시던데
0: 대형으로 봐
1: 지역소들이
0: 만남국 여레스
1: 러스트발
0: 자다디나 디날리아 카시부디는 아주 디날리아 림디디네 세븐 동주체
1: 다산도
0: 남시 디제징할 디제로 봐
1: 지지지
0: 가르스는 아주
1: 디날리아 단다 정규기 난도 칸가브디 무슨 콜리아 길라디 차조 망고지 치와시 군능도 게 길라게
0: 디아자네스나라
1: 나수인라
0: 로
1: 응난츠 차조링게 이네랭은 줄이 체나로리아 차조 우응안네 주나 바 터제나 수인라 단다 디리샬라 강종 아츠르라 쿠라 네 쯔베 차조 망고지 게 길라 레체나리아 페바닝 타우네 터제나스 가다 Kurangilang khodi ina pöle ya yus. Inele tanda tige ki dinje chenggu yigi logur vangila. Kengjungli ya xaxa tige ki chenggu dinje ji Sichuan xingjim pige ya yubachi tuan yungi senje ki gila. Nizu yon sirbe la gila.
0: Di suwar ta dina na kaa chik chugu parti ruwa.
1: Oh, dinje jisa.
0: Parti du kaa chik ita anra mengyo dinje la anra dinje cha kaa je. Pa pechu chiga warba.
1: Lo lo.
0: O dinje ki nganzu dina la ya. Da kyaqa tanyan tau paya sa sikduwa.
1: O
0: di dresi mi shinda ka an dhaa pigaya kaa che an su su paa tang chin che. Tan kaa chik yaa mura nyingpa dinda zon che pigaya mura dama shing yun dhe zon.
1: Lo.
0: Zon ma choko da temtu dama shaa da zon choko yo ma temtu gyur choko yo ma de di pigaya zon. Di zon zi para la yaa mura di taa cha cha kyaan chi. Koran zu pigaya pechu che che.
1: Ahan le lis le
0: se. Di dregi da koran zu pechu chi yun du. An di pigaya paa ti ru du. An paa ti khuwa tu yun gura sin. Che rin yu ste tu yun gure.
1: Che rin yu ste.
0: Tā kīrāṅ mūrī tī pīkā tōku yōmārī, āndrādi ngiā, āndrādi kīrāṅ pīkā nār, gā yōrī kīrāṅ tī rūgyū lā kīt kīkā yōmārī bā.
1: Tā
0: kīrāṅ tī pār tī tī, tā ngiā tī chācā yōrī, āndrādi ngiā, āndrādi chācā sūnca, chērīn tī ngiā tī tī yōngurī.
1: Tā
0: tī kārī sī nā, ngā kāpā yōngi mī sūm shī jī kāpā yōngi nyeche chega taro singe den de tuwa
1: che
0: mi singe jugo chega ju du chega ju ni mi jugo chega chin za bi ge chega che ro da
1: o ju ban le ge la
0: jugo ti ya par mi gu ti sa su de ma ra ge ta bi ge chin bi ge bi ta ba bi ge le ne bi ge bi ge ge ngu ta sa sam je ta su su chega ju su su ju ni me sa ji den de pa ti thom ro wa
1: o ju ban le ge la
0: ti thon de ni ke de ni sam han han san je
1: ta
0: du ge de su ju ngu de ga ma cha go ya cha ga ng che do wa da
1: ji ji le
0: 这阵地域的主要还国地有个人是呢按叔叔当年吧叔叔杀着的了中央的这种中央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 딱제 지하다 뒤에야 비결에 댄바 요래
1: 레세로
0: 주주대 교거 요래
1: 저발기라
0: 어디제기 내주 요래스
1: 런스키라 토제나
0: 이탈리아 그랑게 도스 내주 체르바
1: 로로 토치기라 시리나 그랑게 단데 초안데 기랑게 카세 쉽지 잘레나 토제나스 고나살
0: 로
1: 아니 디다 투촌 제제가 나조 강종 아치르라 그랑게 숨비나 기랑아 나조다 랑코 도 중랑완 단제 주도 참바 케세 아니 카도 초리아르바 기랑니
0: 신송그르바 가르스네 감세기급 인소레
1: 론스케나
0: 어릴로 속고 중국로 속고 이게 감세기급 전부 이게 좁이 전부 이게 쇼예네 제 가초제 두고 유효시고 다 짐주 팀로 날에 디자드윈치 차대어레
1: 논리세
0: 아 단등에 뒤는 수술 나가서 교사디 디나로 그 자드윈치 차대어로 와 지기네 가스네 카우요 통신의 원자 사치
1: 논스
0: 카예네 처제 도약 자드윈으로 와
1: 얘네
0: 수술 난가로 수술 도약 자드윈 난가게 저기 톱단이야 지순쇼야가 자든 그봐 어디 덱서 자든 뒤전아니야 뒤치도 좀봐 얘네 교체 줘야디다 얘는 자체 줘야디다 수술랑가 수술 줘야디 진주 팀로구나 자든 제분이나 최대하래 이인도 수술 다른 게 틀림 시에 가이 틀림도 수술 틀림나 치유나
1: 응응.
0: 아 동거 때문에 수시해고요 말해.
1: 어, 저발기라.
0: 야나 라틱스 교차유 동 커버를 봐.
1: 응응,
0: 야나 라트로드 틱스 튕게 아유. 야나 모레 십시 십제디 틱스 게메로 세르치. 뒤주 유메로 세르스티데 내주치 디제면도 신다고 너무 말 수수 틱람나 침브로 와.
1: 어, 저발기라.
0: 다 디제 너도나 반항어 독정유인다 동거 개업쟁아 배지 lagi di tumbura mes yaso tinde ananga te gyo ta yu sa tinde shina chig tu na di so tinde karas ni jimjin yin da ge jaran le ya ne ja den gerta
1: nos
0: ye ja den gre gam ching ni ja la so ne gyu ta gyo ze gi ja ji shi ja da da na di de gi lagi ma tumbe gam ku ja so tinde yi wa
1: shibang
0: ki la ngo zo ni ja gom ni ge da so tinde ye ja den gre mi to jimju le ju di li ya kira te ga gi kira ge ju ju ti lem na chin je mo zhe gyo da je Ani karasena kiran deya kinti dosi tega kinti tseju yomare.
1: Nonsikla.
0: Di kinti tsuresena dogjo yonye di karasena jigne lo mao gyebda chari. Tangbude. Nibudi na susu ganzu ne.
1: Dogjo
0: lo jomo choko shingi shingi susu suso ya di dogjo lo chimene jimju ki jirgi denja le ya nekyo yobda nyinga yobba.
1: Shishila.
0: Dungu jaya ka nyinga chambu yobba de ha kuge kuge. Susu susu dewaan samlu kije
1: dokso
0: zhugu yorwa. Wadi indi di ina jidang jane ginti changma ligre. Anzu jidang ginti shedu jimju chilega ki shedu zhuyo yishang zaren slagwa chigre. Ya taiga pigi lagu marade, taiga di lab chogu marade. Neju pinta shledu nye, nga pigi dakja jingi ni gilanti suyo nado sikdo, a pigi changma nasha di lagu marade.
1: Karsi
0: na anzu tanda dakja di gozu gore,
1: shibze
0: dakja di anzu shikirwa.
1: Shibze
0: dakja na ana, Midi tandamen gyodin de yorwa, sim tandamen gyodin de yina, yan logar wa.
1: Logar edi,
0: odi logar, sada di indi zamba, indi zowa ya gyabili res, mendo, indi se changma res, pika ta jeg marina. Dine juu takcha chesedine, tega gindi diri pika res, di shek chogu marina.
1: No, lese,
0: gila. Dine jim juu chile, chale nani, pika le juu takcha jingi yina, tanda kiraan shiji madam dhiri yin di yin yun da mi mungu yori, di yin dhani yori, khashay dhiri gani yaa chudu shubji chingi dhiri yori, khashay yaa mune rupu chingi yori, khashay gaba taa shubji chingi dhiri yori, gishu chimbu shubji tu paa dhe, chu dhe je, piki gyondo khasama, ani chubu dhe ya, gyondo khadi rupu chigaru nyi dhiri yuwa. Shibani kiraan. Kinti di na dokcho yonye di kinti jita chini kinti tsamali gire. Kinti tsamali gire. Nye suna ngon tiksu noyo na noya di nyeche ten gire. Gyo tiksu gyo tasha de di kinti mintos lewa ne. Di gyo tanya susu tinglam wang shimruwa.
1: Jiji la.
0: Susu tinglam na doya di chugo shinda ga susu ya ngon gyo topdan yore.
1: Jiji.
0: Ngon gyo topdan zisun shokurwa di ngon zo ngon gyo topdan na log, zadoy na log, ngon zo deshe kyeb changyo di yinba.
1: Chetan
0: di yin di le zoy din zi yin ngon zo taigari, chetan nye tiyo tiyo liya pomoji ge dos khaba li zi nga tsebu di ge kyeb yin, piki nga dos dokcho chimbi yin, piki gamlo ki kolo sum jita dungu kyeb chisigwa. A piki la ki men gyo yin resha zi yin sonri le kudwa. Ta ngon zo khob di deyab yin, chile mim jik di yin, la ki men gyo ge piki ya, Pomoji dungsha sikirwa ta.
1: Oh, shibali kila.
0: Pomoji nyingze, pomoji mensha, pomoji ta. Chansi shita kyeyu yin dungsha dola tansha sikirwa ta.
1: Oh, shi shi.
0: Kanka pike cho rukurwa.
1: Shi shi.
0: Chansan chobong tungyo toli ya, jimlu ta chani monaage, dokchol chimri, monaage ginti tsangmari nye, teka kuru lepje, rang jitan chani ginti tsangmari ligres. Gyumze kharresne, otos dos res.
1: Lons kila.
0: Ta panangon ne, jimju nyendo ga, panangon ginti pebach, pike tseyo zagran, pike trewi na. A kunzo rangla ya, rang met, rang rukwa shib chev res. Dimme na, pike nongyo di, nyeja tanggarimdo, jimju le teka liya, ginti yo ma res. Chata ngansu dita chari, dokchol, yongkyo dita nganzu namkyu lo mawa gyeze dungyash towa
1: cha cha kya re cha cha kya
0: cha ta tuzu ina nganzu tanda jiki jimdru gu tanda jilam gu tzadwe na lo liya jiki lakto khawa ma gyeb sudu khawa gyeb je ne ju lagu yuwa par tiki yuwa
1: cha
0: cha lo mawa ma gyeb sudu lo mawa gyeze nganzu dungu gyegu yuwa nyeze pogu yuwa kama chuk jegu yuwa ta cha ta dokcho lo mayon se ne dokcho lo yungu yorwa nganzu yungu yore dungu gyeb di gyeb rwa
1: si si
0: rwa Dokcho yunye gyachi gyatama kanga dungu gyeng marade.
1: Dengi rwala.
0: Dungu gyaya gyachi di hajang tobu cha diya wale. Ani mi tsuna di paa yuyo gula, tsuyo yuyo gula, anzu khabu shubu cha diya wale. Di yindu yu zamba, di toli ya, tanda nye she yu, susu yu tinglamu gala, susu chinpe shugu, panangu gu kandresi dungu gyebi yunya, susu di nal, jitan chane, gindri di, zaju cha di nyonyo nyonyo re.
1: Lonsi kila.
0: Jitan di yindu di nal, anzu gyachi di musu nyonyo re, la panangu gu dokcho yunye di, jitan chane gindri, tsangma le yungu re.
1: Sangmam
0: le mendo sikido na jindri zobo da yin bre da, yin bre zida di yin di di toli ya, tos chekun an zhe zhe shugu yin si.
1: Lons gila, to chen na, kangchon an tsuli la ukuran ge, gila ge se zhi nam khasi vishira chun, gila gusu se tan tan, chawa lam chun yon be mendo shugu yin, to chen na,
0: guna
1: shalilo, gila to chi, chamdi ya gila gunga to zam suro na.
0: Yes, yes, yes.

0: 장중기 투시리 요셉시라요.
1: 작자 법두제 디네 아니 학과 챔버선데 갭두잠바.
2: 넘시 야오메데 대회장 덴젤 소소지 타조르티 넘시 컨디션 랑고다양 요제데 교타비네 야고야마.
3: 살슈 머조고네 철지 요제데 조야. 십시 팀지 치우리.
4: 기원 데디 게비네 시우 러러 체리.
5: 자자가 넘시 대한 좀 줄려 저토양기 좀 자조지.
6: 사쇼 하바티 냥원네 넘시리아 귤은 체디 캐침브리.
7: 예. 人情沉默其他五年月 扛架秋龙肯这几年 以及罗撇脱不纳肉
8: 退行的 国际穷中 蓝帕的野兔 扛穷牙
7: 丁主贴这列前的 铁铁救命蓝创银
8: 他的铁铁 三星不敌你 平常龙城, 年轻的空, 平常龙城, 金主, 天真西北, 你才是。

0: 了李清启贴着康昌来我给估计出给松啊你出出他来我给估计出给进啊顿顿古尼坑中局将此里才那里啊修能够个修言了他能行启查着林给给一年里偷袭坑这月比呢切这一南北托呢看给出啊定啊最铁东看那了了古南的这月了铁顿三波林给给管家月修查着街上了古然给他的
1: 俺最同行呗，真不着急，那不急，确实是困难都跟你给啷个的呀，嗯，真贵死了，怎么去哪着呢？困难给送下钱呗呢，嗯，听上俺最大托忙喂，刚落去考试的，最急切呗，那不忙过去同样读书的话，老第一天里俺给啷个，嗯，俺那做呀，这是谢谢死了，去那样有哪了？
2: 老是，
1: 特别特别，俺老不正，他爹那里彻底那确实有，
0: 嗯，老是，俺
1: 那爹，他那年端午的。 남시고도슈차보다다가 지금 남실의 뒤에 먼저 이섭 최고야 돼. 다들 주거 균형이야 시기 여러 봐.
0: 시실.
1: 재산 탄지 뒤날에 카시 슈타송아. 지금 남실이 두고다 통계다 농유 요새다 뒤네 렘디르 봐.
0: 시실 기나 카시.
1: 아, 시실. 시민. 다 뒤네 가르스는 렘디디 수수 세 조규다. 다 중령과 자기인다 조규를 꼬고 제제 대대제 흉놈디 티컨데스레 자킹컨데스레 아니 얘 조교고 가래 아무리 체단조야 고고래 중단조야 고고래로 와 아 하나 제단 티데지로 토인디 응조 렘디디 수수 렘디디 응조 단데 얘 뭐저 중었다 격럼다 체다 대럼다 로바티데 슈샤이 와
0: 이 집에서
1: 딱 강압을 가르스는 렘디 딱다 수수 랑가 수수 니다 수수 렘디나 수수 조교 나베 명시돌 아니 강압대 먼저 이섭적으로서 뉴제 춘지 뉴제 춘지 등이야 다들 뉴를 쉬셔요 먼저 흉롱관을 좀 주고 전다 여러와
0: 시시了
1: 전다 나라 먼저 흉롱이네 다 먼저 충아 공공문제 허공문제 자주 주제 다 여러와
0: 시시了
1: 그봐 당 먼저 시기정문제 그 상황 좀 높잖아 쉬다든 이 가지 시기제를 빠르게 쉬도 시기제 빠르게 쉬기 있으려와 이제 쉬든 게 감 쉬제기 노가르샤스 있을 시기 다 피곤해 전에 흉롱 자기를 대제 가슴 도담다 滴，蛮扎眼巴的嘛，个啦。过去是哪吒，滴有在这个国际吃下，是吧？嗯，就是。当年是比国家、国际、国际一边存在的存在有是吧？是是了。第二个三百年三百存在有的，嘛，我们这除了嘛，拍不住的拍不住，主要的呀，要就这个存在。当不然，家子家国就当中嘛，拍不住的里头，落到的，可是呢。 米家家在那，但某种熊人不哇？米家在那把落到把这些，是吧？我那用水来米，解决它出出用水用水来把落到叶了这些，哎，么么着弄来这吧？哎，刚刚不的呢，弄那个，第一个呢，可是呢，块块刚刚不出去解决，熊还家过有。
0: 哦，是吧？
1: 那个。隔壁呢，弄绿的么着，绿树上个，或者人心个弄绿的。 그다음에 무주슐로가 전달자인 거래. 안에 민압계 연에 미직동이 있어. 미직동 육줄 민압계자인 거래. 등압계자 내가 숙자야다.
0: 당연히 뭐
1: 여러 전달 가르스는 전달이 계란수 도담치고 계란을 제왕 도담치고 그랬다 전달이 계란을 제왕치고 그런 거니 바로 제왕이 그랬다 대통 중에 얘랑 워싱기다 나간 내일 밤 예를샤 대유도 마 대유도 대리조도가 미 앞길에 두고 세인 그랬다
0: 세세라
1: 아 딘지 세인 그랬다 아는 아도 그러봐 어 딘지스 지리 찍네 아는 아 디 앞길에 스체체 이제 대응 그러다 지리 지리 미직동 그러봐 전달이 뒤 지리 찍네 아 지금 lokta te tu nga shuk cha

0: 你应啥去打这边？
1: 我这边。
0: 前后是以我的行事方向是这边的。
1: 冷死。
0: 前后是以接不打对你干了打这个意思的
1: 呗。
0: 加上第一对。满足大的俺是这块的开全部切了吧？
1: 六十八。
0: 加上地那里呀，木材的那满足，当不这里就是那这里加的就那嘛，肯定是加过来。俺你看那米俺变的那啦，等到等个门都，等到你这个事呢，俺你看那菜农被卡了是嘛嘞？对吧？
1: 是是。
0: 人们都，到底看那垃圾的垃圾的水果，我这说起来啥门都，看那垃圾卡了呗垃。现在的在龙国门道是吧？
1: 现在
0: 的这几个呢，都是些国家的建设的这差松。现在看俺们的呢，牛仔个存在起就在当然些我们的，但那看初步的，俺那看的是呢，俺做林地业务干的农业的干个生产，但脚在珍珠的土豆难当，俺的脚在嘛加油难当没，是个多呢。但看初步的话，大概是呢，拍打，接打对俺点家拍打效果吧。当然，我。토메드네게메스가체네야파르타디자타네듀응이드루탑갸라카지글로드마접체루탑갸리얄추나가체비게이방
1: 조탄다
0: 중게나로르얄주긴연주가셰람도비게로정구다마우드세오푸바세람도드자데레네레데모드숨레미도선파주야비게모르마우드주게선야추주파주추주가셰데게동아도선뭐라재미지게왜설지파지고접추지고접데커도직날때된커도다그래커도직대면시고결로다되게가는대우수조로통장따라파지추지결로통계직내비게로봐통장에그그제자대조인파르타가네파르타디는된자파르타샤로치시대진에랩샤무조간미니슈다숨주되게제가통계내민도는안무주슐로네람세마퍼과주규레무주슐로가도야고려말무주슐로가카카제대야야말때디법규라레마말안좋지디제단대주인자자간에마지도덤난규다자자간에라록다디게빠제자라록다디게빠제에마법스체제타니스네마법주규레디마체제야도그제제수데디스카카데는어좀가서대비는에결론이야통계매매관리기로모두경영위원들에게라기로돈쓰나나아니라는긴디어래
1: 오저봐
0: 라는긴디어래가르스는라가디랑가디가디어봐최장디인디안디디피그독저말이피그독저말이피그긴디상은피그리나데데데피그기로내돈주스는아니라대세사지디르베세제주시고래
1: 라
0: 카카사사지디르베세는말이스그도라는긴디어래따라카카사사지레도나아라기도요말에어두창안주짐주카지짐주래주디예바치두문도디싱금도디디카쿠슈도스바디카쿠케게요말에수수사제르베수수도교탑단르베수수틸람르베수수뉴뉴제게도게문도디노이미다르바
1: 제
0: 다디체디카투부디체다카듄베디르바나주가르스는체진최진이야대야나야말이최진진가셔최진야다들로인바당부무제뉴제디진의추주진난진리가르스는자도주다에와는계주급주다요로덕결의최진디비네짐주기천다디십조마사샤진제챙겨도최진가도는라디레야쇼제라무튜갸제다치면은바르티디어레어도스최진디게이나인지미지라중농무역그체린디야도심바톤토바아르스는건저진주천다디게간가팅랩진진주토덤다진주팀로팀로그토덤나로게이가르스는제왕토덤이시에되어
1: 라제왕
0: 장르관리
1: 그
0: 와장르관리인소당간천다디니다도뒤에대로롭스나셰유세우십지가유다그와식무그와데네가르스는창맹워시아지가유다是吧？公认是吧？场面我先啊，场面牵连啊。第二块是场面的囊对的，大些啊就人物是多啊，一个老些啊人物是多啊，两个的大些啊的安扎是多啊，是吧？这张的场面大些啊，说不定，说不定呢，几个车系以外存在的，
1: 那
0: 我点几个车路大点不存在的，第一存在呢，车阵的让个独轮车，车阵的了带车。달시드가르쳐오마슉제규르샤므르아니고제치고와
1: 라
0: 달시드마슉자구기제제모르마감베눔드마르제모르슉제규르와
1: 비
0: 게야게조마사도니게조마마사브지바브레차당중남그체딘디게는도나체고야디레야제주마체딘도나제베멍시간 따라 나로데 교수 다른 체진데 마 퍼슨 아니 어 다 교수도 개로 모르데 기나게야 치지도서 아니 라 록다디 쇼예를 빠제 랑가예데 저 좀 다리
1: 어 저발기나
0: 나 대담으로 와 개로디 카지 야 저시 제 체진 마든이 된데 라레 통제제 가세가 로고로 녹슈고로 장다드데
1: 저
0: 왜 침침침침 그봐 근데 통제 다 숙청부 쉬었는데 중국 멤버 랑가까지 가자 선인데 도와 다 숙청부 쉬는데 다 아 뒤 처리비가 다 두고 맞다 겨자제
1: 예
0: 다야 뒤쪽으로 야 맞다 통고 야 맞다 아주 개간다나 셰어 보제나 스그도와 처리 유벌 랑도 통 야 맞다 뒤 인도 안 수수 랑가지 제 집 쉬어야 다 맞대 랑가지 제 집 다래
1: 런스키나
0: 고란스 일단 앞 파티야디 수수 태양 비대 되어 봐 저다 뒤 인도 뒤 나로리아 지 처리 돌린 자다 수수 처리 받아 야 수수 랑가 제외자로 헙드가 제외 누구 덮게 제외 못 잡죠 수수 다시 때 쇼예리아 녹다시 빠지 다시 때 아니 나 이해를 보 지도도 아니 반항하게 지단 전에 라는 야 통제 대교 잡지 돈다 그래서는 야저 세월 시시 세월 시에 기질에 야랑가 파야 통제 대제 계정 말을 교아 신수 통제 대 뒤에 과야 말에
1: 어 시시
0: 뒤 다디 그래서는 수수 추 다제야디 반항을 니엘 테러나 스타리 반항하게 Logta stage, ya kardu chinje, ya marang logta suyel pache, tsu lo yin, o di suso ya toche na kale pesho a sajiri, o duks tsu ta jebri.
1: Di
0: ngan zu kharis na di dada gi nali ya xinho yu yin sa shtonga, di na lo o duks temdo tsu ya jo a mrishita, pali ge ya mara tungzita, kashi tungzita shibita ri chigidwa, tungzita di kajik tungzita nje dan shukma ri lakwa tu, pulum na yin tungzita drashi ju koi ngurwa, drakho bine kashi ngaran zu sacha kaji li ya gonggong ujo dan ri li kandi piyadu, dra di nye la xeya chene miye ya, yugo chonjo yu nye da gyu ya mara, khan dan ri tungzita mojabike banja xa chene, bar kyebje, yunjo bar kyebruwa. Ani mojo banja xe du kyeblo mojo tuju, langa kagi tando che tungzita dan, dambruwa. Tungzita dan du, tungzita di ta rita ripo ru li
1: kwa. Kirjerba.
0: Pātrasa da trāpo je.
1: Oh,
0: ani trādhe chika pika dabdhiyo trāle dabsi yorba da. Dabsi kintu trādhe perike du. Ani khānta ma.
1: Kanti
0: yuwaayi dhengwa. Kanti yuwaayi dhengwa. Kuna zambi diya kato de gejo ma kias. Ani sungu dhuwa.
1: Tetsu kwaanga.
0: Una chana. Chikne nyam yuri nina tetsu rang. Tujui mungu na lo. Nechui ngoyo nechui dhengwa tungu yu za. Tetsu kwaanga. Ta tenpa rarwa.
1: Chata
0: diso dhengwa. Di yinji minji na wul. Chata tanda nye namshi le dunje. Anzu yinji minji yiksab naro na sayad. Oduks cheche. Ali rup tshita kata shugu yens.
1: Loos gila lo. Tatsi. Ani tsamde le dung anzu le tse. Juk jiba gama sumtsam shidu. Gila deya. Chacho chigi tamme chawas dugin gila ge deya. Durdu ki jalins naro na shugu yin la. Chaka tanka sunya shidu wan lo. Kurang ge. Nyudu shun lam to liya nga nazu. Moto chalo gurwa la. Bakba.
0: Hore.
1: Ya dra yunas.
0: Tati, shesu ka nye yore, ka ji rochok re si lungpa tinte yore ya. Jitaan chene kyo yone chene mudri shunglo gala, bakwa rochok ma re.
1: Domi chokba,
0: rochok ma re. Harse na, di ngaran zu mudri shunglo todom di chini nala ya. Bakwa ta tu rochok ma re, bakwa ta shingju langgo sinye mu tuitin kwa lo sa tu zunga, ganggo sinye tu zunga, gamlo sinye tu zunga rochok ma re. Gangdaan zu me rochok ma re, mudri shunglo gala,
1: gangdaan zu
0: me gongzo. Kumbay kyeb zunye rochok ma re.
1: Lo, zhwa
0: la. Cha zanye rochok ma re, mudri shunglo gala. 제가 카지 그냥 조초고를 쓰서 카지 그냥 롱버 카지는 야 조초고를 쓰던데 야 수수 롱버 수수 이제 열에 이 유스테 가르스는 가르시에 가르스는 바과 조초 조고 유나 바과 단이 찍으면도 바과 간에 미견 초 말했어요.
1: 어, 레세.
0: 바과디 단 단주디 인지 문제 된자 삼 공부를 했어요. 그래. 뒤니브레 수버디 가르스는 바과 단디 무주 슐롱 쇼예 되면도 이연들 지조 초 말했어요.
1: 런스가
0: 아 시부디네 코레 뉴테 춘지조르바 디네게 조마레스레
1: 로로레
0: 어디서지리 다디 아 주치단 전에 교연에 전디 우리 슐롱간 바바도 조마레 어도체 이 삼년 규례
1: 로레스 얘기란다
2: 나 바바
3: 어 나 아마
2: 담음시 초로치 자지신 대조 머시시 차용기
3: 레샤 레샤
2: 나 바바가니 지리나나 참자지체 잠녜 샤프루지 정과 두게
3: 닥다리 쇼링이 모자 눔질루
2: 모자 땅고 말이 녀자 차로리 팅사 모자 만배가라 샤삭하고시도 퇴미 눔촤라리 아 유쇼 틸레 낭바범니 지주랑고 대제죠
3: 제자 나가 아무랑 세야네 용천도가 미창매 개호 용지다
2: 그러봐
3: 지주랑고나라 망스대비는 슝름디 양스시 참음의 승비
2: 그러봐
3: 마세 고유의 바소소야 용시라 조서
2: 그러봐
3: 나가 아마 창보시에나 나의 모르다니시라 두민도
2: 야구 크지
3: 다치나 아무니 지주랑고대제조
2: 조조 지주랑고대제조 알레고아나바바
3: 야 나아마
2: 계속 갱근청부디지체
3: 어허
2: 어 데니스
3: 니스메
2: 다조 다조
3: 다조조
4: 집에 구유 구양보탕 구유라 박조 침부미우위치 장매 지코라 망잠 슝르야부유
0: 이날 탄다디 감로 세아디 드리디
1: 투주디
0: 다마소 아니 공부마소냐 디롭젠알
1: 감로 디나야나샤
0: 니야 카르스나 사고 코메날이야 주기기 칼로브디게 레네 유베 주기기 칼로브디게 다 체레게 주기기 칼로브디게 시제 로젠티로아 다 탄데 디날레 주기 멤버디게 주기 친 제마적디게 친이다 디날레 감로 콜로숨게 주기 치아디게 근데 이미 디나 데리 투주 담아서 코란 공마서 사고 중에 디날레 로젠 탐근날이야 로젠티 티기 예스
1: 라한게
0: 나 체딩게 예송게 디날이야 네주 카직 익셉 체고야다 딘데 남도야 딕시어리안 다가스 초고 말했을래네 용고 말했을래
1: 초고
0: 말했을래
1: 제제제라
0: 어디 소지리 앵코란 공모 좀 사고 공모대 디나리아 롭제남 터나 요치나로나
1: lo le se lo gela to chi thring gele chena ni na gela ge da rang jong gi char shu ge gi thu ba di da dun che kha dun zam ji gi to ne ba gela ang na zu chi le xi ji da song ji na ji kho de xin xian la wei ge je to ne ang na zu to na qi gu be xi ji kha ina se ji na zu ni thu zu ge gen be ting de jim ju te ji xi be le chen di na shu sam da xia wo ken song ang na zu ji me le chen na la yang ge ji yong ling ge shu den ja go

0: 판다니 비친키 추즈 주부다다시
1: 니카르니 대종 룽치 년칭 예궁 대개 룽치이
2: 점종탕 룽친 대
3: 점종탕 룽친 대가
2: 초외 법기 랭예외 점종 뒤지 디네치 워마 수블리 마르신토 미치 잉리 대카르총
4: 차창 빼마당 총비 좀리 규제 때모디 생캔 초보 랭게츠 녜왕 기베 스스뷰
2: 점종탕 룽친 대가라
4: 점종탕 룽친 대가라

0: 내튼 텔레 세진아 러슈고인 엄질하고 감사
1: 그 감사
0: 당도 엄질하게 하는 주 생길 행결이야 참지 나오라나 슈고인일
1: 행기 그 감사 안에 보장장장 멘지 건강에서 비 아 데코키 엄지 도지로마인
0: 내세 엄질아 다들 엄질하게 하는 주 레세나리는 주든조 가르치지 나유나라
1: 디리 조던조 디 뉴노네기 딱지다 응가고 디
0: 네슬레셈질라 당도이네 근주슈드베 디디 샴질라 트랭게 조던조 티네레다 뉴노네기 고르탄저 유브스온자 다 컨제지리아 뉴노네 시규메디 안난주지 디세시교라나 슈구인라
1: 네슬레세 뉴노네 세팅아주 베덴 주주나 불즈리나로라 네게 이와 너가 스미요르와 롱지 베겐지 스미요르와 디 노로기 롱기 이와 노로기 로네니 지와 콘스토바 지그리 제 디투디 코랑기 니스템텐티 돈지 제오뇽 라네베티 제 디체브체가 준님진기 롱 코랑기 테니스 주요레
0: 네스
1: 주요 디나로기 제니 접정용화 제 자상 정상 차라 사상 요화 제 테니스 주요 코랑기 디 테니 디다단 틈비 기게 갈라 카시 주이나 주메비 카시 제 젠세 된다 제 쫄음기 공기 지나 인 냥엔 제 삼리 치 잡아 제 요마나 셰당 치 잡아 제 갈라 따따 마세 제 도 잡아 제 공다 살라 니 여부 마니 제 제 니 잡아 제 딘저기 디게 뭐 부치 또 메라 컨트롤 안 부치 요마나 Supasabche, Nanja Lang, Dinja Chechi, Natu Licha Dinja Yen, Namjin, Ruba Chin Joba Dinja Jigen, Gang Maman Chi, Dan Job Jen, Kurongi, Natu Long Chetan, Kipper the Nyola New Kepsi Lanti, Pelai Miana, Truth Jirwin, Nyolo Nedi, Chongurta.
0: This is the same. That's all the announcement. Ninglu Nedi Chashabin, Zoji Kares Nanansu, Zumi Mandainza, Sugumunshi Mandainza, the Ninglu Negi Poxedi Jumarilla, Zoji the Emjila Suma Chashabin Anansu, Nungungi, Toya Kumshi did it while. Did I answer what you chimbush your son word? Leslie say, that he wagon Emjila Consuan did Shanganansu, Kissipi Chashabin, Tarmachi Wunne Chasham, that another Sugu Nanda Mesam Gonje, Suyamagum Bajadwala. Yet he nearly chitab and just now be nearly that day young game. Ninglong ki ne di longgen jile guru yoris jesung gwa rishba la. Les les emjila. Ta mutu yun emjila gandu shudu yub di dirisha. Ninglong ne jumarbe la. Di gyugen di kandirishin na jiksung rana shugun yin la.
1: Les les e. Ninglong ne sa di nga zu nemgi ng zuwa dan jisa gu padri nyar jin. Min nemgi liga di la nung shik chere jin.
0: Jin
1: su su gi samlu kyar su da bayun di su di zi shik chere jin barwa. Shik chere jin jie. Su su gi du me da di su di zi shik chere jin jie. Nemgi nga 저기 칼라르 딘제 이난 잠저 따 도와 수수 미리리 꿈시 만라 제제 남진 똑바 칼라 로카베 남진 죽자서야 딘제 참참나 동난 개치 말와 똑바식 제 땅지 록바르 간다 딘제라 동제 니 칼라 딘제 동제나 니마코 딘제 제제 주부칼리 카제 닝기 차 고르딘다 티차선 교르친지 로야 모르 도와다 다 소딜라 로버트 영 가시기 겐고스나 안달마스나 켄지스나 샤다 딘징아 수수불라 주코야 딘제 샤딘제 인랑부 제제 인수불라 주마 고브제 영라 스피스 쿰다 주메비스 딘제 식제 인랑부 템브로아 인수불라 슈메비체 인가 수수불라 코야 기 소치 딘제 요르바 인디스 교르친 교르친제 인클리체제 섬섬라 수수라 수부 슈메비체 딘제 체비는 수수클리 클리체 섬마제체 난자랑야체 딘제 치그르바 Jolam Gyong Gita Monchivati, Nomi Yina, Kimson Yina, Tinja Yang Yingi, Tunda Tinja Shikche Po, Samli Che Cha, We Samlu Tija Che, Tong Matu Che, Susu Kusumbu Tinja Dea Mancha of Che, Yang Kashigi, Yang Tata Luna Changja, Tinja Susubu, Jaja Shazi, Yang Tutan Tinja Shore Daning Gang Gang Dachi, Kala Tata Tata Masep Che, Nimarilla Tomajiri, the Tinja Sebra, Tese Che, Zubu Kali Kali Suchi Tikurichi, Do Chapa Che, Ganda, and Tatagi, Kapataya di Mancha. Jin,
0: 레셀로 담지라게 숨마 차샤마는 최인로 내기 다 교견다 무슨 내 차샤빈다 교견에 내래다 망고시라도 알아 다 조직티나 당하는 추 어 친남에 숙제되다 미간게다 더난 제야지 교대요 레즈발로 나는 레즈도 좀 대외견은 어느 범중원의 차샤빈다 샤다든데 갑차 인데스 제빈당에 제출 경기기 삼즈발로 인데스 본제 담지라게 콘슈슈는 신기 어 클럽 제제야 만한 줄로 루시티 감차야 리샤샤라 언제 유튜브 잠바다 암질하게 숨바 차샤면다 티네레 양치 치르다 모튠베 리샤 숨고르바 암질라 그런게 커톤 비게지 칼라제나 야메나지 추주단 덴베 시리틴데지 마추 제제다 비게지 숙시 감르당비나 야 디겐벨랑나 주닝로 내기 포야 규겐틴데 슈르데 유튜브 잠바다 그런게 디네레지 넘군 륜존 덴야다 야멘지 치르다 튠베야 만난 줄루시디 감르당에 디케신 버리샤 숨고르바라 디겐베이네레다 규정고 chimbina tanga nan zu jik kongju sa ya ta yan jik sim phu su tho ya gi da ne shi tin je long gen yo ri sung go ri ba la ti gen be ne le yan jik khar su la ning lung gi ne di na ya gi nyen ga tin je le gyu gu yo ri sung go ri ba la le se le sem ji la ta mu tyu ne am ji la al gan ri shu de de sha ning lung ne gi yo wa de kan de shu na ji su ro na shu gu yin la
1: le se le se ning lung ne di ta su kurang gi ne ji gi nga zu da gin den gi ne to tong ne ba ram ja tong ru ba ram ja 동디 응 그런 게 내지 페름지 요르와 내지 페름지 동부기 동부 나사디 포 포디단 파트 디디체 응 다만 나사디 식체를 친지 응 나사 근데 근데 롱규미 응 그런지 요르와 응 주년노 내사디 응 그런 게 나사디 통만 죽디기 이 나사지 랭인 증구 요레 내서 어떤 랑우 증지 응 동부 니디즈 세마게지 수수 셈발라 통통통 딘데체
0: 응
1: 수수 셈바 고토부 딘데체지 대예디라 응 아주 도메디라 지요레 part de de ngo tunyong chi ne sgyo wa nyong chi ne din zo kurang ge nyong la long shu ba tin je nyong la long shu ba je je ngo kurang ge cha ko din jo ri chi kurang ge nin kurang ge cha she kurang la ti zu gyu le ge do ka shi la
0: ma su
1: gi nin par tak she da tin chi ge wa tak she da tin chi di ngo kurang ge cham cham na nin ge pa chang ya cha ba che ngo ka shi la nin ge pa chang ta cha ba che ngo ka shi cha nin ge pa chang ma nyum ti le du wa ma bu tin che che ngo da ku su su gi shi ba chu ya tin che
0: Some
1: of the

0: 대진 잡 도지지 럭요레 나체비나 소소소소 라젠다기 슬로난 조마니엡체 소소소소지부 데니에 초브체 칼라라 디투타타타 마셉체 딘지체제 나조기 딘자 네타탄라 딘지 리믹 딘지 요레 핀핀체제 칼마디아야다 딘지 요레 칼마디아체체 키랑기 나사티 디에 청와디라 레두웨 젠종와디라 레두웨 제체와디라 레두 데 딘지체제 미수수기 리투프 산토 체체한다 데체 나소다 데체 응아지기 수치기 자톤 딘지 디치 요레
1: 아요 네셀라 땡뉴루기 네티네레 요와이네레 망고 요르지바 암자 다 팅듀 암질라게레 송부정안난 추다 레로브다 칸지텔이야 뉴슈 쳔부신듀 잠바 티겐베 이네므도 야메나치 미수스 다 삼로 당당다 양직 삼료 켈수디 만자웨 겐기르도 알라 다 카셰 양직 니즈 다 디데지 다 쳔부인데 체바 차샤스 누네레 다 야 수수 삼로 당 켈부체 당은 신기 심부 도마 집체르도 알라 나 미 카셰 차샤니 양직 니즈 레스 테네레 다 수수스비게 직 삼로 마동베스르체 심부 도 부채 예윤기다 디카소레다 촐마디엔 바데 제도알라 근데 겐베 다야 직 어느 수다 심부 톡베네 다 암질하게 콘을 쉬는 시간 안에서 땡도 있는 지게네 쉬비네 이유 증스들이 도알라 디다다 이제 어느 중인로 내디다 디다 잡을 제스 뭐를 잡알라
0: 나스레세
1: 로로 암질라 디제 신도 자마다 어느 수는 군에 머신의 초에 나리 님도 야면은 보글랍자 정원에 샤샤면 롭중기 뉴슈 잡알라 당는 시다 예 레게 뉴슈 잡알라 다 간다 지소디간 초계배 쉬고미 간가다 수수 뉴쇼 레가 롭종 다 가서 가는 뉴쇼 지 유기를 발라 막 요마듭시 근데 신도자 마다 저한테 가서 오래 그런 게 레가 제불 롭종 제바 디 멍시 털이나 당한 주 심바디 샤케브 난 거에 데려도 와라 디 겐베 있는 데 그런지 네 주 진주르 시게 겐베다 그런지 심 고토보다 뭐 깊수제다 그런 대외견에 닝로 내든데 스포바 차샤스는 다 태양하는 주 딜레 카르소레다 케랑기 체베니스 딜레 돈동 안난 주스고 있는 녀균 체지 소주자마다 디야 소수 주고 많이 바 돈돈 능미다 차자 먹이 수구르 발로 진짜 신디 자마다 안난 수 디테일이나다 셈부샤 케브난 고야 당은 신기 키시 마데베 능수인데 튀마 차샤스 노인지 민지 멘칼리아 페지야 제유기 딱제 난제다 엄질아리아 근주 쉬우지 발로 당은 신기 다 수면 최고에서 내면 도야면 직 민주 난 고야 도와라
0: 수트인자 최고윤나 근주 최고윤나
1: 레슬레슬암질라 엔디레스 나빈 에 야고르슴 기르도 와암질라 레슬레셀 다 제나 디르샴질라 다 무튜네 근 쉬에 된가는 츠닝로 네기 지다디 근제 쉬나 지소로나 쉬고인일라
0: 레슬레세 닝로 네디 지다디다 그런게 아주 부득스르기 나로라 그런게지 노로라 딘질라 요리 닝로 린더도 저 시와치체 마친 구쿠니 저 시데브체 그런게 아주 저이 냠 장다냠이 딘데 메시다 비데브 요리 틴노로라 그런게 우응 바티 인지츠스 타와지나 이미 파츠다 지리리티 딘저시 대체 대니 딘저체 류탄옌라 티수 다르체 심심나 닝유야 식체 유야체 심심나 수수수수 셈티 수부데 마토체체 우벽우벽 리인주니다 딘저요레 게잔자만자 마부라 나시톤다 지글라부요라 디탄저와 메듀기 딘자잔만자라 심심나 우유코르체 수수기 롱차부 식체체체체 수수기 미마탐다 딘저 마부치요레 나스네 jingi neta tang la ng zu xik che ma de che de su su xik che gi neta de ti du go na che ng gu yu ko che nga su cha le ding zhe le che na ng cha le de le go sam che pa che bu ro ng qin che che lam song jian zhu ni ding zhe che nga su yang nong la yang su su li ga da ding zhe la tong da mi se ke su su se ma ke ding zhe tong da ding zhe me bu ro me bi na yang tun me de yang se ma ke che control lang che jian ba ding zhe la zu ba sa bu che su su su su se ba de su su zu bu de ma te bu che 딘저데브체 난자랑년체 미 옌달라 아 삼루파스라 주르 딘저체 마터체체 나츠 응 그런게 내다 딘저람데 용기 쳔쳔랑아치파 네팔라 게자 지브로아 수수수수 칸제 칸제 마데브체 도지 게자 지브로아 응 카시기 나슬라 디치 마체브체 정당 마체브체 정당 마체브체 지게 럽고면도 와 응 지게 말럽체체 응 아치기 양 그런게 나사들 멘치체라 칼리 오스도 응 대체체 응 그런게 카시라양 파 게자 마치나 양 지게 딘지치야도 카실라 파 게자 티 마치브로아 마치 코롱기 나 참 마시 참샤 마세는 코롱기 딘지 참 마치 딘지 게자 라비아도 딘지 레브치제 카실라 양 디지엔 수수 나라 니츠 칸젤라송 딘지 게자 치브로아 람송 람송 우양년체 람송 람송 섬섬수제제 딘지제제 진짜도 그런게 내다 대식 제창다 제제제 미리리 만져 그런게 지금 뒤지 되면 저거 말아

0: ལས་ཁོ་ཁྱབ་གོང་སུ་དགུ་ཙུབ་ཅི་ཆེ་ཤུ་ཆར་དང་དེ་ཕན་ཅེ་ངོ་ཐམ་ཆེ་ཁོ་ལོབ་ཅོང་ཅོང་དར་ཐང་ཆེ་ཅ་ཐང་ཇོག་ཅི་ཆེ་བེ་ཐེ་ཤུ་ཁ་ཁོ་ཤིན་དང་ཁེ་སར་དུ་རི་ཤུ་ལོབ་ཅོང་ཅི་ཡུ་ཐེ་རིམ་ཁ་དང་ཡུ་ཁེ་རི་ཤུ་ལོབ་ཅོང་དེ་བེ་ཚོ་ཅོང་ཁེ་ལོབ་ཅོང་ཐང་ཤིལིམ་དང་ཚན་ཙུ་ཁེ་ཉམ་ཐེ་ tang, nian zhuwe ge jie tuo ni, samlu saba sun nyam tui bu checha cheba tang, rigbe kong ki ta jin chie chok bie, rigxun checha ta jin chie gu, simju tang se zhi chie chu chio tang ni, chang zai yu ba tang ren dang yu bie simju chen zhe ka chi dung gu, la lin la zub zhi cheba tang, ni mi tuan ju tup gyu ro shuk ya gu xin, rang gu ki ni zu saba ra simju cheba tang, ni dun saba tak zu horda cheba, lam zu saba cu xip horda cheba jie chie di,
1: 甲级来这边,陆总前这天,有人得给他比在托票旁边动位,同样恰聚了有点车端前年。老林他陆聚集习界铁托巴堂,忙了偏吧,根据黑人七八姐姐,从这火大队隔壁,年数能睡。当然老娘给,舍不托在了,米,我都你给松就所记于巴堂。天天,托票熊人给给舍不托学天压音。天地,陪给人不,通队西边呢。龙个顿局孔, Magbun Mushan Junki, Lamjun Magbungi Nitine, Tegara Bungu Chedi, Kawa Puyuchu, Lambujun Zunta, Longo Dunju Hagiji, Lanya Tito, Tobu Jalam, Dangle Lamti Junki and Sobutu, Zamlinto, Serb Toshugi, Jalam Lamtunti, Sungtu Jegi Gorshui, Shamla Ti Gorki, Sangu Serona, Chidong Gubia, Nabjung of Shilu, Jinda Jubar, Magbun Mushan Junki, Lam Jun Mugbu Nichiti, Serb Totte mean Adun Hassin Beer. So do you cock be native guilty? Jung Jun Kamta, Tapu Chapuchi Yuji. Good tear. Dang Leto, Siso Shona Ya. Go, Lassar Choku, Shibe, get it in the she, shoots you. Lotir Kuntu, Dawa Dunta, Ni Shi Jenny, Shun Lam, Komune, Lasse Pajun Yuji. Dala tiya, kalam ti chugi, gazi chishugi, lumdum tiyi. Amdu dangle, jishum kanki jisheba, gimuyi. Gaptidu, mushin jung lagi, mabungi ni chiti. Ninchen juchan betab chibugu. Langu dija jungne, dangla gilgab. Mushin jung simgu chimbutimne, chetu, jungyala dachin damwata. Dachin na, Dangla le, nambar kesong. Sebab toche mi ngadong yen kisar, shunglam jili sumjuk jun yubati, zamlin toki shunglam tumbu toshu ti yinsi. Tanda mutu dungu chene, kangyo lasar jowa chegu yinsi, chi yu ji ngodu chepsi. Dangla pabzu su tugun, juba mego to zekian ta, mego ne pabgen mi gya, dangla lamti ki, Jalam Sobutu, Tuta number quintu, Lam Dunti, Sungshin Yu. Lam Dunti, Tobu Jalam Komene, Hase Parki, Tumbu, Chi, Tosa Nebe, Changa Chiota, Solon Grinshin. Nakon Treze, Hiba Chiomazi, Namshi Gundoga, Chimbu Yuji. Tobu Soko Gunsi, Tinge, Dangle, Horganki, Le Dunba, Zhang Fu Changki. Nanzu Digar, Sebab toze mi, shedong gugil hayu, solong hajangi gombri. Namgun kombagimne, chinchana lamsin uhegri. Tadung, namgun lega chitu, tanda, nima dungudu samsala lakwa yibata. Chabata, kaapab sochene, namsi la gyundu chimbu yuji sumbri. Chobu jalamki lamgugi, chanyum sebab toze mi, shedong ye yimbata. Kalona, Sulung Duce, Tangshungi, Chegaleme. Tinga, Lemguge, Lesopato. Locomo, Sator, Jesu Chene, Sulung Gumbe, Kuyuwa, Gadu Chiwe, Nezu Chiyu. Sobu Choba Kunse, Dala Korgan Ki, Letunba, Mafu Hai. Nga, Jalam Ki, Lega Chene, Lo Nisabye Chinsung. Kaptitu, Sobu Jalam Ki, Komane, Lase Tumbo, Tadung Jumi. Tanto, Nganzo Dusane, Swabaki Kangwata, 로기 첨네 놈슈지 장아치드 적답당네 추송치기유 급디드기 차긴 하장기 셴부지 로타 추제 강야미 코르가나 당부 용투 토가야 딘제민도 자쇼 캉버지 지송부지 당래 법조기 럼디 코르간키 주린 슌바 리유기 타자 미드윈토 응원버티네 초비 공시 소조기 녀동 겸인 증인로 안주 럼디 코간라 준비 사투 수롱 칸히 테나 지신소 더위바마세 리카기 맨주 지제기아 차창부유 테닝 안소 칭아 꾸지 제비 돈뉴 양창히 테네 러두 첩치웨 레수바타 로교 지구비 유고와 민네 쇠비시이 타도 민마타 좀디보로 티신 륜중 요체소 유비 안추 레쇼초와 푸숨초수 친유지솜지 티네 름준난케 징주멍미추 도지 차도쿠네 콩버리리 당레 캬사타 창자 롱초제레 남발게유 로주타라기 콩 급탕부 초부 자람소비 덥디웨 사바캉벤나 놈슈바네 사투 장람키 간에 침부숨 가주체유 티린 사제티토 지신 워팅일기신 강살 기독기비 바신유 달라디니 차긴신비 가사식민발 초기된비 콩의 섬누서지시타 치소기 숭경쿠시도 교유라 니가라 댄송치겐 초리야 두렵기 숭경 톱시유지
0: 디가 레콘 내내 주비세 지세 주님께 나조 라뇨총 시총 선교로 중례 칸케 화가 되니 서귀네 총기 토 규르조 제디 로조 코웨 선교 용차 총도 초네 화가 되니 서귀네 총기 토 규르조 제디 로조 송지 변조 다 지조 공비 총웨 제유네 추 모주 제업시 화가 총위 윤례 오윤 행칸키 윤례 총지 숀바 장위예 로주나 화게 톤다 파르송토 피게 동주 조지 송디 담진 회미 제베 로아총기기 서귀톤기 지인탄 지로니동 자미 중앙류고 통주로 야다 족송탄 최소 조통이 겠네 지로니동 자미 장앙로로 고를 통주로 숨겨 숨소지탄 최소 제동 바로 판유 중화탄 변조기 미세카기 진보로 넙숨산 판유 중화 댄자 요놈 라마초 체체 고를 통주로 니동리 개와 총습기 중민미지 찬용 라유 용법 판유 침부 총디 지로니동 자미 장앙로 리급 고로니치 시동 급기 급주 파르파니 총유 제수마시 로주나 로가 총기기 변조 탄치조 총규 첨부 총디 자샤카라 유세 총제 토비유지 변조 첨부 듀마라 총규 탱숨 총디 조규 두슈 응은세 퇴외 토 첨부타 멍시 지구 퇴고 치상도 칭니 피게 동외 멍시 안외 된도 칭바 퇴내기 멍시 무퇴 된도 칭디 피게 동규로 퇴긴 삼키 미제바 자와 망수 갱송 치규로 무퇴 총리 탭디 민남 강가 경기기 초와 르규 총와 제 총규 장위예 통다 파르송토 퇴례 갸도 체로 동규티 가조 조울 송니 팅럽 젠키 퇴례 말라 조경 뉴부 체베 퇴례 당부 파탄고 통주롱아 타 체조 제 동압전니 고 통주로 니 적지 타 체조 체공 니게 파르 판윤 총와 타 퇴례 니베 파탄고 통주로 납중행아 타 체조 니 동 갸니 고 통주로 갸다 십시계 타 체조 된동 갸 파르 판윤 총와 퇴례 송배 파탄고 통주로 납중아 니 타 체조 아 동 주제니 고 통주로 야다 조지리지 타 체조 고동 등교 바로 판년 종유치 숨어시 로아 총계기 총지 순바 한린키 로아 총계기 총계 타 총대 진토 준체 야자 숨지 수입시 사 시구 심바 타 총세기 규바 모투 레스 심바 내주 렌참 타 지둔 숨된기 총세 야다 제주 최고 준 심바 신조 교토 산주 협대 동체 야자 구주 광 심바 제 종유치 숨어시 로아 총계기 총지 순바 평조기 로아 대니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시비나 체동미 예리 교전디 소득 권위 체도 접근 제발의 중화타 폐기의 진바 시인데 미세기 개주티 예비 교제기 모니 가길의 추화탕 장왕 진순 대비 교제 시례 조비 부시 제발 샤브 신기 케윈 대비 문시 토라 부전 나와는 님바타 신기 부적하디 콜로고와 능신 켄조서 니가 신도 치외 제제기 님중 대유라 나르수 균진기 토라 폐기의 탕 사르드 시비 님도 日本马赛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

참돌 송카 죽지 유비 남네 딩신탕 처입 루치 변바 로롱 바슈 조간소 송카르 님규민저와탕 개주민저외 제베 초가 망부치 등해버시 제베 규제바 티다기 쳔짐 후주기 겐캄짐네 축시점 김러스와탕 규제를 띠네 초기급이버시 콘준주슈 점닝키 사두지롱기 신사캉사르 캐비마세 타동갸가르탕 피유 젠종소 김세 기급카르 규젠 디다기 수기 치마타 나르기 게자 함밀 샤유시 제베 규제기치 마오니 퍼슈 분진기 탑라디네 규베 지규라 대규젠야 제먼니 젠드 신도 치위 규제 신베 규젠 디 첩된 치고나 중치베 튀네 소종타 균진기 소종 치고위버시 징준 마당 공기 제베 증조르 시진 넘버 시유디 신니 김규례 주바타 니니 김규 떼와 체네 주바 솜니 길롭 균진 체네 주바 신니 총수지 감면은 산내지기 주비 넘버 임버시

태양 제베 전투기 넘버 티다 짐신 모두 수비나 즉 로규 최진 수기 딩친 우도 제바 회 미리기 제베 초가 망치의 난도 로규 진수탕 계좌 치수니 경부 딩친기 우도 제바 임부타 우도 제바 도마 총사니 잠두 경부 딩친을 임부지 태양 민가 세기 우도 제바 투진 제바 양스기유 딘제 선주드니 지우치 군비 투든 침부 숨기 겁라 네바투 우도 제범 뷰디 제베 규제 첩드윈 최고 유자 광도 쉐비 민디 토요버시 쉐균투 우도 제범니 군비 낭도 첩드윈 최고레 망츠도 첩드윈 최초가 메버시 난츠 우도 제바 루규 인슈 인스 제코드니 우도 제바타 지우치 양군키 최강 제미 자게마니 지딘티레 냠도 중화타 태양 쉐균투 최강 제미 자게마 사르도 찬디뷰 님은 소비에 깔려있게 되지비 타강티다 세모 제시기유자 타진 상기 위기 챙아 경부딩칭키 우도제비 규제바 미둔 딘창에 최강치무 자제만 생빈 둔도 제버척둔 제주비 지지마티다 만년바탕 권주 공원인수 타바다바탕 자와더부탕 초미딩러 긴굴더바능신키 모자르치외 표두총외 제제탕 규제기 이왕축쇼기 지진수의 이기 된바 왕미도 총에 대다상마 뒤토바 총대 소반남라 하강 사신 지주로 뒤순 기능 중에 진양능 대비 최강 지모 자제마 차더버시 세르웨 수준티 마다야 제베 교제티 튜디 공리 총어 신바 마세 교제기 중재자 하장 침부토바 세시 토구요시 태양 대대응은비 낭도 르우치 공부니 상기 위품 장이 조를 패바 제로 체동이게 튜주 튠듄로 차더바 안츠 우도 제바니 마타리아 튜럽 조선비 응원도 위버 응원신 초거지 대자 송장 튜유 정부 주디 르우치 군기 튜진 숨기급 우도 제바 댐진주니 응원체네 가지 균참도 신비 곰수 시도 요리버시 양 군기 튜진 숨기 당분니 변대 시변 당고 리마타 니를 지둔 신비 수유 튜진 숨기 당기 니버니 변도 나비 최응아리 인비 야르든 신비부탕 퇴진 숨낭기 숨바니 변도 초비 최중앙아리 인비 초주지 미국비 공세 퇴진 숨기 낭미 계수탕 첩준 제비 팀장 망수니 주주 퇴진 갑러 인비 윤토 우도 제바 첩준 제비 갑수 르우치 자제마 치미 최강기 윤도 시피 피고바탕 공세 차장 숨비 제바 첩준 지긴기 규제바 남라 내린 치고위라 첩준 주디지 근데 테랑키 진단 제디 제바 첩든 지게 남라 능진 사자타 무소 잔능 버진 버타 산인 디겐 고빈 타 유미츠 제바 남라 무이 타 장외 나소 징게 버시 오토 제베 수균키 샤브르 콘소 덤류 샤브르 세고 시 버타 니니 퓨주 낭딘키 상아 추주소 최저 초가 망다 제디 배주 제베 예윤 초니 주네 동초베 응충치 버타 담으르 샤브르 시바 담으르 르지 남장 직체비 체비 제베 샤브르 첩루 시시 제베 샤브르 콩기 제지 샤브르니 참 첩든 체비 급수 첩든비 오동라 바균바탕 제제 정신 대비 제베 첩진기 콩수 도바시 신야 제베 첩진 총의 난도 담주 남에타 공부 상장기 샤브르소 개수이바탕 첩든 체비 괴림나 핀순 카샤 예비 첩수 양유바티 콘주 카샤 입담이 딘자 진기 조티닌 제비 추테랑이 마타 카샤 제비 낭듄조니 제부 총주기 루균 제바피 타동 지딘 통마 책루타 니더 거숨 티신 조미 지긴 조소기 인주고 버시 주지 지기 천와 쇠냠 딘바타 베탕 베진남 제 차고 유자 갸제 망조주 하장 예부는 그유

공도 수입에 레베 루규 당 수균 주입에 시진디다 무시 구규를 신이야 더동 장낭 유진기 규진 망본 제유냐 티 신도 법차병원에 레베 규제 피림기 규림 작잠 제바 마세 강사 레베 루규기 규림 세신도 두시 제유시 강사 레베니 배준기 김규례 주입에 레베 첩든 지긴 시마타 타바 레베 첩든 지긴 민망부유 콘즈 파르긴 저원니 칸사리베 첩든바 조원니 칸사리베 뮤지용음티 칸사리부 튜인징베나 딘자 메바 유신러 규제 첩든 지구 유자 소계외 론다타 라글링외나 짐시 믹세기 케주 하장 첨부 송자 리베 규제 시러 교류버시 콘즈 수균기 첩센니 나직동타 나니동 나숨동 나구동제 당초종 병원 샤브 탕 샤브 포모 빈주 샤갸보소 펀주 레젠유라 챕듄키 쿠림 탕부니 전지기 튀리미무 탕 티나노 챕듄치세 사진 딤주 셰비 챕지 기라 다게보소 쿠림 디나 수유 니분니 스모아 랑키 랑 우주 세규티 숨번니 제베 챕진 캡자 제바 시번니 제베인 군주 샵신이부 탕 제부 포뮤 ngatung siamzhui ki tie xing pabwe nga xabru yaba. Ngaba ni, teng tep gawe, rebe nga xiang ki xabru ni xib yinba tang. Dungdang ti ni, rebe xabru namba ce toshu xik tang. Rebe gyuzebe chepdun ki kenyun lanar zubba xi, cheba xi yinba tang. Chubba ni, gorxie tang biwaan ki xabru zo zuiba, panchu xab xe yinba. Dungba ni, rebe pomin pinzun din xik tang, goyo zowe kaxia yinba yinla. Xiege gyundi yinane, 什么族这位刘志祥人？

칸사리베 계준 도든 찍을 때에 쉬비나 대양 제바탄 욕센 제바 숙센 제바 제인라 나상니레 튠베 게르디 년지 매버도 없이 양 제부 규젠디 양주탄 욕세 숙세지 딩케부 중장 년지 비왕 초바탄 미심 구바 제베 규제기 너무시 중급없이 광도 수비 칸사리베 능진시나 제부 범위 등등 염균 딘지 여와탄 개발침범면에 권수양주의탕 욕세 숙제제긴균도라디에 시지 등덥제진에 등덥염주민주와 망보 튕구이바빈나 예윤이 라바시안에 고아자부탕 나직동기급러 고아탕 나쿠동기급러 교수당마세 숙제경 체루침비토 무투유디마 고아망부제비 我자르체위 규제긴남시 응구이라 나쿠동급 느진기당티 양주의탕 욕세 숙제제는 요유바피 태동 내 탐구 동외 록수 유배 티다기 니번니 난 진기 차차신기 개발에 스모아 기 차배 나라 신바 유바타 기 신배 나라 잡아 유배 손능식 정수수 진기 바식

진념 된라 로쇼 체외 빠쇼기 쟁아지바 쟁아지바니 참도 크이도 중계자 체외 제베 초가지마타 공존니유니 빠쇼종 뱀마상 타로 종소림지 최종 뱀마청와 라게 송바 제베세바니 치수도베 민이마데 땡외 제퐁시 세그바타 고드니 청초기 심쇼기네 소슈 뽕아라 고고위버시 쟁아지베 쟁아세와티 수준레 사티르 미장 쳔부치기 부얌진 진시 깨부탕 부디 세기 인고토 쟁아 유베 미츠 쟁아 시 미고바시 부디 산이 티랑키 쟁중 된라 지동 된베 제베 규제와 왕무탕 제강 된조 제보 송장 제수 미남기 군수 제바 쟁아 제부시 민다부시 쟁아 제베 응동니 지동탕 숨동 구동 제임부탕 쟁아 제베 개빈 규르궁 개념 된라 첩신 되바 첩제 차창와 시제 커듬니 신도 장수바 제이 범의 샤브주 커듬니 롱코담 교바타 자당키 메도 남바르 시바달 지동 딘바 양초 신식네 차자 롱수 기바타 지부 인베 제베 샤브주 슝샹바니 지냠 딘라 로쇼 치와 신이 쟁아 제베 케준이 시제 커듭 춘딘 지바타 랑사르 고 기바타 친년도 파쇼 기바 알로 튀마르 기바 어딘 구딘 로바소 신도 조진 데마 시요시 쟁아 제베 긴괴소 믹스이유라 샤모르 탕뒤 침부치기유 제베 아르웨 첨잠 첩둔 시두 라미 첩숭 난 긴괴배

0: 마탄 레초아 다가르민조 정조의 사미 최진 겐젠 조아진 뒤다 남제 디니에 철두 채와신 당디치 제모 팁셰치 로눕타 누브잔 규라 롱부타 창샤 탄샤루 큐투 티바 망치 크요부타 정남시 레군의 당원 남싱은 되나 마원 초전이 잽시나 디린 제모 니지타 소개 소규 넉주 너리 시진 누규타 소규 제소 제바 총원의 증언 발표 사직하지라 제와 정원의 체외 발표 서버만외 사직하지라 제와 체험 작자를 발표 사사탄 로게 의규탄 셰규 시제 정규탄 의규 참두 의규탄 정규 제소 제와 총암 죽자를 발표 사직하지라 제와 정원 발표 대민기 사자라 카도른 신기 퇴자람 죽자를 발표 산인인공 니지탄 로게 소규 참두 정규 낙주 너리 시제 노규탄 소규 제소 제바 총원의 증오 파법교 김현지 사찰아 카도 릉신기 퇴자람 죽자르 파규 제례도 샴라랑 중기 총기탄 총대 조카지 기능신원 더 쇼예 사찰아 제바 총오 파규 최자마슈 앙차 중니타 최자 토슈 앙차 니 제피파라 삼주제 제바 증오 파규 최자마슈 앙차 죽지타 최자 토슈 앙차 니 자송파라 Nekjur chao chungo pabgyo, chweza ma shu ang chan gye ta, chweza to shu ang chan jubshi para. Chagib chula chao chungo pabgyo, chweza ma shu ang chan jubshi ta, chweza to shu ang chan jubbyun para. Nedo chula chao chungo pabgyo, chweza ma shu ang chan jungi ta, chweza to shu ang chan ni zaksun para. Seng gow la chao chungo pabgyo, chweza ma shu ang chan ju ta, chweza to shu ang chan ni shu para. Karub chula chao chungo pabgyo, chweza ma shu ang chan jungi ta, chweza to shu ang chan ni zibshi para.
1: 给在恰不冲的破壁下拉人不松的西牌解决车在马学安场顶他车在脱学安场就给破了不身了恰不冲的破壁破拉人不心的恶牌解决车在马学安场就他车在脱学安场你修破了现在恰不冲的破壁车在马学安场接他车在脱学安场就顶破了安多恰不冲的破壁车在马学安场恶他车在脱学安场就你破了等不冲了恰不冲的破壁 出来这不新的我拍的多车在马学安场接他车在脱学安场救过他少总了车不冲的拍多车在马学安场救济他车在脱学安场救给他他的车不冲的拍多车在马学安场出他车在脱学安场捐我拍电见了车不整我拍多车在马学安场救济他车在脱学安场救过拍罗罗了车不整我拍多车在马学安场救你他车在脱学安场你自己拍 마르감다 차오 총업 법규 최자마슈 앙창 구탄 최자토슈 앙창 니슈파라 조공라 차오 총업 법규 최자마슈 앙창 죽지탄 최자토슈 앙창 니쩡니파라 자유라 차오 총업 법규 최자마슈 앙창 주주탄 최자토슈 앙창 니쩡주파라 보미라 차오 총업 법규 최자마슈 앙창 쩡아탄 최자토슈 앙창 니쩡지파라 미린라 차오 총업 법규 최자마슈 앙창 줍시탄 최자토슈 앙창 니슈파라 갸자 차오 총업 법규
0: 这在马学安场举起他这在脱学安场你再批破了那个在了恰不冲我拍丢这在马学安场对于他这在脱学安场居住拍了干涉了恰不整我拍丢这在马学安场举起他这在脱学安场你再批破了那么你俩恰不整我拍丢这在马学安场举起他这在脱学安场你再批破了听力恰不冲我拍丢这在马学安场就他这在脱学安场你再批破了把力恰不整我拍丢
1: 后来人不送你西牌解决车在马学安场接他车在脱学安场去批牌从南南铁丢努不拉当库拉人不送你西牌解决车在马学安场对他车在脱学安场将要拍了娘们了恰不整我拍丢后来人不送你西牌解决车在马学安场顾他车在脱学安场居住拍了分在南铁丢车在马学安场就他车在脱学安场你再继拍了别跟了恰不冲我拍丢
0: 车在马学安场住他车在脱学安场去批拍了他在恰不冲的拍丢车在马学安场捐了他车在脱学安场你修拍了你没恰不冲的拍丢说了这不新年我拍丢车在马学安场住他车在脱学安场你再批拍这里头
2: 天天那么新闻的学茶
3: 你看你
4: 这种龙气年轻烈工，
3: 这件龙气衣。

0: 냠도 내가 집에 팔라 경도 중요시
1: 생각 나빠서 광도 생주바 티니 텐디 제튼 조유 티자 시베 낭첸 고제토 레제베 지부 레가 제베네 청조 용기 냠도 레가 제베 파르 시회베 타사 총기 청관추 독대 충슝 외바 청츠 가서 름룰라 데네 청습 주경 기순쇼 피와 제베 고티지
2: 네 소비 뒤지 저블리 양즈네 피베 멘디 하초 양차베 타세 귀리 기자
0: 성교 가르소 세베 탕세기 거고
1: 양타 시주 대회 양양기 디포
0: 망수 돈의 림웨 망심기 부자
1: 초외 염주를 면배 꿀세기 토라
0: 다르키기 센시베디니 편조 롱진 예천 리고 표외 롱진기 성교 초대 리체 성교 군대 군중 시부디시 세닝기 Tanda nambu tsui sen xin bie, le sen di gina. Pencho long ting nian chen li hong, pio gai long ting ki, san gyur gun du gun chung xie bie, le sen di shi. Nga le sen nian chun ba, nim si li hi.
1: Nga le sen nian chun xiu kin, yi xi yang jing yin, xiam la nambu tsui mu tu jie le zeng ki nang tuan ka sen xin na ro na.
0: San ling ge, xiam la san gyur gun du xie bie, nang zeng sen ro na. Gun du san gyur ta ye gya su le, gun chung no hu lin le, kie le bu.
1: Sengyur gundu gunjung le zengki, sengyur gundu nangchen. Senga nambu tsu, lo du tu gyegab jaglam ne ngui su zhuan tongjuru nishu ta, chizu chikdo ngabya wanchen chedu, jibzhen nang tuen nima tsirin la ne ngu zhuan nangkishi.
0: Sangui ba zhunggu jaglam tsokba caiyu gongsi ne xinto chungwar, lo du tu gyegab jaglam ne rimzi gyubi yina, ngui su zhuan tongjuru nishu ta, chizu chikdo ngabya wanchen chedu ti. 推送的亚洲祭坛成熊也跑他到时转通球球塔车速阿东家完成切别他罗顿都是转通球顿塔车速东美家死不他给用江南的铁杆扩追给您切别罗安了一呢到时所在中网部运用投票时大陆村土也可将南筹备将南所镇地边张林皮给修行党委 罗队队的人在行的所追眼睛藏林给田家切东西别松索顿下不他田家打了完成起在转通就救济他这所活动西别死呢所言给满内马路的当然心偏在七日昨晚人地写下田民江南塘穷南杨真起三度几给团在三度南顿别罗队队也跟给江南塘穷南杨真起在 Senten Tugam Chi, Gubye Chungyi Liru Sibati, Tuesong Le Gyaja Chukji Pao Ta, Sendo Chi Ki Tunze Rimzi Gyeba Yina, Changdo Senten Tugam Chi Nga Ta, Godong Nga Jaya Yoshi. Senen Ge, Nyechara, Desen Gui Yina, Sizong Le Ri Ki Kongbe La Gyabyo Che Xia. Tadi Kwa Ki, Sibde Nangdun, Yixi Yangjian Lanne,
1: 我真的是。现在那么错，从团部所第三个月，你吃八正七百四种烈日三顿狂杯，告诉东区国企三家提，到我团部吃过年，七家来吃着吃多。三家拿烈个米菜三百吨一百的，记录你当送去了六个，规制六团团，可追不来。烈日那么，人类的，真是人民的给听日四种麻辣，实在吃那吃不汤。规制人心气味四种那么卡几对吧？你们这三顿一来那么卡几对吧？ 业绩真最牛不点别，始终起来卡级，给钱吃不起，最能吃个也不是。咱们家呢，昨天他连跟三百卡三岁一百的，麻辣吃过一个贵的三百汤，始终开扩展三百年吃，再就给贵个三百对吧？始终开闺女三百贵龙所一天出月经，始终开来多吃汤，六十吨个肉也表起，始终来日三顿吃狗汤，半顿狂白了，超顿足迹，扩顿吃也不是。
0: 生个那不错，吉隆年冬你是怎样来改革村里老宅吃的？你家吃不吃些？提过一些这两天你们村里来呢？我就能个是。村里老宅夜团去吃过吃了以后，前些我想退不下班，没给他整做了吃不着他。村里老宅给来团民的，火车人行他三顿人行了，规避结巴。三顿人行给个他，村民给村在给个多金作用结下去，给个给村里老宅吃做有事。吉隆年冬你怎样来？ 로고르키 계급 생리 라세기 자가 캡타 체유타 제시 운세 되버샤비 생리 계젠타 전다 정신기 충전 마보시라 자가 돕샤 계급 생리 라세기 자가 토시 토기 미니 유버디 고난니니 중국 생리 칸 원감 심주 소이 原是 천리圈타 중국 로드 천천 소보 심주 소 주피비 原是 本地 接着下 结合人中千里起 恰个恶中恶气有的 但离出了以呢 恰个人不躺不松他 恰个人不逆不习习也有谁 结合老子三对起 恰个恶中恶业度 但离出了以呢 恰个人不躺不松他 恰个人不逆不恶中恶度了 但呢 结合千里老子亚顿起 恰个给他习主习不有他 但离出了以呢 明显准备恰个松他 恰个人不躺不叫松，恰个人不泥巴，给他松松松解毒了。中华民国军改革，阶级成立了，在杨梅起，恰个脱别米孤独了。三零届，改革给三五个月，休息期，马顿接下了。大地光给习近平党团，一些杨家男的，我真能是。
1: 这个难不错，今天准备去过年。中央申诉委员会刚熊团看起熊桥街镇基地脱了，可不是被约不得。三只西街两个南北面呢，将七个门两个在九路开业呢，七人给来共西个村头所有的各地，三面人被村头一只你管不他。第一届将七个门两共给来团面那儿住的，只有村边熊团看所说听完前呢，等是来共给一只送给孩子们他。三面人被，三面人被。 有点儿几贵不是？将七个门清脱，价格比三万贵呗，廿八三百，头家转就六七七下。西镇村不内，天家密码忙错了，只话七十行了，熊团住归途，明那中午忙的，三万七十开外，廿个钱不要些。第二天，生意廿十趟，廿十七有趟，三万村头所有，提醒三万七个比有钱了，店家过算起的内部钱呢，只话那边明那只有村头趟，七个少了呀，小酒就买不是。
0: 生个那不错，线路比给套路给，结果的，从来都比多，是这两天你们自己来呢，没准那个谁。现在准备是几个人了，今天多不些单位来着的，各位老师团长啊，比赛拖动车轨级别，拖了比赛看起，从这趟，过一查到路程路距的级别，其实你查两伙人，曾经给一些给人给来团操场去。
1: 两支连团的工地单位，比例冲突的人呢，从各位落着起木路坐下了。北京各位落着清塘，天津落着中央米镇落着，崇文落着，崇文米镇落着少，新农局起脱落熊哈站起，北水康基工程塔，来回更新不冲突少年。曾经给人流了点呢，脱落北水康全军工兵单位的，对啊。
3: 天桥外的人呢，比赛套路当的，三队了，什么队输，先别决定总命的人呢，别的定是不接下。
4: 喂，天呐，快出去接穿了休息。
5: 看这边，出个六百，出去好些九百。
6: 啊，第一。
5: 看叫你啷个把东单，你不得参详。
7: 中国共产党开发东单啥嘛？哎，开发东单，千万莫说是些。
8: 培育县委精准党的，龙我队去团个搞了，专心开培育电梯修。
1: 三零届，中央行政委员会刚起，北京的人呢，吉隆年冬你所住旅，推荐你别，顶别给不让包，给出去住，用上钱不他。大天大的人呢，培养群众的包几多了？大地国给习近平党团，一些杨家男的，我真能是。生个那不错，孙永根去包月姐姐国，若不怎么追寻呢，都是这些了。 天安吉隆年冬，你修这样的路，到我这边去，你修短年，成都呢，平江、邦达、南塘都铺路为南主 CA， 西西来过谷，南塘了呀，破北街，南主南去准备西路不脱，全部脱了些。邦达南塘去四百多只，每西东送给送去熟悉月经，从归塘排大街里，一下子没有呗，开始推到了面具没穿背呢，那边厕所了呀，人家全部有些。 个提着南州南的月饼，孙永根去拆都南巴了，干嘛就拆咱们就拆不塌？南巴样人心拆不碎呢？第二啊，南塘去牛肉店那里啊，街都不穷些。吉隆年冬，你修这座楼，到我送巴了，孙永根去民宿一边拆旧的，店边吉不烂一边门前拆都。
0: 三零街。 라세 롭적하기 야게 공생기 투수 땡기샤바 다디 광기 시브나운트 이신 양창란데 오즈나가시
1: 생각나부터 라사 총기 롭수주기 지로니도 니슈 지주류 야신타 듄투 롭부초베레 튼키 다도 당와타 다도나리아 딘데스코이샤 총기 용기 롭적 징중타 니세 롭차 다와 듄베 체니슈니 지규가 공생주교인바타 공생큰 니숨주엽시 다와 게베 체주군이 로마 롭차를 저도 고요고바타 다와 게베 체니슈니 롭친 무수 초규르샤 생각나부터 링가동웨 조송리아 시슈네 그스제기 대고기십대낭튼 님은스린라네 모드는그제
0: 세닝게 예자 파소총기 직내규고취기 세롱니동니서종류 파소총기기 변조규비기 치득 카 최영아르이는 민네 링게 조송르 그스업주비 치득두샤 다크서비인의 망소창매 린초유자 제주기 조송 충도 동동부도라 니두 파사르이는 링크 동켄 마오메카 송사 링게 조송 고르키 크선 린다 샴라 오저도 뒤슈이라 테아 크서디이네 라도 카바키 닌체 테아 망베 지뒤 샤통 지게 나리이네 회민 이장통 시브티나 주베치 크서 린초도라 다 크서디 주초베 캬콩디이네 총긴 용기 로든 토글 체베 링가리이네 서동 체밤 쿠르타 니엽 조선 지세소 야오 창마르기네 그습 리쇼도 아카섭기 세신의 슈나 골 앞길르나 골 기어주타 골 기어길르나 골 기어등급주 골 체동르나 골 니겨 골 체동 앞길타 대연르나 골 숨겨치 그습도마 아카섭 린다타 다나시 배주치다네 모르시네 나발랭기 게팅내기나 망빈 지도 샤동시바 제베치 人民我们贵北街了 科섭기 巴士林修도 다巴士过去기 투수 니쥬앙이바타 링가동유리기나 비주 지혜초벌리 차도리기나 주쇼민도 科섭주베 투수디기나 카닌的군리 주도라 디아 카탕부디기나 진도둔베 치니기니니 치주로니바타 칸니부디이네 진드둔베 체쥬브둔네 숨 소지파 제르샤 다카섭기 바스 카두 랑차브이네 제오디 디둔네 주디둘라 세닝게 참도 총기기 추코둔기 레자 조준기 쿵더 교스다샤 다디고기 시브전앙둔 이지 양장라네 모르는것이라
1: 생활인계 망외고 치고동고 기급주학점당외 참도총기 그룹추 까마샹키 추직도 코든례자 니자르 응어소 중국소바타 례자 준윤티 다와적게 임시 시도 중월치바이나 례자티이나 신조쿠이키 망소기네라 미신 총세입초용네 타르게라 람디치베 조네 추비 망초의 남찬시 임바타 례자 주준치급 사내티게 망초기 통주구역을 담보르미네 추코든키 충고타 춘제동람 추장수지구 춘제동자소 대외 추코든 말라 존네토 튀고창도 동화타 중국 송경 지구에타 티 리라 지구 튀지도 튀장주네 추코든 키 추부타 추코든 긴송치네 초용네 치로 동화소 지구시 생각나부터 니차르 추송 종키 시베 총기 주도기 긴지장린 대구 주지기 치든 차주지배샤 대고 20년 니마츠린라네 모드는그지
0: 니차르 추송 종키 시베 총기 주도기 긴지장린 대구 주지기 치든 차주 초 용리 비티 튼섬 인지타 용교 초두 진치기 나베토니기는 더구이 주지타 주지체티 시베 총기 주두기를 대두 딩섭타 튼도도 규규리기는 군디다샤
2: 신뢰 뮤강 변종 예라 뮤강기 뮤빈 학장 고르 통조로 예동래기 변종의 냠도 뷰제 토웨 피제제는 부르규 중국 신뢰 뮤강 변종 예라 뮤강
1: 생각나면서

0: 平常龙青年轻人看，别给龙青年谈的龙青老起来先输赢。
1: 你点红眼狼了？哎，家就飘个龙城三伯伯那么啦？我不大些你是一位先军外伯，连什么御军外伯西北扩展堂，大可能先给乔文明堂抓起第三级给抓，叫当主路过了衙役呢？我的这些徐主播的，先开始那新界都不了衙恰村徐伯银呢？新年连什么御军外伯营长第三级给抓了衙役呢？推送给忙白乔文明堂抓起一个对白南白。姐姐媳妇都不谈，一个毛肚白男白，结巴的乔娃媳妇都不，连什么御军外伯张文祖御祖过了衙役呢？家姐飘个龙庭三伯伯那么啦，我对谈这些输不得。你在地上啦，俺母土姐提出去难得卡，我对输个赢。这样，别那俺做矿土下边白，姐姐、朱家、弟家。天家西巴德布加瓦一年的羊呢接巴恰瓦猪瓦恰瓦鸡瓦恰瓦天巴恰瓦西巴德布那把康荣的过呢连什么鱼军外部我们把出去切巴一年羊鸡家一年的接家一年的猪家一年的天家一年的说给打西巴康一民的没事话的变得恰恰巴一年姐姐是六九年呢，姐呀是银巴的哈夸的，是吧啦？嗯的，姐姐是六九年呢，姐姐的姓是呗，杨呢，刚那是呗，姐姐是呗，三级打地团呢，没我么的，别那恰恰，姐姐是六九年呢，姐呀银巴的先巴哈，杨么呢，打地团呢，谢谢土巴的爹，我那姐姐的那么是呗，杨呢，可的是呗。没事啊，杨本那恰恰朱家都不了呀，恰村的谢伯银呐，朱家的土罗子呗，盖儿子呗，杨们呢说不了呗，朱家谢伯提朱亚子银吧，哈夸，全谢伯银呢，谢伯提没事啊的，谢不谢伯银呢，黄了谢伯被那姐姐都不谈，大概能行个结巴恰哇，看一样融软了。姐的银巴哈夸咱们来西巴姐的抗议民的没事我的且咱那不得看的是呢几乎咱们的电巴来西巴抗议民的没事我那不啊连什么语境我不设计给大家的是吧啦他一年各不各来人呢那个做被那姐家姐家主角说西巴抗议民我说谁鬼呗鬼不样越过的前张连胜越就我不西巴的抗议民杨们呢乔王我是就被西的抗议民我说塞外国巴拉顿街杨哥不是连胜越就我不塞几个大拉新街都不乐意呢姐姐心开街都不乐意呢给姐开土罗住都不乐意呢住街土罗地街内嘛沙边都不乐意呢德杰沙本大赛德布里呢赛杰大他把天德布里呢天杰他把肯尼恰德布里呢恰杰肯尼恰江东德布里呢东杰恰电锯正德布里呢咱们杰电锯西巴德布连上鱼军我不赛几个大家位陆江月的空都谢呗被那东杰恰赛杰大咱们这电锯西巴德布连什么鱼军外部设计给大提大给开锯的卡的来是呢开锯的连什么鱼军外部抗议不的我说这玩意儿不得前张连什么鱼军外部设计给大了别那新界都不了压抑呢接家接把桥哇接接新都不连什么鱼军外部设计给大了压抑呢那么密集把松长越不的家姐飘个龙庭三伯伯那个牵过的开心不起来的到底你学不赢呢姐姐一年的姐把乔娃一年的姐姐心一年的 창마로 가레스나 레섬 유종어부 세지기 다인바 테숨 된직바 인바라 문주기 남바 미직베 레섬 유종어부 원밤 세월 집에 다인바디 켄괴디 하장기 개진부데 디이나 루알라 테다숨 된직 민이 남당 인바 대왕케 다저그 제바 카낭레 카지게 제제스 코나 치그데 카지게 튼정급 빼라 제발 차와스 치그데 카지게 제제 신세양 집어 요래 제장 강릉 치나양 대다 창마 내섬 유종업 세지기 다인바 야지 퓨글 룽진 샘버버 남게 켄괴디 하장기 개침부래 알아 대다숨 튼터대 말에 대다숨 이기 두모두 다 내섬 유종업 강이미 치궁어수 세외궈바 세외치두 되네 남바지리기 토하네 집어여바디 켄괴디 개침부래 공도 내 모두 슈바 티다니 我不 당신이수이외先就我不 내什么유就我不시바디 근데是我们的七鬼民堂 提三级给咱啦 那么康堂康玉米给 이외过了我就슈바提다니 提过了呀呢 내我就슈咱们大家写给 샘랑에 我不 당신이수이외 我不先级 控诉 七八百 차와강시 치베 내삼 쿠덴바 차외유디 낭세기 이와식도 샤제 두제이외 남당시 인베 꼴라야이나 모두 슈기인
2: 생계남부초 공감상 당다이키남초의 신심바티니 Penjong Lungjin Yinchin Legung Pege Lungjin Gi Lungjin Lopchi Lichinshi. Lichinshi Nang Penjong Lopda Chemu Gegen Chimua Tsirin Doji Lani. Pege Ndachui Rigbe Kola Chiri Nanshi Yubie Sina Yubshu.
1: Ngobush Takshen Nisu Yiwe Ngobush Yenji Kungsu Chaji Ta Deba Yimba. 当先给意外居住主播银白别康熙七八百乔瓦康熙七百乔瓦鱼天我不当先你是意外我不先给意外控诉你呢独秋的是个月俺爹呀查吉他爹吧当先给意外居住主播是铁掌都没拆七八百乔瓦康熙七百乔瓦鱼这个给着的 这些顶点子下节我都学不得你爹呢你来呀云呢用这趟过不月看着的是呢恰恰他没得不来样恰恰鱼是对不对完了别那恰恰下就是各级不得不浪各级汤各级你特地给一碗七个麦张恰恰他没得不得当先给一碗鸡鱼都没得不得的因为呢 차외유샤조세디슈요데타이네샤조수규더블라야이나당시엔기이와치유당시엔기이외큐비머임바송장차외유충제我不当先你是因为我不先就控诉下那这个买卖团大的谢谢钱给气度俺眼狂了许不能信차지타대바 당신께 남샤 지유도 루바시베 체시딘데지 샤고야기 금제에 다가랑이 루알라 세부슈베이나 자지 탐미데바 차외유지 슈베이네 치바보샤나 레 로스샤에 요마데 레샤나 로스 치바부 남당의 이와디 샤에 메장 디니 시지기 강라 네네 데요데 루알라 대유장 배디디디 다데데 낙생기 여와지유 모두밤 야마나 낙생기 여와지배 거블라 안주 삼루 등유 당 27유들베스나 디마데 바라 마데 제다 내든 디세세 책 체도 다데데시에기 유세 조르발라 자지 타데바 낙생기 여와지유도 두바 시베 체시디 샤고에기 금제야 다가당이 니 두제 낭세기 이와 인바 차외 유시바디 차지 타디에베 차외 거주 중외 유디 코나 니라 고고베 내든디 세세책 제도래 다우나 뭐 신주 공수 두제 임베 차외 유기 자 줄루스네데 세지기 다 돌루디 컨데드베스나 뭐 신세지기 달라 튜숨기 나네 마음베 차외 민당 도제 세괴베 추디 공도 자제 비결 농진 세바보 남라 모두 슈스마 능시 레와라 디이나 차외 유세지기 다딜랑 튜숨기 마음베 차외 민당 도제 세구구 유버니 메메고보시레 오나 시베 세당 세루디 컨데제스나 튜 마음베 차외 민기 주도 야셉주 유라 유시베 민딘데지 자제 응원바 세월 치바리 배차샤비이나 나도 공도샤베 베베나 야라 케게 더블야 차츠는 시에버이나 마음바디 더워 가라 게르바라 게시베 처음 민디 지라 야셉주 유라 유시베 민디 자제 되네 게유시 치바베 차와 강디 치베 유세월 죽었다고 야베나 나도 신제 더블 야 차스는 시베이나 거워 자타제 야셉주 유라 유더보 사변덥 시바 더블 야이나 거워 타파덥 야셉주 유라 유더보 다세 더블 이나 거워 사타세 야셉주 유라 유 둘러주 더블 이나 버워가라다 다십주 주 야셉주 유라 유더보 리당은 더블 이나 허워 랑압당 안하는 나는 야셔주 유라유 시바 더보 줍제 치바베 차와 강티 치베 유타 네 세월 치바 더보리 공도 슈베 빼티당 좋아제 대시에 슈에게 튼다디 카레스나 뭐부 닥신 니수 이외 신규 뭐부 쿵라 차지 타디에버 인바 닥신기 이와 지유도 줍베 치바베 차와 강시 치베 내삼 유태야 누구주타 대세지기다 줄루꼴야이나 야지 뷰가 농진 세바보 남라 모두 슈버드르와라 다세부 슈버이나 뭐부 닥신이래 뭐부 신규 쿵수 유바 뭐부 신규 쿵수 유베 낭세기 이와 차외 유디 근데지라 문지 시구미 타 대세지기다 조당 줄루 꼴야이나 모두 제시 슈버드르와라 도드나 공도 슈에 던도 카데스나 응어보 시엔지 쿵수 유베 이외 남당 니버 치바베 차와 강시 치베 유네 루알라 디템버 주버디 치다게 낭세 니버디라 샤제 갸제 비글농든 샘버보 남라 모두 슈버디 루알라 샴랑에 응어보 시엔지 쿵수 유베 이외 남당 스네데 응어보 시엔지 쿵수 유베 낭세기 이와 숨바디 카데스나 차례 시바디 컨더지라 문지 치구민 타 티세지 겟다 조당 주루그 골야이나 갸지 피고 눈든 세바마 남라 오도지 슈기니 차례 탕 치례 세디 콩도 내 갸지 피고 눈든 세바마 남라 오도 슈바 능시 차지 타데베 차와시 임바 있나니 차례 탕 치례니 초밤 뒤베 차와시 인구구데 티니 야게도 송웨 차지 타디베 차와시니 용미스베지데 다우나 칠레세디라 나조 갸르중구 추도 라야 치지니지 슈버이나 콩랑 슈버와라 칠레세디 컨데지라 우디 체구르스나 치바포 당지웨 레디 치바베 신제베 차와디 지거 야차와탕 마싱은 눈보소 치바보 릉이탕 드웨 조아더블야이나 칠레스 시브르와라 딱 레디메나 신주베 차진 조디 요마르와라 딱 레디메나 차레 유네 신주베 차와디나 룸미토바레 빼디능신 칠레 코나 유장 다신 체베 차와디 룸미토바레 제장 차지 타대배 저와식 있느니 차례장 슈여버려 다우나 컨대직러야 차례스유레스나 차례세디 레삼 유중업의 땡기 교세네데 유중어부 신제디 림신 파루파루 조아타 림신 체조의 차도부 유중어부 등의 유배 레딘데지라 잘레스 시에버레 레딘메나 칠레 유장 신체배 차와디 미두버레 제자 잘레 시에버디 딘데지라 문지 최고구 요아레 다음에 차례 세지기 다 조당 주로도 근데 됐으나 투순기 마음배 차외 민기 지라 거리 빠라 빠라 거리 와라 와라 강동식 자라 다 와라 와라 탕 빠라 빠라 강동식이 지라 야이나 파에다 차시베 두디 자제 차외 유탕 드웨 레이자 응바르 치기요레 베지 차샤베이나 나도 신제 더부 신디레야이나 제빠르차 사분더블이나 거워 타바 더빠르차 케게시베 베디더블 차트니 시베이나 더워 가라게 게워르차 다세드부 벨레야 차츠니 시베나 세바르차 제당은드부 벨레야 차츠니 슈베이나 원바르차 댄지 잠시바드부 벨레야 차츠니 시베이나 잠바르차 괜히 차드부 벨레야 차츠니 슈베이나 원파이다 차가 착 착바르차 다우점시바드부 벨레야 차츠니 시베이나 거워 샤낭부 쇼마 쇼마 쇼마바르차 통두샤베베 람가 더블야 차츠니 시베이나 더워 카카카 각바르차 이르샤 더블야 차츠니 시베이나 더워 샤카샤 샤바르차 다 홍두샤베베 디게 창말로이나 카르데스나 문주구 이게 대당테 당어부 시엔당 드웨 레데 차레 세어주버 샤다르왈라 제장 디게 상말로 카데스나 차례 당 치례 니기 낭네 차례 세월 주베 다드데 공동 모두 슈베 레섬 유중업 세지기 다탕 다리 대시에게 차례 세지기 다니기 팔라 개발직 중어래 개발 이기직 디 카데스나 와디 슈머 슈그래 와디 슈머 슈기 문제 튼디 미직바 양만나 세제 튼디 미직베 튼기 캐바디 나돌라 제버레 베나 나도 제자 양만나 제바 차와 강릉시기 카데스 응원버드베스나 레섬 유중 어버디 응어 제버와라 세브라지 슈브이나 차왕워스 주베시 뭐뭐 당신이나네 뭐뭐 시행기 나디 세월체벌와라 다리디야 제발차스 워이 머슈베 남베토네 중어디 가르몬발체벌에 가르세월체벌베스나 차례 세월체벌와라 차례 세월체베 다드레 제장 찍러 워이 슈브레 찍러 워이 머슈브레 워이 슈 머슈테 전라 개발이나 침부 시부 요래 재단 개우치라 년세기 추도 워이 슈머슈기 전라 개발 유배 추디 자지 퓨게 룽딘 샘버보 남라 모두 슈버 인배 자지 퓨게 룽딘 샘버보 남기 내둔 딜라야이나 톡자당 이섭 남괴디 하장기 개침물에 태다르기 왜 뭐부 시엔라 양 베나 신제 더블 야 차츠니 시에베이나 제제 시바 더부 레섬 유중 어부세베 자직탕 제유 시바 차와 강디 치세 유세어 체바 태양 자지 타 디바 코나리 켜베 리딘데 직타 차와 유탕 드웨 차례 세어 주바 시베 이외 남단 직체제 어부 시행기 급랑 치다그 낭시 숨기 토안에 자제 퓨가 룽진 세바보 남라 모두타 대세 슈바인 리젠 디나라 네 뭐부 당신 니스 이외 시행기 뭐부 콩수 이외 이외 남당탕 낭시 강탕 강유미 티 세지기 다 조당 주룩 제기 꼴 야이나 자제 퓨가 룽진 세바보 남라 모두 슈바인 리젠 치매 남라 네 뭐부 당신 시에베 최기 낭도 카지 야제 퓨가 룽진 샘바보 남라 몰트제 모두 슈즈베 야제 퓨가 룽진 샘바보 남게 튜더도 세나바나

타 카르키냠 규르타 규규 띵키 양다소 냔규르 동덴 리직 게베 드무 디나샹 리직에 갸츠 추디 리첸 센타 루카키 쳬규 디나슈 르양키 규르쿠 디나세 생각나면서

생각 남소 달리젠 줄리이네레 남부초야 차도리 게자 유베 게자 동부지 냠주 쇼예 닝뉴에정니라 게시 초에 것도 다 지동기 파체 종교를 심제 대심바르교 심유나 심바마교로 쇼베니샤르 뛰타 진제 차도 됨시시 공매 참진의 뛰타 진제 차연 됨시지 나난츠 가교착단기 초에 최도 人你了，中南塔，旁边那首。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족게 딱다지.
1: 디와마드 교 수양미 탕구슝나 디리 학버지
2: 타줄람조 임바인 타소소 이왕게 좌디야스도 심바 쿠장체야 칼라다
3: 진이스 비네랑 라조 페맹게 맹주기 냠버제네 세기 맹주 줄람기 맹주 맹기
4: 카레서에나 무고방네 고미시즈디 무고방장니 뒤부 베게 무고방바미네
5: 끼뜨디니 중야게 겐조시 디나네 세단 줄람디 메랑로
6: 람조 디탕 시지 생규니 뜬토 뒤르도탕 니수미
1: 로도 민발 중캄 최고의식
6: 대탕 람둔 대이 댄조즈
1: 대탕 람둔
6: 대탕 람둔

0: 딸 체유 사파토 뿌유토 잠옷을 시베 품에직라 초고 고께 발레 충시 오피라 세와시 시레 지시 토제 신도 체와 식충 디 유미군기 던저지 디 칠푸베 콩 열롱토 페바나 유티 미난기 게부체와 방급 캐디 콩라 최수이 강내오 시티베 나보유네 요와이 시송베 원나 최라 투제 가르유 제베 나 투제 차착베 겐키 유미남기 퓨종송 원나 최기 벽이 개부 제 이토 제베 코난기 나 냐와 치 제디 또타 누바 링키시오 시 치셰베 로규 제베 디브레강 유토
1: 不清真正公看上安妮增加西北罗马康刚让准你安妮罗马登记我们以下面来年你去那些做不了看的你天南把我这让咱们休息你 Rasa chunang zubla kang tang jata ramu chin zubla kang Nini lasa chong ki ki wu su ne yue ba tang Zubla kang ti nini zhili tu ra dun bai tu ki tu xing ba ri
2: Ti yang ge bu sung zeng gan bu Nga jie su pe sa chi zun tang Gya sa wen xing gong zhu nam ni zun mu xie si Pe sa chi zun ki deng ge cho wo mi gu do ji tang Gya sa gong zhu deng ge cho wo sa kya mu ni gu nye la sa den chang Ge bu sung zeng gan bu tu la cho wo nam ni la su yu la kang ri xing gui ba du gong di zun mu na 你来拉杆人心所作
1: 佩萨七尊起拉萨春囊祖拉康行行提点起做空气培育内点长辈求米克多吉熊素水瓦汤提过农票培育土地祖拉康提托子人把剑起塞上给给皮汤李大缺过跟着所来前为金金车为吉恰行丹拉独把西域佩萨公主给大人们起祖拉康行行提过沙丘给那土地提南起点起做给谁点给求下给门的熊素水祖拉康提
2: ཁྱི དང ར སླ ར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1: 各同道地归人所能穿到南巴扎行尊严点把他第一人堂者为人类有贼给改配名人堂亲自给各玩起也最明白起落水堂老贼最把马赛明日靠玩老贼被人堂怎么对那么些把羊群体育
3: 中青政策狂力让俺最急切一度恩为破张波的拉堂永不拉俺当能心他是做了康那么你一路有一家军堂当能心的苏军去归不了呀有人说咱们穷死说话超不清清楚现在的大洛里亚你就对不对但下面呀再给超不清清楚陪给陆军人念头了呀给咱新都起为民的卡机我真秀音
4: 龙春进去三千南八组公看三我你一起写主音提着你去南组了陪给民的场景又透了你妈云点滚步我这起个音去南组写不写弱呢又透了你妈云点滚步你陪给老七位说话礼拜贴见他面在礼拜期间，老鼠礼拜期间这样因，过年就落顿家准备节了，丢了给那住，面把开了洗洗清土谷种，七百村内路人南北扎心，空气军土也比面在锅汤面地区，那大把说了土南汤，老鼠难为的，公路就内送的那袋面具子，我那七十村子苏里雄路来北村亲朋讲把这天，那就说要给住屯家吃那玩的，咱不吹送的天气，给那住户七百面把开把满布点茶把汤。处理一面把切把铁南鸡有托你妈云的文博处理铁嘴边空了嘴边人的面把球边进去也不吃松的进去拉面吐骨一浪铁南鸡有托你妈云的文博吐一米进吧空扛下扛吐血的确实呢面具说就难话汤确实也行呢面把切把在呢心中几个呢处理胸部汤拉人气等我学的路面难话马赛我技术也好了听松汤给那了听几片的三年铁台去说话里边胸部 탄 라렌라 로준제 탄동 카치 개불바 내 중월 콩덴장디 민주당내 내차와탄 개신 배배 개불라 차와 투배기 내 중월 민주당내 개보 내래 타와제 콩기 배기 수리 중루 투분남 수두탄 조지 타주제 남와탄 티칼 개카탄 배부 카지 개나소네 장배 수리 중루기 공주탄 라린키 커서제 보마린 민주소 교제배 냠뇽 초돈 남디 수리 중루 규시 사종남 사자카라 로프트 行妈妈看妈对的说啊别熊路来开心娘娘点呗面白开吧东厂所用这题看见其中啦苏里听你妈小兔就乖的托见啦
5: 二米里给六千米不难给让给罗主党拉家军当街了电信刚也多么切都些呢但天安军米兰度通党通美术就乱为同处为比一说这季先进米脚吧让给米兰瓦西小月的米里第二整理米里先当着玩陆局给徐兰人们吃度也给党光辉穷于第二天安军进车了吗电子出个浪呢吃完连地平南北通呢连给了不给张建民我最熟悉的
1: 先看找个清清楚公看不上我你爸妈电子转而已下面来年他们三伯爵在这年纪修就赢先看图略略两年三当月吧修老本他们呢陪卡瓦建议闽南的蒙北闽北三娃在天堂三个去路的送入陪一有钱给你妈为罗子娃南的他妈也不送三干部老本堂论钱建议况你罗诺西日不三娃堂以雄心尊重前为雄心赢的给不送在干部给卡图人家老板啊今天推不出一给不送在干部托光单朋友去打这雄啦空在把汤与微车去给路啦西决的过过年一起三只前头今晚一给这汤吞白一起杨三郎炸电了破镜一起炸当脚吹汤文件迎送就当说电白打坠给熊送去把汤大意就不来说白电锯三怎么能玩事

0: 안에 얼룩
1: 집에 주탕 몸사 집에 삼촌 냉사
0: 안에 얼룩
1: 집에 꿀렁 제사 집에 기배 가채
2: 모튜네 저부증증체 티링은 저아미 올레리 채난 체리체비 윤시카지 센신나셔
3: 남규 나서 루종 집은 남기 최도 양내 양도 경진민내 튼겐 지망도 조신도배 최장 티링 레센티 고급 당균네 아추진레로마 다수준 락탕 로성 지자랑네 링게라 밍라 순겹 최토고 모두 두두식 슈규인배 링게기 통낭 족발세 경진민내 원고 최토고 기시차
4: 생겐 족보 총총소 공감상 아니 로마 다와세륜인
5: 아니 로마 로산지 가이
4: 샴라 암트 경치 미네 원고 체터기 셰샤 슈규인 미니 심캄기 그 쿤인바 제바다 최능아 땡키 직된티니 미셰기 왕부이 뉴바기 진다나 독바시 인바 또 투바레라 미 예바레 낭튼서베 베티다 투바소 창메 디웨니 미왕키 뉴바레 중원이 쉼괴바인 은경 텐상 체리럭제 차푸어더 피 폐게 조에 컴더기 최도 체례대배 님친다와탄 뒤윤링보 록례제바탐 락도 카바 최매바 폐주 체바소기 겜배 겐탕선송 창마 경지민내 폭배 미하장망 락바토 로종치바초 민내 디더프 폭바 신도망 코메센바 경지민내 응원골체균이 카차궤도기 레겐캐첸신이
5: 당도 록례당 차와 님친 락도 카바 소 뒤윤링보 폐주 미종와탄 니네 록제 낭토 민네 원고기 류제즈와 좀네 이게 치워거 치디탕 미기 파타 세렘부 고바 시바 모세기 리 망잠자 고바 소기 저더 제티 안주 미송라 진제 체고소
1: 당추 메도 제베 로충소
6: 야키 베메 가스 돈레낭 메도 정지 줄라 렌조신
7: 남다 리베 네라 인예 주
8: 벤조르 니르레 마데바르 공페 조탕 투숨 서시 첨부티 축제 퇴로 주고요라 갸람토 랑코르 상가 식식 남바티 균도 통야유 이내 미카시에게 된자 두시 하장 셴부손자 짐주 퇴게 퇴야 마로 마로 주유
9: 추장 개시 뜸레바 롭충 로마 짐주 레제 퇴바이나 파파푼체 장마 셴체탕 셴도 첨부 용구리
8: 르다 원나 짐주 퇴게 태도 퇴야게 금텐 가르래
9: 니에데나 조고테 짐주 침쇠라 지송마 추장데 그투 갸람 쥐초바탕 그투 쥐마 초베 다다직 총나 약쇠리
8: 봄랑기 쥐고디 하장 야부 원내 삼로타야라 가부여베 주부시레샤
9: 니에다딘데지 여바 하후유 로전다다디 로마부버투 랑코탕 미상마 두초마리 로정호버투 시네 두초데
8: 봄랑기 셰부타리 원나 롭충 롬시기 응원에 텐둥 피송 제거에 짐주 직수 가려래
9: 로엄마버 버튜 갸람 주주여 마리라 갸람토 죽살뢰버 당 잼자와 소 지교 마리
8: 야부도 텐둥 가려래
9: 텐둥 강탄라 주튜 녜바르토 강람 규네 저거 바탕 갸람 저튜 제제 강람네 저거리
8: 야부시스 문에 장부도 텐둥 짐주 대자푸 롭충 롬시기 응원에 롭테나 제유기 대자 직수라 피송 쇼고
9: 롭체 낭 대제 즉서 가려래
8: 도게 야르직 마르법 체급 녜바르투 예응은의 대불교고 게데 롬신다 리베 네투 템베이나 남신 교로 체고
9: 녜신송 마츠상메 도게 야르제고 당 마르법급 체춥 체교 마리
8: 등등 로카나 템제와 당 기군간라 띠바 다근은 신 발캠나 템제와서 지주요 마리
9: 마제 로캉 토제 소바 여장 게시 기군간라 제바이나 녜가 체모요리
8: 그다 Tendu lopchena gugbada chiso kirchok mare. Denja jiksu tezo lopchun lomar mingne tenpe cheba sonza ngebar tu tisun yagu shugure.
9: Jiksu tezo ngone kechenpo lisha. Nganchu ngebar tu tisun yagu shugure.
6: Senken chokbo chung chung cho. Nganchu ni lurin sonbe zinja chukbe lopchun yin.
10: Nani tenzi zhoshi yin.
11: Nani tenzi zhongka yin.
12: Nani tenzi nopu yin.
13: Nani tenzi nopu yin.
14: Nani tenzi namgye yin.
15: Nani tenzi yangche yin.

0: 남시 남티비아르바 남차바타야 로아무부티비알
1: 제제나
0: 제 남시기 규베딘 건조 짐주나로네 전에 하자기 된자기 코리오기 나리아 아 딱하루에 먼저 담배 규림 나리아 칼로 찍고 그제 된자 시즈 바 피베르바 주고기 지 된자 요제 참블 뉴비유 바 피베 디미기 슝롬기 다다리 슝롬기 체리 바 피베 디미기 건조다 코리오 디나라 치슈지 카르스는 다 남시 차디 어레스
1: 로레세
0: 먼저 지 짐주시에 인도 짐주리 지단전에 교카 전부들 숨세 인구로 봐
1: 주는
0: 스님 아니 지 짐주 여자 스님 디미기다
1: 남시
0: 주시다 주고 꾸지 나니 미 저 미르바
1: 로스르반다
0: 우리 주니 칼 주고 칼로 나니 스님 안 디미기 간조 디나리아다 직 두주 남배 디나 코리오다 코리오 나로레 양조 방구 요레 양윤 그치다 강보 토부 제베스니는 지 소네 통제 제베스니는 방구 요르데 이날 양조 남시 스니데 당조 진주 코리오 나로고 조부치 차디아레스 자단 디나리아들이 디나 쇼고 야게 가르스나 먼저 뒤 데벨롭 제나리아 남시 차도 치도 먼저 지 뒤지 칼롭디게 야니 친구 럽제 나로리아 차도 치제 주고 된뒤 지 이제 개비하시다. 저도 치제 지 체진도야를 대르도야. 저도 치제 먼저 주고 거주 치도.
1: 제제라.
0: 뒤 다다시제야리아 대르도야를 속 딘데기 고기요를 제장 뒤인도 다 단다. 즉 저도 메시기야 남시디. 먼저 잡아 당겨 봐.
1: 한텔이야
0: 급제기 가르스는 지금 남 팁 무부 집을 와.
1: 제제라.
0: 이미 그 착착 봐. 사실 가셔야 그러면 잡아 버려 봐. 딘데 인도 먼저 터진 뒤지리. 아주 팀에게 에퍼츠즈 테니 타는 아주 칼로벨라키 라과찰 잔조 체제 모두 단제 가제가 더 나가죠 기블로리아 말라고 사위 말이야 즉 다다나로 나서든지 티체가 도와 지다 전에 디 아주 좀 주기 시제다 좀 주기 딘데가 내전에 무제가는 딘데 간주면 좀 자초 요 말에 모두 장마 제시하고 요래 원자 딱 고란 리스제도 지 고란 답도 매자 아 여러분의 바르다티 야우지 샤로삼제 디렉 지 시제마단디 결론에 도모가서 뭐 그제 채용 상황자는 그러 봐. 그다음 뒤 디렉 안에 있는 주고 단야 디토레 남실 규버주디 터린 주니 그 주베 사고 고멜로 전날에 지단 전에 주지 세제를 디메기 도담 쳔베로 봐. 메수기 주가 쳔바 디메기 가서 맹가 쳔바로 봐.
1: 제제라.
0: 디메기 가서 좀주 도담 쳔바. 슝롬 견제기 도당 참바 디미기 슝롬 다견다 슝롬 숨겨 참바 소고 딘제 먼저 몽골 이제 지금 된자 글로제 나론에 친구 슈샤 유 차단 먼저 드린 디나리아 남시 규부 집에 제리아 당부디나 지 칼로베르와 드린 데니 나타가리 인기하기라 니와도 있는 니리아 남시디나 인지민지 도나나로 나스 남시 잡았던 그 열의 여말에 남티구 열의 여말에 봐 아니 이 인도 직내 있는 건 좀 칼로브네 차시하는 굴로우 직 퇴비키야다 딘딜레 제와 열봐 니네 있는 건 좀 추고기 가르스는 덴자기 추고 당주 뒤 디나리아 추고기 등의 시고 통자 철저구 여자 디나 참벌은 뉴비 유비 구고레스 아주 개가 당연한 유과치 있으려고 열어봐 이 있는 건 좀 도스더니 되게 차이어를 봐. 동생은 죽어도 시도 차단 차한대어를 봐. 원자 본다 시도 지 버그 요마를 봐다. 제장은 저 시도 마바 뒤 어느 가르스는 저 거비 모델로 세워 봐자. 지워야 땅인 뒤미 간다 주미 체조도 모델로 세워 수도 뒤에 동부시다미도 생고되 있네. 전날로 칼로디 야 시도 탄다 매매술 지와 칼로에 지라 세워 니저 겹이 있네. 아니 칼로에 로바야 미 로바야 세워 요마를 봐. 통제 세워 요마를 뒤인 뒤 먼저 안 탐보디 인지민지 그 남시 응원대 디 두고 나와 명시 응원라 예 사고 공무원 로브제 널로레 쉬어도 가르스네 남시 응원대 디 있는 간조 터리 주기 칼로에 진짜 초배 날로리야 양세 양세 당구 열의 수비인스
1: 다제
0: 친구의 친구 열의 사지 딘델 탁자도 가서 하소 사지 딘델이야 롱마도 가서 이름으로 봐
1: 검은차
0: 도가스니에서 도주 있는 가장 개침부시고 지차대 아래 뒤인데 먼저 당부된 남시자 니부디는 된자기 철저히 요제디 참벌은 뉴비요 단 뉴비요시도 비게 차대어대 양디 차가주디 차부든 차가주디 어지우지 채우니 장모 차마툼 일봐
1: 다티
0: 단들 그런조 지금 야구 매비는 제약 두줄 내대어래 인지 인지 갈수는 건줄 벽이 싸고 온게

0: 다 철두 뒤지디 단데 들레인 거 레브 와다
1: 딜레인
0: 뒤 다지단 잡았다면 지단 잡는 잡아 유림 부담야다 잡아 죽침 부담야딘데 열에 사자카셀다 베나 창어저 너리문저 등어저 사자 토스도 지기 가마차 등거 봐
1: 지지
0: 잡아 깨 주고 그래 아니 사자 마사도 저 있는 건저 로가 문저다 공공 문저 사자 딘데 마사 카질이나 목부집제 자바 당신도 하나 무부터 야수들 체제 칼로베 직진 뉴그 직 통계 가장 통주고 여러 통계 통주를 이제 한다 뒤에 데벨롭된 나로래 머큐슘 발이야 통계대 민슈 연유질의 대금인도는 저런 머큐 줄로가는 뭐라고 단 좋은 말이다 네 인지민지 그 가톰 지국 여러 재단 뒤인데 먼저 통계간에 가르 통국을 열어서는 계란기 발다 통국을 열어 통계관에 계란기 처리인 돈이 제국을 열어 통계관에 계란기 처리인 밀 받다 다제국을 열어 통계관에 말한 주 틸렘디 세우 조국을 열어봐 통계관에 아주 무주 슐놈이 난다 슐놈아 신지 슐놈이 난다 전리배 슐놈이 난다 샤리배 슐놈이 난다 다 디간기 말한 주 직 짐주 천다기 뉴제 춘지기 다다디인 통계관에 통국을 열어 통계관에 아주 칼로바 가르스르진 오 슝럼대야 년도부 룸이 이빨도 가르바 칼레마타는 아파티 그래 나 까면 제 그래바 아주 또 통계관에 통국을 열어 제가 통계관에 아주 짐주 년도부 고린인 치부다 짐주 년도부 비게야 즉 즉 토덤 딱지 된자가 친구나 나세 세지도 좀 통국을 열어 제가 뒤인데 먼저 칼로베이네 통계도 있는 아주 지금 당부도 있는 게 철주 남신원들이 더 난나백을 해야 철주 요제도 있는 인지민지 참을 뉴비 요치
1: 와
0: 다디는 된지 차부터 뒤인 된자 요제 나로고 저부터 이번에 수부터 가렸으면 아주 주고 나로를 땅아 좀 못 먹고 땅에 뒤대별 롭진날에 칼로웨 라트 게라디게레 저부 슈샤유 지난해 롭진 치디 직 탑시럽제 이익될려야 지고 멤체르발라 기초 라제 아니 카다지 요제 디스선 디 따다제 디금도 로바 먼저 갈선 디날이야 명시 시자 베나 롱욕 로바 콩테오
1: 시질
0: 대주 배주 근데 당구래 남 직 정부 지도 근데 당구래 저도 지도 근데 당구래 차와 법도 근데 당구래 로바
1: 시질
0: 저장 저도 저 디날이야 야글로 버스다 수베데는 롱욕 요제디나 배주 당심 고고래 아주 거브카 지기 기본 백 개비는 아니 저버저버 차야다 기본 백 차버던디 아니 기본 백 개비는 용 말을
1: 나마 걸고
0: 시어와 그 차버던디 기본 백 개비는 차버던
1: 나로 지구로 반겨
0: 원래 나로 주는 거로 봐
1: 제일
0: 대배 통제 맵 차도 그 칼로 대외 맵 차도 그 봐 제단 디인도 저 있는 거 저 롱용 거 여제게 디체국 요래 제단 뒤 대배 나로래 안한 저 딘데 칼로 딘데 카와이 캡제 에 갤라 고싱 할랑가 소데 고위 대가 쭉지 따라 신이 소데 랩제
1: 응
0: 독스제 대두 할스나 nga mota di ni yaku shibzhi nye yu chi nga shibzhi nga bzhi zhe mi ta mota shulmu ta kutu xie kuya mi to kyo gu shibzhi dhugi riba ani kendi nil kutu shuk chenpu shibzhi ta ina le mota shulmu nga kutu jik cato shibzhi tsiki ani xie gu jina nil haku shibzhi zhu ya mota pe ya kya munga samsam gui di kye chenpu kye gi singi so di nil bzhi ta di nal kare se nil lung yu di pechwe che ma shim che che dinte ki ne ju dwa
1: ta
0: tu ju ne ngone che na ke che bu shu re
1: ta
0: ba pe ju yo ma de wen ja pe ju che gu de di na ha ja ge na
1: ga
0: zhe ga le ya tu de ao di de zan ba an ga zo de ju ya bu che me le bi na ta ga zo ka lo we la ta su de ta ji dan che na den ja ge meng xi na lo ge meng xi dinte lo zhong che se re da meng xi lo zhong che che ani che lun je yi de lun cha ne ga zo wen ju ka lo re s le che 어쭈뿌리 접제 된자가 탐지샤야시다 뒤 로직 나로리아 시엠부 그제 중소 마시엠부 그제 중소 로직 친자니 지금 안주 짐준이 덕디야 친제 지금 수수 로직이야 마세 세우 맵디게 근데 최고 유미비게 지기 뒤 대변나 디데 교리야 소든데 쇠샤다 탄데 교리야 디 지단체 맵 쇠로 봐
1: 디
0: 가르 코고 버서는 디게 맵 수디 뜻 대로 다음 배설치 아주 카지기 뜻 대로 쉬 차샤 뜻 디스지 던자르 버 정말 돌 뜻 대로 카지기 아주 시지 정한 건에 자주야 디 자야 맵 차디야 그래 아주 정국 시지 자야 디 안아주 가고 싶지 차 두고도 와.
1: 최장은
0: 저 된자가 뭐지 땅 두디 된자 구구열이 예정은 거 치구구열이 최단 대리야 최와 제제 냄부천 제 용구 연말에 최단 뒤 있는 건 저 침루기 진주 침루다 튠배 지기 된자 땅 구구유바 그봐 진주 천다다 튠배 두고 땅 구구열이 최단 뒤나 카 손부디는 된자가 지 농용구 요새디는 인지미지 단다 표지하고 나고고 요레스
1: 단심바랑이야
0: 뒤대변에 발다드 근데스 하고 이미 되게 찾아 롭제나 치상교들이 인차다 롱유 요제디 표지하고 단심에 멍시간이야 아니 가 가르쳐고 그러다 먼저 모르다 이제 고주제 된주고 얼마 된주 뒤 즉 롱유 요제 표지 다양한다 메르바 디나랑아레 즉 제주 요제디 난다 메르바 남신군대 대행 아래 도나 제유 난다 메 가슴부터 가슴부터 가렸어. 단 가슴부터 가슴에 렘디 수수의 렘디디 있는 세브트로고. 말한 수준 중에 단다 사자카질이야. 个性起到 생일치제 빈제기 이제기 전다시가 시기 나가서 남도든들 个性起到是那 수술랑가 수술
1: 수술
0: 조견난국도 슬레브와 다디 도스네 계속 도도지래 여말이 이기간실에 여말이 디카르스거슨 수술렘디 수술 세브제규 쓰레 수술랑가 수술니입치 쓰레 디 최와면 봐 아주 단다 뒤대별롭제나 지주랑과를 칠람이 열었들래 지주랑과 가지 야 칠람부 뒤줄이야 계란대 지주랑과 신다지 태우고 좀 계란 뒤께 이제 손하고 주고 신다는 데나 수교용 거 봐. 디다 총병 아주 지금 렘디 멋힘배 조규티 봐. 먼저 렘디나래 지금 먼저 총에 렘디 예 나로 나로 들어와 쇼이용어 저 렘디 나로도 먼저 총에 렘디리 뒤껴랑 렘디리 쇼이에디 먼저 책 렘디리 봐. 계람 그 대규 렘디리 카 숨부디 봐. 주구 코리미 벨렘디레 카시베딩 안조 강다투미 렘디 생안조 딘주 침루게 랑가게 차긴다 만조 조교고 고골 된제 만조 슝남디나 토스 제구지 제유 사데나 안조 도세요레 저다 딘디 디나리아 카시베디나 만조 카르스나 계란 렘디디나 야고제 수수랑가디 수수 머세니 인지미지 이야들 진짜 아주 단다 초보 등고에서나다 뒤데벨롭먼트에서나다 머르체 사도 언니스나다 체마 언니스나다 머르체도 렘디가는게 테마 가셔 주셔요 지기 지 폴름이나다 총계 연연기 지 교단 초고에 지 슝름이나다 디미기 무주 슝름이나다 디미기 지 계람이나다 딘데간 주디 머르 체크하지 전 이런데 나로 나로 될 거 동안
1: 단지
0: 안 수수 지우로 요래 수수 토로 요래 수수 체내 예배 루제 디간을 갑자기 겹두두 안 수수 저거 걸었다 두고 요 말다
1: 어제 반기라
0: 어 수수 주저리나 지리 지금 먼저 신랑아 개주스 시다 열대 개주다 두고 요 말이 슉 겹두고 요 말다 지자제 다 원기한 계란가 갈수는 야 단지 이 나로 나로 겨울람지 나로 나로도 먼저 중에 틸름지스 머르체디 쇼예드리 세샤 제단건도 머르디 계란 틸름디네 머르체디네 쇼예데 두규체 머르충어디네 쇼예데 두규체 예데 조토구민도나 아니 예도 동벌해도나 예르도 니 머르체디 조결로 고게메베 가려야 디 응원규리야 지순쇼명시토레 계란 나가 쇼예리 이아제 얘는 초거든데
1: 쓰리
0: 얘는 초거든데 쓰리 제가 아주 지단 개야지는 쇼위원회 개쪽으로 봐
1: 다
0: 이내래 그 내주들의 투인데 아주 쇼위원회 봐줄 중름대 렘디티 제와자여래 제가 렘디 제와제도 렘디 코로나 라나롤 조교기 톱단 이외 주고 뒤 조교리야 거긴 제초 말이
1: 벤이
0: 이상하게 누구 톱결 파 나가 겨바는 티름 제와제 제반항하고 걸가 님군이 반항하고 숙자군이 반항어 지금 주동가 이런 것은 시제 주 통제자군이 반항어 그때 주 계란이 아미 뒤뒤제 따군이 이러봐
1: 러스발
0: 어 가 단단 가지 그 주 돌려 이제
1: 위에서든지
0: 대형으로 봐
1: 이제
0: 소든지 만남 그 요레스
1: 제가
0: 뒤에 디나리아 가 시부디는 건 주 디나리아 림디디는 세븐 통주체
1: 다른
0: 남시 디제 중간 디제로 봐
1: 제제
0: 강압도 가르스는 건 주 디나리아
1: 단단 정규기 난도 강압도 무슨 콜리아 길한테 차도 망고지 좋아시 고능도 그냥 길하게 돼야 잖아 있나라 나
0: 수인을
1: 너 응난 주 차도 링게 있는 건 줄이 채나로리아 차서 우응안에 주나 봐 터제나 수인을
0: 단더
1: 디리상을 강종 아츠르 라 쿠란 내 죄배 차도 망고지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chenggu yigi logur vangila. Kengjung liya xa xa xa chige ki chenggu dinze ji Sichuan xin jim pige ya yueba chi tuan yungi senze ki gila. Nizu yon sikir bayala gila.
0: Di suwar ta di nana ka chig chugu parti rwa.
1: O, dinze ji xa.
0: Parti di ka chig da anra mengyo dinze la anra dinze cha ka je. Pa pechu chiga warba.
1: Lo lo.
0: O, dinze ki nganzu di nana liya. Da kyaqa tanyan tau paya sa sikdwa.
1: Oo, yudhaka.
0: Odi dresi mishin daga andraa di piga ya gaje, an susu paa tang chinje. Tan kaa jiga ya mura nyingba dinda zon je, piga ya mura damashin yurinda zon.
1: Lo.
0: Zon maa choko, damashin ato zon choko yoma, temtu gyur choko yoma di, di piga zon. Di zon zi parali ya mura di taa chacha kyanchi. Koranzu piga ya peju cheche.
1: Ahan, le, lesi, lesi.
0: Di dregi da, koranzu peju chiyindu. An di piga parti rudu, an parti kwaa tuyung warasana. Chirin yus te tuyung gure.
1: Oo, lesi.
0: Chirin yus te. Da kirang mura di piga toku yomari, andrati nyan, andrati kirang piga nar, ga yori kirang te rogyo la kiti kike yomari ba.
1: Shibang.
0: Da kirang di parti tuyung, da nyan te chazan yori, andrati nyan, andrati chachisun za, chirin di nyan te tuyung gure.
1: Oo, lesi.
0: Da di karis na, nga kaba yun nye, mi sum shi jiga kaba yun di lechu.
1: Losi
0: kira. Di jik di kirang ki ka jiga tangbu di nga re, bingya la lepchi, nye che trega naro Sinyidin chidhuwa,
1: jayabin
0: sinyir. Chubo jayga chudu, jayga chudu nyimi rogo chiga chinza, biga jaygan chayro da.
1: O, shibang lagila.
0: Chubo yaa pari mungu ti shasudu maranga, ta biga chini biga dagwa bingya labni, biga bingya gangui tan shasamja, ta susu jayga chudu, susu chudu nyumewa sajidin rel pa tibu thomburwa.
1: O, shibang lagila.
0: Ti tundu yoni, kandaya ina sima hang sanje.
1: O, shibang.
0: Ta diungu diya susu ngu jayga, gama chago ya jayga ngu chayaduwa da.
1: Jijila.
0: Chetan di yudu chubo. A kudiyo karasana, a susu taa mewa, susu saji diila, chunglam dinda jil, dunyo mewa dinda jil par ti yundu, ane takdaa maa diya wadi toku geje, ane kanta chego yumidi karasana, nyewaardo yina, jik susu moja dogyo laki da, yumidi topda laki di namje, manzo jik jimju nila ruga ki chimlu upang di shungle khaan teore.
1: O, lese.
0: Aranzo, jao jinti duyurwa.
1: Jibalika.
0: 法治办公室 Jimdru nyendo ka chimlu ka shunglai khaan chale nanyi ke di piki par tuyansi piki manzu chikta Jimdru nyendo ka piki chambaya pa yigitangare. Yesu pindesh tu di duksil anta dus zuyma kache manzu te yungyo ka mota dindre chika anta piki kache pina dus parti te che dindre tuyungu pina taros che che dus che dhugre.
1: Pina
0: di nala te che ta khunzu ngaranzu ta chachakyaari gigab ki jīgī cēshī tēnbē lōngmī bār dīrē yu tā shūng lōngmī yorwa bār kānē kānē tī yu mī mūrat kānē kānē dhūgu yu mī ānā kōnzu pīnē bīgē cā chū chā tā tā chā chā tā kāk tōm chā kāngyā chā chē dhūgu rūwa
1: o
0: tū chī kū rī mī tō ngā chū kā chī kī kār sī nū mā ngā chā chā chā sū sū yu tō kū mē chā chā yī tā wā tā bār kāngyā tē pīnā sā chā ā chā shī kū tōngā o Dinde yuwa yinna ta, ane kunzo ya zhe shuwa le, ma kunzo ya mi...
1: Shuwa le ya.
0: Zhe shi kiruwa.
1: Zhe zhi le.
0: Mendo, susu kwa chimpa
1: le, zhe zhu
0: deng marwa.
1: Zhe zhi le.
0: Binde susu kwa kwa chimpa di mi nidara shi nimdo le yo marwa.
1: No, zhi le.
0: Che zang tos che che, anzo yinji mi jiga susu di, jingyi sumga le ya, tuyung gure, di tuyung di, shunglong di kwa rido, tuju kudu rido, susu de le do le mido rwa.
1: No, zhi pa le
0: kira. Di yinji mi jiga nye le ya, Susu-susu-ya, di shibshi zina guwarda.
1: Lonskila.
0: Ngaranzu, yagatina khashi sachakwa.
1: Ji.
0: Di shibshi zina, ane susu-rang di ina, da mi
1: yung yeche
0: gyurwa.
1: Ji.
0: Di yeche chengu majeranjirwa.
1: Ji.
0: Chetan di toliya, yinji miji ki ཁྱི ཕྱད མ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0: 피기 수수 못독제 못독제 피기 내주 쉬는 편에 딱제 지하다 뒤에야 비결에 뗀바요레
1: 레세로
0: 주주대 교거요레
1: 저발기라
0: 어디 저기 내주 요레스
1: 론스키나 토제나
0: 이탈리아 고랑게 톱스 내주 제르바
1: 롤로 토치기라 시린라 고랑게 단데 처완데 기랑게 카세브시치 잘레나 토제나스 고나살
0: 로
1: 아니 디다 투촌 제제가 나조 강종아 치료라 고랑게 숨비나 기랑아 나조다 랑코 또 중랑완 단제 주도 참바 케시 아니 카도 초리아르 바기라 니시 송그르발 어 진짜 제제 요 얘기랑 거다 지금 줄에 주 템베서 체비나 아나 조 카도리아 요 얘기랑 거 뒤에 긴지 찾아 기안 제 이나
0: 저기 카지 수수 독저 지 수수 비게 동거 겨로 와
1: 어 저발라 기라
0: 아니 미 제지 드디어다 수수 뭐 잡았을 때 이제 갑자기 이제 미 독자적인 연재나 동시에 이제 제지 이제 나 돈이요
1: 아
0: 저거 제대로 수수 돈 저래도 와
1: 디인데
0: 니나라 그 사야 게릴루도 범지게 가반 들려 중아 같이 먹어서 개위 안매 주시 바나 응아 나라도 스마 독도 침비 있으니 좋아 아니 바나와 우리야 너여를 했으니 이 시에 동아
1: 다디
0: 제대로 가르스네 수수 독자를 침비네 단단 안주 지금 주기 침루디 가르스는 쇼예네. 제제 야칼로제 두주르바. 쇼예데 두주리. 먼저 점블링가네야. 가르스는 지금 주지 카니여바.
1: 지금
0: 쇼예네.
1: 칼로제 두
0: 니직체 르바 카우 조르바.
1: 제제.
0: 야 디네 카 쇼예네 두 니디 가르스는 갸조용 갸조용 요기디 인수거래. 인지다도 좀 안 가르스 상가로 속도 좀 안 가. 갸갈로 속도 좀 안 쇼예네 두고 여르바.
1: 당
0: 아주 시 예네 두 니디 가르스네 감세기급 인소레
1: 론스케나
0: 어릴라 속에 둥글로 속에 감세기급 참부디게 조부체부디게 쇼예네 제 가초제 두고 유스시고
1: 론스
0: 다 짐주 팀로 나래 이 자든지 차대어레
1: 논리세
0: 아 단디냐 뒤에 수수 나가서 교사디 디나로 그 자든지 차대어로 와 지기네 가르스네 카우요 통신의 원则 사치
1: 론스
0: 카예네 이 처제 조약 자든지로 와
1: 얘네
0: 수수 난가를 수수 조약 자든 난가기 저기 톱단이야 지순쇼야가 자든 그봐 어디 데스 저 자든 저나리야 디치도 좀 예네 교제 조야디다 예는 자제 조야디다 수수랑가 수수조야디 진주 팀로구나 자든 제분이나 최대하래 디인도 수수틱 다른게 틱렘 셰베가 이 틱렘도 수수틱렘나 치이나
1: 응응.
0: 아 동거 때문에 수시해고요 말해.
1: 어 저발기라.
0: 야나 라틱스 교차유 동 카브레르와.
1: 응응.
0: 와 야나 라트로드 틱스 튕게 아유. 야나 모레 십시 십제디 틱스 게메로 세르치. 뒤주 유메로 세르스티데 내주치 디제미도 신다고 너무 말 수수 틱람나 침브로와.
1: 어 저발기라.
0: 딘 딘제 너도나 반항어 독정 유인다 동거 개업쟁아 배지 라기디 튐브라 메스 야소든데 아나가 데스 겨타유 사든데 신아 지그도나 이소든데 가르스는 짐진년도 그라래 야 녀자든 그렇다
1: 런스
0: 녀자든 그래 까마칭이 자야라 소근님 뷰다 겨제 기 자지 시자다다나 딘제기 라기마 튐베 까마고 자소든데 이와
1: 어디
0: 먼저 녀자고 미기다 소든데 녀자든 그러면 또 짐줄에 주딜이야 그라 대가기 그라게 주주 딜렘날 친제 먼저 겨고 단제 아니 가르스는 계란 대야 긴지도스 대가 긴지도 제주 요말에 이 긴지도 수레스는 독저 요니디 가르스는 찍네 로마우 게보다 차리 당부디 니부디는 수수 간주네 독저로 조마초가 신기신기 수수 수소야 디 독저를 치면은 짐주기 찌르게 된자래야 뇌교유다 닌가유바 동구제야가 닌가 첨부유바데 하구게 구게 수수수수 대왕 삼르키제 독저를 주고 열어봐 어디 디네 지단전에 긴지 창문이 그래 아주 지단하게 지시해도 짐주 칠하게 지시해도 주요 이상 자리는 슬과치 그래 야 태가비게 르그 말하디 태가 르디 르브초고 말해 내 주변 자식들도 있냐 나비게 딱자식이니 갤라디 수요 넣어도 쓰거든 아 비기 창문 넣어서 딜르그 말해
1: 갈수는
0: 아주 단다 딱자에도 고주고래 시제 딱자에도 아주 지기로 봐
1: 시제
0: 딱자는 아나 미디 탄다면 교들이 얼마
1: 심
0: 탄다면 교들이 이나 야 로가르 봐
1: 로가르 기라
0: 어디 로가르 쓰다 디 인도장 봐 인도 조의 야기 불리 그래 스치면도 인제서 창문 레시피게 다 지금 말이 나 니네 주 딱자 쳤으더니 대가 인제 디리 피그레스 디시에 조고 말해
1: 저당 아주
0: 인제 지금 주 칠레게 잘해 나니 비결에 주 딱자 진이나 단 계란 시즌 마담들이 이나 디 연연 땀이 먹고 요래 때문에 다니 요래 가서 진짜가냐 추도 접지 친이들의 열이 하셔야 하면은 로프 친이의 열이 하셔야

0: 아시지 지지 범죄 동시에 쓰기로 받아. 범죄 인재, 범죄 매샤, 범죄 다 장수시다 개교 있는 동시다 돌아다니서 쓰기로 받아. 강가 피해 초록으로 와. 세상 초봉 동호의 돌이야. 진로다 저는 문화하게 독절 심리 문화 긴지 상물이냐 대가골 내지나 지단 전에 긴지 상물 얘기를 했어. 이제 가르쳤으나 어두스도스레스.
1: 런스키라.
0: 다 반항원에 김준년도가 반항원 긴지 패버치 이게 세요 전에 이게 재미나. 아 군주 잔에야 잔매에서 잔주 로봇 십 채버렸어. 뒷면에 피기 넣어줘디 예제던 그림도 김준년 대가리야 긴지 여 말했어. 자장한수 뒤다 차례 독절 연결되다 독자 연예 자식 아담 강아 동기 계획 말이야.
1: 롱스키란 토체나 강조 안출라 쿠란게 겔라게 세티남 카세브시라 촌 겔라 구수세 탄탄 차와람 주연 베민디 쇼인 토체나스 고나샬로 겔라 토치 참대야 겔라 공에도 잠수로 날

0: 장중기 투시리 요셉시라요.
1: 작자 법두제 되네. 학과 챔버선들 개뜨 잠바.
2: 남시 야오메드 대회장 대절 소소지 타조르티 남시 컨디션은 랑고다양 뉴제도 교타위네. 야고야 말.
3: 철수 모조고네 철지 요제도 조야. 십시 팀지 치우리.
4: 기원 대디 개비네 시우 러러체리.
5: 자자가 남시 대한 좀 줄려 저토양기 좀 자조지.
6: 사쇼 하바티 냥원네 남시리아 귤륜체디 개침부리.
7: 예.
8: 人情沉默其他五年月扛架车龙肯车几年一季罗撇脱不难受退行国际穷中蓝盘野兔扛穷呀丁局贴着列前地切给军民蓝创银
9: 他的契机 三星不敌你，全球龙城年轻人口，普遍龙城区，占据天津西北。

0: 在当天被龙天先生预约被陈柏林给谈，可以提备托给查卓林给公看上。他的其他最先生那新北的前提呢，平江龙天年轻的空，配给龙天去。今朝天气是被秋冬今朝的前提，我听的前座讲不，那么个特定的前哪里呢？俺从耳根性今朝年度的那套了罗曼恰列那牛尾，跟穷大拉丁的续约。现在其实看了呀，今朝天气的水质冷淡，他能行可以脱单所给那团路的南国光不呢？俺村里前天东前位居民拿了，李前去特地看望场，来我也估计。 初给送啊，你初出他，来我也估计初给进啊，短短过年肯用就将这里菜拿了，小能够给收银了。他能先去查找林哥哥一年里，偷些看这月饼呢，吃这个那边托呢，看人给吃完的，我最头疼看那了，过年的周月了，天天送不林哥哥，光家月不休，查找街上了，果然给他的。
1: 俺最同行呗，今朝给南北去，吃的是姑娘都给你给啷个带呀？嗯，成贵是来吃咱们去哪种呢？姑娘给送下钱呗呢？嗯，听说俺最大托忙喂，刚落去快送的，最给钱呗，南北忙过去同样都送不多了。老弟，天里俺给啷个？俺那做呀，这是三十来天，那样有哪了？
2: 六十来天，天里他当年六千，当天那吃的那吃下有。
0: 嗯，六十。
2: 俺那天，当年端午的。 남시고도슈차보다다가
1: 지금 남시를 뚫지 안 한다 뒤 주고 대 슈인스 러 남시 단다 디나리아 지금 남시를 뚫지 안 한다 이섭 최고야 대 다디 주고 균형을 야시기 열어봐 시시 자산 텐지 디나라 카시 슈타송아 지금 남시 두고다 통계다 롱유 요새다 디네 렘디르바 시시 디나카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가래. 아무리 체단 줘야 고고래 충분단 줘야 고고래로 와.
0: 지진.
1: 아, 하나 체단 진짜지로 토인도 먼저 렘디디. 수수 렘디디 먼저 탄다니. 먼저 충분다 겨름다 체다 대름다. 로바 진짜 쉬셔요 와.
0: 지금
1: 딱 강아부터 가서는 렘디 딱다 수수 랑가 수수 니부다 수수 렘디나 수수 저기 나베 명시도 아니 강아부터 먼저 이섭 저거서 뉴제 춘지 뉴제 춘지 디냐 다 뒤로 쉬셔요 먼저 흉롱관을 좀 주고 전다 여러 와
0: 제제라
1: 전다 나라 먼저 흉롱 있네 다 먼저 충아 공공 먼저 허공 먼저 자도 주제 다 여러 와
0: 제제라
1: 그봐 땅 먼저 시그정 먼저 그 상한 저 롭제나 쉬다도 이 가지 시그제를 빠지 싶도 시그제 빠지 싶게 있으려 와 니제 싶던 게 감 싶제기 로가르샤스 있으리 시그 다 피군원에 전 슝럼 차켈레 대제 가슨 토담다 디
0: 만자인 버바기라
1: 고주 지난다 디 여자들이 고지 차샤로와
0: 아니
1: 예수비 국자 국제 국제 인배 전다기 춘지 여로와
0: 지지라
1: 디미가 삼바인 삼바 춘지 여리 마 무주슝로 마 법주 디 법주 줘야 돼야 교세 춘지 당부라 자 자국주단 마 법주들 리디 록다디 가르스네 미자 자자네다 무주슝람로와 미자자네 바 록다 바 제제 로와 어느 용슈레 미 제주 다 축주 용슈 용슈레 바 록다 예레 제제 무저 놈레제르바 국가 강부디 있는 놈뉴기 디간에 가르스는 코르가 가는 강부도 주게제 슝마자고 우요 그리는 놈르디 뭐레 록슈랑게 고래는 신가 놈르디 고래 뭐레는 신기 록 숙제 고래 숙지 제거와 디다마스나 안아주 강부의 그 코르가가야 마 코르가 님제 숙지자고 우요 자제 가르스는 모두슈는 마파르디 지단체네 주들이나 질리십 주나 마사르로 와. 차단티 사르디 응카지 데네 디게자단 마스 담바 마 퍼르디 야 바르게브샤스. 데야 니 니라르샤스 레고도와. 디데조 카레스는 라게 세베날이야. 전다 디페네 무주슐로 전다 제인고레 아니 미응압게 요네 미직동 유스 제인고레. 미직동 뉴줄 미응압게 제인고레. 대응압게 전에 라슈크자야다.
0: 알다 당이 심부 요르라.
1: 다야 바르. 차단티 인두 전다드 가르스는 전다디 계란수 도담치고리 계란의 제왕 도담치고리다 전다디 계란의 야제와치고리는 이 바로 제와여다 대통 중에 예랑 워싱기다라 간델 범예르샤 대유도 마 대유도 델레조도가 미 납결레미 두고 세인 거다
0: 세세라
1: 아 딘지 세인 거다 아는 아도 너봐 어디 됐어 지리 찍네 능아 디 납께서 제제 이제 대용으로다 질질 미직 돈으로 봐.
0: 세다디
1: 질질 내가 징압께서 제 스마트 대응 그 세단 기간에 하나 줘. 드네 쇼예를 파 난가 집에 집에. 집에 집에 나로리아 록더 예드 제야. 록더 예드 록더 디 세븐이

0: dē nian dē chun dā yīn gyab lō gyab dā dūng dā yō mā rā dē gyab lō yā jitān shā nā gāng chū gyab dā dūng lī yā gār dā dā rā sā nā ngā kā yē lā chū nian yīn ngā yē lā chū nian yīn ngā lō yē lā yā lōk dā dē dū ngā shūk jā nian yīn sā chī dā dā rā qiān hō shī yī wā dā xīng shī fāng shā sā chī rā qiān hō shī yī gyab dā dūng nī gā lō dā dā dā yū sā rā qiā tā dī yīn dū ngā chū dā dī ngā sī sī chā yā dā kē chīng bū chā rā bā
1: qiā
0: tā dī nā lā yā mūrzē dī yīn ngā chū tāng bē jīlī chū chū rī nā jīlī gyā dā chū nē mā kān rē sī chā gu rē ānī kia rā mī ngā bjā nā nā rā tā ndō tāng gā mī ndū tā ndō nī kia gā sī nā ānī kia rā cē lūng bē khā lō sī mā rē bā rē mī ndū tā dī kia rā lā kī dī shū gu ngō chū sō chī rē shā mī ndō kia rā lā dī khā lō bē lā kī シェチでチェルングミンドルはわじばんけだてじがねとししこやけてけじでてさそのじゃさかがてにゅてがのちんでちきちゃたなちゃもでてねかちゅくてねかれやつねんがぞれんでよばかねろんよだかんがちゃさんたんぎょくぜじんじゅとどんなんだんがぎょくぜまちゃいなんだめすぐどなだかちゅくてかわたこですねパルタげだてんがてんじゃパルタしゃぐるわ
1: とめてねゲメスがちねやパルタティチャタのデュングでロボトップやらかちがロータマチャロータップやりやるつうんうん長ちぶけがいわんとたんだ中間なろれやるつうげんよんかしゃラムとピゲロジングでマウでセオパセラムとてざてれねれでもちすめみとさんパーツやるわやピゲもるまんとけさんやつうじパーツチュチュかしゃでけどわんうんうんとさん
0: мрат тем чиги весорче
1: пазиб
0: чи чуч чи чи ди карту чик на де карту дари карту чик де бешго гелло да диге ган де бо шужо тонга да ра па чи чуч чи гелло тонге чи не ви гер ба
1: тонга
0: гэри че за де жуй на парта гане парта ди на денжа парта шаро чи си те жи не лэш мо жу ган ми ни шу да сум жу де ге зэ ге тонге ле мин до нэ а мо жу шу ло не лам се ma pagwa chukyure mudu mudu shunlonga dhwaya kore omari mudu shunlonga le kaka che deya ya omari ta di pabkyu na re ma maranzo chi di chetan tizu ina zataka gane ma chi todamna yuda zataka gane ra lokta dike baje zataka lokta dike baje e ma pabsi teche tanjis ne ma pabkyu chukyure di ma chepche ya dukri che sude dis kaka dene ozu munga san dewi na e geblo ne ya 통계 매매관리 기록 모두 경영 있는 데에 라인 기록 돈 쓰나나 아니 라인 기록이야래
1: 어 저봐
0: 라인 기록이야래 가르스는 라가디 라가디 가디야 알아봐 최단 뒤인데 안 뒤뒤 비게 덕저 말해 비게 덕저 말해 비게 진짜 상 비게 나대 대대 비게 기록 내 돈 주스는 아니 라 대세 사지 뒤지베 세 주체 그래
1: 라
0: 카카사 사지 뒤지베 쓰는 말이 쓰거든 라인 기록이야래 따라 카카사 사지 레도나 아라기디야마레 오토스창한 좀지 카직 짐줄에 주디 예바치 도문도 디싱금도 디카프슈도스바 디카프케게야마레 수수 사제르베 수수 도교 톱단르베 수수 딜람르베 수수 뉴 뉴젯 게도 게면도 디 노이메다르바
1: 제가
0: 디체 디카 투프티체 다카 듐베디 르바 맞아 가르스네 체진 체진이야 대야나 아마리 체진진 가셔 체진이야 다들 로인바 당부 모체 뉴체디 진의 추주진나 진리 카르스네 자도 주다에 와네 계속급 주다에 로 덮결의 체진디 비네 짐주기 천다디 십조 마사샤 진짜 챙겨도 체진 가도는 라디 레야쇼제 라무튜 자제 단치분에 파르티디아레 어도 체진디게 있는 인지 미지 라 중롱어 체진디 야 도심 봐 토론토 봐 알았으면 먼저 진주 천다 디게 간가 팅랩진 진주 토덤다 진주 팀로 팀로 토덤 나러게 이 가르스는 제왕 토덤 인시에 되어 장르 관리
1: 시시
0: 와 장르 관리 인소 당한 천다디 니 다도 뒤에 로브스나 셰유 세우 쉽지 가유다 그러와 신무 그러와 되나 가르스는 창맹 워시아지 가유다 저와 공연 그러와 창맹 워시아 창맹 켈리아 되네 가르스는 창매 뒤 낭낭되디 다시 하지 리무르도가 이것도 하셔야 리무르도가 응그디 다시 하기 안다르도가 그러봐 제단디 창매 다시야 숨부 시부디는 계급 체시유의 전다임. 나머지는 계급 침루다 되면 전다임. 뒤에 순다나 체진디 랑가 돌린체 체진디를 때제 다르시드 가르쳐로 오 마슈크제 주르샤 뭐라 아니 고여주듯이 식으로 와. 라 다르시디 마슈크자 국이 제제 뭐지 마 감배 놈들 마 레제 뭐지 슈크제 주로 와. 뒤에 야 계조 마 사도는 계조 마 마 사업지 바구리 차장 중남기 체진 디게는 더나 최고야 돼 내야 제주면 체진 더나 제외 명시간 따라 나로디 교고 수단으로 체진디 마 벌써는 아니 어다 교고 수도 제로 모르디 기나게야 치시도서 아니 라 록다디 쇼예를 빠제 랑가예 대제 좀 다리
1: 어 저발이구나
0: 나 대담으로 와 제로디 카지 야 저시 제 체진 마든이 된데 라레 통제때 가셔가 로고로 녹슈고로 장다드
1: 저
0: 왜 침침침침 그 봐 되네 통제 다 숙청부 쉬었다 중국 멤버 랑가까지 가자 산인데 도와 다 숙청부 쉬는데 다 아 뒤 저림이가 다 두고 맞다 겨자제 다야 뒤쪽으로야 맞다 통고 여말다 아주 제가 하나 셔 보제나 쓰기도 와 저림 여벌 나도 통 여말다 뒤인데 안 수수 나가지 제가 집 쉬어야 다 받게 나가지 제가 좀 다래
1: 런스키라
0: 고란 중에 일단 아 파티야디 수수 태양 비티 되어 봐 저다 뒤인데 뒤 나로리아 지금 저림 돌린 자다 수수 저림 받아 야 수수 나가 제외자로 헛되가 제외 누구 덮게 저 뭐 접제 수수 다시 때 쇼예리아 녹다시 빠제 다시 때 아니 나 이해를 보 지도도 아니 반항하게 지단 전에 라는 야 통제 대교 접제 돈다 그래서는 야저 세르 시시 세서 시베 기지래 야랑가 파야 통제 대제 계정 말에 교아 신수 통제 대는 뒤에 과야 말에
1: 어 시시
0: 뒤 다디 가르서는 수수 추 다제야디 반항원을 니엘 테러나 스타리 반항하게 Logta stage, ya kurtu chinje, ya morang logta suyel pacha, tu lune, odi, susoya, tochena, kale, peshua, satiri, odus, tutatevri, singanzu, harsin, di tatagi, nalia, singho, yen sastoa, dina lotus, tu yajuas, rista, pali, geomar, tungta, kashe, tungta ship, tarichi, chigdua, tungta di, kashi, tungta, tacho, madalakato, puluna, tungta, tashi, koi, murwa, tako, vina, kashe, maranzu, sachakazilia, gongong, jordan, little, kandi, getu,
1: tachambo,
0: 뭐 이거 전혀 유니 다 귀여 말 간단 저 돈도 못 비게 반지 샤제 바르게지 바르게지 윤조 바르게로 와
1: 실실
0: 아니 못 반지 수도 있게 블럼 못 저 나가 거기 돈도 저 통제다 담으로 와 통제다는 뒤 통제디다 리다 리버를
1: 걸 실실
0: 파트스 더 잡고지 아니 다데 지금 비게 뎁디 잘 달래 뎁시 여러다 뎁시 그도 다데 베게도 아니 간다마
1: 근데
0: 이거 그랬지 이제 룽베 된다겠다 난자메 디코도 데 게자마캬스 인데 숭구동아
1: 데스관다
0: 오나체나 진행님 요리 니네도 주랑 뒤주 문구 나로네 내주 모여 내주 데 통구자 데스관다 아 따템바라르와 제가 기초데 어디 인지 문제 나고 세단 다등에 남실의 뒤인지 먼저 인지 문제 익섭 나로나 세아 어두스 체제 알레 럽츠시드 그 슈구 예스
1: 로스킬라로 터시 아니 참데레 동안 졸레체 죽지바 감 숨참시도 길라 데야 자조지기 탐에 처스도 겐길라게 데야 도르투기 잘린스 나로나 슈인라 저거 탄가 순야스 동안 코란게 뉴트리션람 토리앙 나조 모토철로 그만 박박 야 드라유나스
0: 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是我说的
2: 南爸爸。
3: 哦，那个阿妈。
2: 但能是超热情，在自信点做，我试试恰用的。
3: 热下热下。
2: 啊，那爸爸给你几里拿了，参加几节？咱们也下不去，这块住的。
3: 哦，大大的，小了你，没查弄几路。
2: 没着当我妈的，要着操着的。听说没着妈别家了，下次可不许多，全面弄穿了的。啊，有效。提来，那爸爸给你几句让我点接着。
3: 姐子，那个阿姆让个先生呢？用钱多啊？
2: 嗯。
3: 米仓妹，给我银子吧。
2: 是吧？
3: 几句让我拿了，忙是得病了。兄弟的，杨叔叔家门的生病。
2: 是吧？
3: 马赛，可以为把做作业牛西拉住手
2: 啊？是吧？
3: 那个阿妈，
2: 嗯，
3: 常不闲呢，我也。我是等你起来对面的。
2: 要我可接。
3: 大姐呢？阿蒙个你，几句浪过点接着。
2: 着着，几句浪过点接着。阿来姑阿南爸爸。
3: 呀，南阿妈。
2: 你
3: 先说。
2: 赶紧全部的进去。
3: 哦
2: 哦。哦，爹你是。
3: 你是没。
2: 大着大着。
3: 大着着。
4: 几杯苦油苦羊不糖苦油了把做千不明为切藏面几过了盲掌熊的羊不语
0: 今天谈的甘露下的这里的推举的
1: 大
0: 马说你公布马说你你老金那里
1: 甘露
0: 的你还是呢十个空门那里呀主机的卡路不提个，奶奶一般主机卡路不提个，他吃了一个主机卡路不提个，现在罗振吃肉啊。
1: 哦，这帮子。
0: 他谈的点那嘞，主机买不提个，主机吃嘛少提个，吃热的，点那嘞感冒，可能送给主机吃啊提个，跟这一面点呢，这里推荐他们说，可能我们说十号中午点那嘞罗振糖果那里啊，罗振的吃个
1: 烟丝，是吧？给他吃点那个烟丝送给。
0: 点那里啊，你就卡这一十七块呀，他点这能对呀。딕지열이한테가서초고말했을때는용고말했
1: 겠죠초고
0: 말했기시작으로와
1: 어
0: 디서지리안고란공모준서고공모대디나리아롭지남터나여지나로나
1: 老雷森，老吉拉托西，特林吉雷森那里呢？吉拉个当场中个七十个个腿部的断节，卡断层级个，托内的半吉拉，我那组起来先去到松针那节扩地性先拉为个节托内，你我那组托内七个月，先去看伊那松针那组，你腿组个根部停的针灸贴这些呗，雷森的那学生大下我看松我那组见面雷森那了，人家借用，人家学点家伙了。

0: 탄더니 비징키 추즈니 슈딱다지
1: 벤쇼 롱친 인티 리훈이 그게 롱친네 탄다 벤쇼 선구 냥다니 제슈부
2: 벤쇼 롱친 인티 리훈이 그게 롱친네 탄다 벤쇼 선구 냥다니 제슈부
3: 생겔링게 공감상 게린님 편다 나비에 체인슈 듄타 진데 듄비에 체 죽치 레사 뱀바시
4: 텐디엘레 체난슈 유낭 튼조니 선교 치우치제 표규 럼베 포교 사업시베낭 티린 표규 키 창고 체몬 차베 암도 종키 포교 수유타
3: 장정 누르세기 링네다 유고라 텐리에 비다 공비 주교를 잡요 제비에 저더카 중니 라다르 제비고로
4: 中国红着当五年内罗家堂居民啊口玩电池学位昨天当给你们他初步将蓝小东图内龙尼书口玩电池学位日节唐浪学学今天起过他在美国跑组唐经图别为国罗家中给人生的总体跟中阿拉给天烈撇解当地健康累计当忙给永国帕罗切别国罗 福建新京客签段给南内天界切别努多真内温国民客别东先地给别国所言 下面来列请客南屯西之南塞罗那
3: 선교를 최고 체제, 폐교 넘기기 포교를 살바 암도 땅래 리규기 로로 잡았다 강사라 롱은 동기 착서인 암도 뒤니 초비의 흉람기 각지의 서지 시작인 로딘주 공도 남수의 봉진기 조르단 자마켄니 네가라 젤리 레리 체도 폐도 교회비 넘부수 로딘주지 자기비 구름마 딱다루비 랑고로 다니 람디 규티 라바 튜잔지 관잠도 개와르체 선규르 최고 체제 배교 넘규기 부규르 사바 시에베낭 저버 선규르 컬레 슈지리리 디기 넘부링도 싱시바디 슈긴 암도니 배교기 장구 침무긴 제로치동 국경 업중어지 로로 막대 접계비 정주 니라 루가지 총회기 샹제디니 폐교 람도슈 마시투슈 마 녀롱도 랩신롱 루가 충충식 암디 착세 탕디규 제라바라 람니제 급게디 람디 사바디 담튜엔티 암디 당리 징숑 칸기 제시바 수남제면 오드나바라 급게레 차진단 락제 지류 인비 냥암 탕단 자단 인비 람디 딘데시 담튜니 삼바자바 더비 칸니 체위에 어주치 메그라 퇴제 통통나 람부 샹 투비시 接了七公国家恶中恶势力到九八了马队母亲中国人的级别蓝水包围南拉了冷不相接蹦的母队落入决定车马了暗队总共所教育暗队的你当年日据给落入差不谈康萨了龙东给恰色银天安找不做决心刚蓝昌里面你去天着我蓝水包围教导咱们的电影长安的契约咋当都接了日日前年冷不相 对天来说俺们对两王的卡拉姆地当唐不罗这个俺们对当地这种抗议这些把孙南这面各地的蓝水崩清酒队忙作给蓝水了蓝的各处学不谈矿作了出当是个街瓦谈特东卡大将要约接送不是三个把这种抗度最对六个月给龙部那张多查不得了因为呀谈的俺们多了俺是年军多清不清事业 也让几列国故意拖度刷针狼国的坛给他狼国的人日追给狼国的街接近你对度决心也因为了谢南培给牛给两国判断清不重新俺们都写别听俺说没担心见给给把的苦改变杀对种种铁的他家相中忙起我了所追朝黑心也冷不定你讲培给可年切都明白了军多担心七零九明年
5: 俺们都这次养了公司扎给把些一木谈，从么想给给了，古么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 呀呀。
3: 加拿大大路边多边际抓把恩龙爷拉到监视，虽然叫你们给撒狗巴拉，
5: 阿哥阿努伊大多让给参谋长短年加拉牛月年根据年抓把去日过前边古么铁大几家么六巴拉看着观察度几有天然些什么些抓把阿努伊
6: 到大听参中国这些听个下来次走参谋让上下来特别些那车头里牛的他年的那拉么的特别么听参谋的到时下脚过去些的他养的但这么着特别的陪他的西班牙他养的

0: 迪卡尔尼人种龙青年轻烈工人间龙青衣
1: 绝顿吃炸土豆东北塔各只四句地内塞这起
2: 滚对生居盲催托念所滚穷努力培为行地内钱
1: 他的契机三五错别来生地内贫穷龙城年轻烈工土爱龙城起
2: 生居滚对滚穷西别来钱银
3: 你对三个月门市不能
4: 三个月就给
5: 三个月把它也看明在当中
4: 三个月接着你多年送了培养也最
1: 三个月滚对滚穷三个月公开撒他的给那次三个月别来三点呢贫穷龙城年轻烈工培养龙城起三个月滚对滚穷西别来三点事我听的来三年准备你们是的心
4: 听见公开撒我来今年准修看一些样建议
1: 三零一听的三个月滚对滚穷西别来三哪决定作为车炸西车的学语下面西别能推南准备写三路哪
4: 昨年七个年龄他比较低不低年提炸三步起
1: 三个月滚对滚穷里层起决定作为车炸南层三零一听的决定作为车炸西别南层哪为了国际图长蓝三对宇宙公用的客推上车动网部偏把头击溃别让穷给重新给古尔金手指马拉永远对别过你的手艺
4: 现在那么错记录你都你去这样的轮就拍着将用所人际给呢这给女儿给车子启动送给你去这批做把它重组人别古尔金手指起秋对写不写字你都写给就秋给人不写别正式给孟西只会给查家他女儿给写不写提为六百国内看呢创设计古尔玛古尔基企他们讲的女丁阿塞的总仓马的烟气亏他香仓马的女儿给车主创作仓马的写不写我约不接是在前年文具的重新扎兰卡尼萨对特人给创设他制作批给娘的职位第几给职他都不如够约不接
1: 前路年度你三号楼人类间气烟气直接直接切别总控人别这股一个的那题老冲击假设总的准备绝不错不谈你的小伙伴牛鸡公司免照被坚贞狼国及其你对我用的国门破皮铁大整他的吹过的气人归我要求于天内真正创作的一年狼国都录不谈这像他冲的卡气这些所辱接玩注意不是
4: 人类间去迎接马拉的电别古鲁玛一个电内给年代古鲁玛出动咱们秋百美百国内给土板电听我年谢国为古鲁玛他家两百起推最哈将通途进行这四他女儿给开了娘来起大脸忙错了我渐渐去托拿他给那穷月
1: 假设中期这四他女儿给开了娘来你让兄弟创设计古鲁金所准马拉准备别遵循一心将来年度你再见了给谁几个看兄弟天气创新给古尔金所准马拉准高速东轨北国里三家站起然后将单位他四兄弟决定点北拉去过前年行走区域古尔金所准马拉准个体三年给满足度过他创新他的特区域金融出下游时然后将这些土壤聚集总统他政治建成所地震他念头来给起效对内农村给参加国际通知新兵给科室蓝水团结他这些他牛逼起来念来他追给他所见他扎给念着他的心扎给他牛逼他轻松念来去滚地动位他们总一把卡塞顿的超勇气失去夹脚气马拉所有事
4: 小白去最夹不怎么了您这创业包总追击设计所追击卡罗纳阿斯内连内头脚的总这些公司的切真协度切记找托顾马日日追击浪阔南路行月 미세키 튜덴랑고티 주베겐젠 제베마세 뉴르기 꾸르마야 원젠 제베 칼로와니 주기 칼로와인라 자게방이
1: 싱조크위키 주기타 소지 제세체 냠레 미체바타 튜공 카돌키 가네세치 제노니 동니세시 로네소 니르 총기키 짐주 겐젠타 제세 총퇴소 대세망부 냠제토 주소 자숨 시지진 일경치도 주시치디 보종 최대크도 담시 상탄 총대카키 나르유기 주기서지 주기타 소진 제시숨 냠진 피기키 셰슈 서지수 교구치베 주기타 소진 제시숨 튼삼 용수 협토바 중요시
4: 보종키 최대 최시례 정용기 청대타 청세기 주기타 소전키 레최치로 슈킨친바마세 서구 티웨마와라 빼따초베 냠뇨야 코던체예
1: 지롱이동 이생의 루파 정용기 종탕취 숨소기키 주소자숨 냠제피기키 최대 레둔비디 청세투 주소자숨 냠제키 렘디 고조 코든 샤동체 요시 Chilong Yedong Yu Sen Lor, Rimzi Gimna, Chongsip Ki Juyi Langu, Gyata, Sum Juyi, Zhaotou Gumata, Nyurgi Guma, Tom Jinsu, Chi Gyata, Jumshin Lazam, Cerdin Chine. Xingle Tunzi, Chongsune Chonggi Tu, Wawata. Zizi, Chongsi Du Warbe, Guigu, Tiwe Ligbe Na, Gangyoshi.
4: Kambay Luni, Chanyom Sibu Mi, Shidong Dungge Simbe, Shigzi Chonggi, Kamba Zong Tu, Cune Chibata. Ti Xia Bui Takwe, Rangjong Gi Gikub Rinbe, Sakam Cunda Songgyong Tunze, Tongma Tishi. Ti Kong Su Zhu Xiar Tong Mi Tubata, Kongde Mala Meba Su, Ngoyu Ne Tunki, Cuncin Po Ne. Kambay Lu, Gubsi Rin, Chirzong Chimbu Chitu Gime.
1: Pingi Gi Gang Ne Ti, Taoju Nunen Chashi. Rangyong Chong Zhezi Todam Ju Ki, Ne Chi Ne, Jindom Chibata. Penchung Shunfeng Nyurgi Caiyu Gongsi Ta, Penchung Kezhu. Zhongguo Xibjie Cokba, Penchung Caiyu Gongsi So, Chuo Mangbu, Dupxiong Nyamzhi Chine. Lamji Changqing Ta, Gyurim Shivu Kongdi, Sajia Xiandu, Zuyuhang Zuba. Tanengxin, Penne Gula Migui Ba, Guo Ji, Songzhi Ki, Gulgingi Chida, Zadu Chidi. Zhongrenne Le Nun Ta, Sozhu Suzhou Jie Parki,
4: 天雷扩真实部下动投票时，苏军马拉推过长途轻白天，行装忙错了不怕用完的铁杆的归车投票。坎贝卢所在的西昆塔，团在人塔尼个拖着轻白马赛。坎贝卢讲，三公里天天团在内，三对挨批了人不穷越。因为罗先生，中国正式公司培训亚拉公司，让我给来些抗力锻炼，创新给查松塔，团员内。 대가로 코드
1: 소주의 고르기 군병 운사제기 규림 시부 신교를 치다시 되유지 롱아이 림세기는 신뢰 툰세기 총지세 치 이슈 적송 하상 세요시 시행야 지롱이동이 세요로 정용기 고르기 시부 차월디니 사세타 배기샤 구슈소 신뢰 툰세 치송 체비 진탕고 통주 이슈 하상
4: 是有谁？拍摄拍摄其中呢，在创作的我为拍他，不把出狗呢，盲片盲的拍了，这是给女儿给冷酷了，姐姐你听啊，创作给冷穷偷偷装起劲，天最多点别昨晚讲别心中盲错给日过村呢，体味特人给创作求速，运气没把这个性欲。
1: 在那个，广东省出不的呢，听的，决定所有其他西北，南京跟南通，过不去的。
0: 在南三段雨中公路口，推上七栋网布，偏把托机会别，让兄弟重新给古建所住马拉，永永对别过的是。六道卡巴牛国西，之前的食堂，结合十年堂龙酒的科室别，六道卡巴也狂在体外去，历年抗了拍摄，结合给科室别的将龙酒切巧，脱去了国人阿个酒酒堂。
6: 天气人心了，我写东西给你去交流。十点两天，中国地震起，连年的片面录制两首。
7: 中国地震起，云至六道坎儿，城西也热了，电价热了，烧浆科技的。
4: 카바르타 안가 마웨 레츠치라 슝길 인치세 슈르체 롱스제네 태동년람 칸디르시처 카바르타 제기야 르지치리 지거지처 양탁비 시드윈레 제기 다와 사디엔 주부탄 락다르체네 지조링루 팅럽젠키 편종 살바 주드웅 후다 지그
1: 세는게 무튜네 곱지도 초배 장남기 장자기는 넘디라 진짜체마 사퇴 미고로 장자퇴 초시 준보 중기수 시쿠베 진숨시 연주쇼이
4: 초배 장남시 부샤동 한여경 체내 로니슈송진 림지겜나 주베 미팅 통주르 지타 치조 동메 십게타 모서 된 통주르 게타 치조 니동시게 견전체 유메 원견 주베 수베 괜히 강도 좋아타 코좀 기족주 탁주 기다르체바 메코르 국한키 출란타 장자소 태기 도나치게 뇨뇨제
1: 메코르 샤동 투모타 초배 장남키 지수 네모시 수베디 메고 코르교 지비 람파르투 사도로 조그주 티크바지타 괜히 첨부야 쇼미중우티니 라생기 세시시지라 괜린 탐지시 티회경시
4: 로니슈이진 본카 지진이 되기 주변 나와 메베서라 니토 닌지기 딘손체디 칼람토 주변망도 친야 토다 발숨토 장자 퇴바시 용화체예
1: 겐지지무 코르베 권이슈나 나주니다라 표규 미고 팅주이 개니 장세지구 미고 동팅지 개니 전지장 퇴부티 로니슈 콩키 등니시 니외고 총은 초별자남 셰슈 체육공시 하사연화공시 장세변키 레뷰 장위 대로치디 미고기 셰슈베 직도체베 개니 장세랑고나 오시
4: 레가티 더디시도나야 다도 롱뉴 케니 치부 두기예 내주 티지 체림신 저위이 처지 체베 롱뉴 뜨네 튜도도 제와타 티지 코좀 장세 체지 케니 랑코나 롱네 워주예
1: 메고르기 케니 원진치가 메고르네 베브니 퍼규 서지스 워리파타 테네 하소 총기 초베 케니 미르시 동사 워베파 람다시부 추수 니장 고요시
4: 유계 당 저시 도지니 초배난키 레미 겐체니 인신 군이기 샘제 치슈 제베니 겐이 장세키 레가 조바티 민바라 랑코 응마티 겐이 뱁신베 급수 랑코 제마 주용웨 자자그 튜즈 티제 칸라시나 교부 장마 스마차나 랑코 망보 군에 되고 기여
1: 겐이 타마티 게베치 유계키 랑코 당니 겐이 퍼규 서지수 겐이 눈제 치바 교요시 다 개니기 고링급 공기 사고바 미국 샤동 토마 타베 급기 개니조 쇼니타 기쇼 세라제시 다다 망초니 신도기 슌바타 돈누 출럼 주지마 다나시 제데타 포깁제시 경도 디탈리 미마 망초기 소위 뷔제 진리수 중심유바 세세 토유 지주시
4: 내주 티다 랭차지 퍼규 서지즈주로 유게 랑고네 퍼디 케니 롱뉴러 작점 작점 체디 머시 케니 창마 야불루유 원견 탁주 치베니 레거 십차부시리 지주 콩키 열투수 카탐부르 겹에 코좀기 롱주 야부메베 케니 류웨 칭에 나라 투급 카레니 겹견 고투기메 군투수 추망부 뒤베 배명외부 캉네 최부치기 유베 자 김기 자체 신의 월투 점유 제주도
1: 내가 지게 유구 원경 미국 사토로 장자 투부 규투바 집니 안전 진탕 무사시 내가 대지 정위 로안 하점 균교체 요시
4: 규체 줄린 제배 토내 쉬나 소불름 티토 유고르 키치린 튜베 초에 조주타 길진 탁주 진유 딘비 부추티 실린타 코르모 하사제 숨레메 괜히 장마 소와 탄두나 종의 탁주의 최신기 기회 뉴뉴제
1: 편히 반주 종우 치기 미고 장마라 탐자르키 종의 직두 마라 직조 치디 종의 장마 사내 민주 서지수 9위급 3위수 탁주 치기 요시 铁大雄间七柱错过喜预计 Kormu 居这边起 레빈 호진민이 티 제시시
4: 미국 코모법주소 까마니슈쟁아 카거그 유베 추젠바타 쪽주숑와 케니 장세 제베제 네바 토투즈 티나 쪽그 유유 호진민 키첸세라 통매급수 쪽주숑와라 베디 구디 시진랑고라 된괴베 유고와멍투수 따도 콜규 야보마충웨 네츠튼디 창마라 심제 첨부수구유
1: 진웅이동 접계로 고문법수기 메고 카강남기 상위기 쪽주 장세기 직지 최고총리 쪽주 동남리 대가르비보다 쪽주 장세 치팅시 까마지리 고구미비 내주 치루 쇼칭지요시
4: 고모법주 탄민자와라 라세 조칸토 쪽주슝급 까마니 슈쟁아이 난 차와 치구지메갸 쪽주슝와 탄 추젠바 장자 치바 십시리 릭주제 직진 이퇴가 치괴라 귀림타 튜즈갸 귀지 차 추부 치구이예
1: 조위 초베 긴이 장세 치부다 치지 칠레 처리 조중기 레뷰 외小明타 내로 쇠갸 미국 카강남기 쪽주 슝구 유지 메고르기 영원히 조조쇼모다 영원히 추팅규 뒷냠도 지요시
4: 로티다진 접샹 랑고키 슝제 미갸반 추시시네 미갸반 추시 숨하잔 파라 망도치네 레추 뎀니 치루 친유지 동계 퇴바탄자 외小明키 레로러 접쿵지규 다동신토 조규 조부 서지소 통신 체제 라리안 지규토 조규 정신 소자르게네 티브지 갸마르베 지기유 제주도
1: 로니 슈징라 칼람도 규게 미고르 니르레마 데바 망도 조시 요시 유고베 미통베 법소타 카카람 소스 외小明 더뷰 레톤부츠 미고르 창미 조규 제바타 장신 체디 장신 체제비 고유지
4: 中国有事女局家具切别托内区呢错别家蓝旗撒对街坎楼开林切别提中国堂天尼不断早晚的米切别天内村巴马塞女局出街将到局局出内提外间塞不容易月老在人博切别堂对内错别家蓝局给多随机贵满起哇人心女局长马的局内多随机切给这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
1: 文家美国古港土超所所进去超一天啊古港所给林家所那边出的那种戏国民对抗组织他作为甲校苦州同步美国合作期出的所给给列宾学军少金融系统国家国家苦逆落来个修不他老宋就拉上去都是他虽然你个军用钥匙
4: 况且这把宁巴大型点团了七阵七星月个别的美国合作给吹浪扩端对西域被多岁给特命了电过一月多岁加金日日线南都不归了天外洋加金日日线七段归别列团不仓嘛列大姐姐给列个唐不能我都让他快出去提热
1: 徐军少爷金龙你东给密居民暗落了扩梦合作提多岁内孙浪所给我他金龙你东你说落了人穷虽浪起出的死人不切于了规矩其当家米特困难点不难日西都求杂那个苦有铁位脏都庆余即杂归八句
4: 特不难起没不但接于没文家没东看去三不难起没提托得盘松土西没别美国的古卡内南面朝索索比南外西经济月
1: 他是不足起求有铁位傲于别国内学呢金龙尼东加密居民出落了拉萨普族基刚被托给你女车队基三五车女做的节目文家萨顿能写更多气味能提别个特同茶用农基出的基是不够有事金龙尼东交给落了拉萨普族基茶用农提提为唐藏基人穷虽然所有的第七萨顿天界塔克隆楚林天界体萨顿楚林塔就差不所谓的建有时
4: 지로 니도 니슈 쟁아 로로 페랑교 정기 개감 코리오 내주기 지자 랭원 바라 정용기 크롱 뷔체 레베 닌 창기 둘체 갸주 굽주 코구타 청중 개진네 페딩니 응아신 점링토 개감 코리오 기 뷔체 약슈기 사공 체수규르게 좀제 대단히 권주 체지레 중화시제
1: 세는기 공도 센초부디나 굽주도 처음에 장남기 장자기는 렘티라 진짜지마 사퇴 미고로 장자퇴 초시 준보 종기수 시크비 진송대시
0: 네 초비 뒤지 저블리 양분의 크비 문딘 하초 양차비 하세 뷰리 기자
1: 뒤도 사비 등규기 콤자 디네타
4: 지도 点别 편종기 편율 디나세
1: 선교로 군대 군중 선교기 파츠
4: 선교로 군대 군중 선교기 메로
1: 다들 기기 센시브디니 편종 룽팅 연청 리고 표회 룽팅기 선교로 초두 리세 선교로 군대 군중 시대시 세는게 무튜네 곱지도 제심장네 乔主구 시크베 장정기 서구카타 대전카키 최순리동타 퇴교를 덤진 냄부치에베 꼬르키 인비지린 닝니바 니르슈이
4: 생각나무처 장경중 등우유 급주비 지규르구지워 신조콩도기 림카 당유레치베 신난타 무카르괴바타 첸제베 최다카 리투 조라르베바 정타취카키 세도숨실송 랑시타 탁디체발라소 레체베 주출의 균도당위의 편제티 신조망초기 지퇴난키 무용의진진키 창가르교바디 나니 랑종기 총세기 유미미리 찬용구주초배용법 골칭이타 숨동갸탄계주캡시심바타 롱아첸주시베진 로리르 찬용체나 갸자구타 청중듄파와 파제계용기 듄체도레바 주리튠법동보르 전치 갸탄중아 심바타 내기 튠보 전치 굽줄레 통마게와 제제
1: 내튠의 민네 당시 심주치부타 내주 티도치네 터브주 튠보니 신뢰타 총세 콩도키 레지베 균딘키 지나식시 지나가베 세니슈 군니 장경종 신뢰타 총세 팅키 지빈 수지기 체디수 미둔추 초장 왕진준키 링딘디니 정용기 신뢰당 총세 콩도기 양타베 세둔 레지 도주바타 락달치바 군디 동베 롭정 롭수 시브제 라린시인 시주엽시 진다 손반대송 정용기 신뢰당 총세 콩도기 미기르키 랑중타 시브돌비시 리지 캐진기 수제 소기 남바체네 양타베 세둔 레지 도주바타 락달치 유고르키
4: 지교书记习近平南谢企及罗布中丁色企业的名呢永了结局罗布中罗布中丁色企业的名呢永了结局罗布中丁色企业的名呢永了结局罗布中丁色企业的名呢永了结局罗布中丁色企业的名呢永了结局罗布中丁色企业的名呢永了结局罗布中丁色企业的名呢永了结局罗布中丁色企业的名呢永了结局罗布中丁色企业的名呢永了结局罗布中丁色企业的名呢永了结局罗布中丁色企业的名呢永了结局罗布中丁色企业的名呢永了结局罗布中丁色企业的名呢永了结局罗布中丁色企业的名呢永了结局罗布中丁色企业的名呢永了结局罗布中丁色企业的名呢永了结局罗布中丁色企业的名呢永了结局罗布中丁色企业的名呢永了结局罗布中丁色企业的名呢永了结局罗布中丁色企业的名呢永了结局罗布中丁色企业的名呢永了结局罗布中丁 Surzu Zita Todamta, Mabasuwa Gudi Dayu. Sizu Chongi, Single Chonsep Jugi, Sing Chu Genju Gurjule 20, Mansu Zonet Sundi. Dawa Sumbe the Gitu, Pugi Judin Chugor Dun, Genju Nashupe Genzi Ka Tangbo Jebegu. Sanet Higi, Sing Chu Jim Ju Zenshi Genju Nashu Mabe Lugu Jujiwaji.
1: Tazangar, Dazi, Lazakor, Dendong Mapje Lingudu. Kim Gi Gohar Lishu Tubi. 다제 초바 참마 루이 첨부 충도 대야 진도 주베 세 뒤니 다소 총기 추쇼르 종 체네 샹키 메도 홍장 디주 딘실 로숨 소튼 리베 안닌키 용포 모뉴 세시 겹시 랭퀘타 켈레 싱드제 송도 제베 남베 토네 레숑레 구제 치베 딘시티 제로니 동니 세앙르 튼제 진타 동보 고치 Nga tong gya ta, dun shu tun dun si ba ti. Lo kong me tui song le, gaja yuzab dun ta chengxiong chi pao ta. Xing zhok ba gaja chuxu zheng a le xiu tu gyu lu gui zhi tu ba. Mi zhe qiang yung bo ba guo chi ji ta chou dong chung yu shi.
4: Dawa xi bie cie dun ni, jilu ni do ni xu zi zhu lu xing zhok mang cu le bo ba yung war gui di dong gyu guo li ki pui rang gyong zhong gi si chui ta, qi de ga xi dun ni lak lin dawa ta. Zong kong bian jiu ru kong dor ta, si chui ku zhi, chup ji li zhi. Bopha Nichi, Bopha Gagzhu, Bopha Shungnu, Zonei Xiangchong la Rokyo Jiegi, Chajue Chimbu Dun Dunba. Zong Chukki Chongsipgi Yumi Miri, Chanyom Gujue Chokbe Yungbub Gor Chinyi Masinba Ta. Zong Jukui Parzai Gajak Dun Masinba. Xiangta Chongde Ngabchunga Zhudu, Gor Chinyi Masinba Jiegi, Ngoyu Nechule Mingne. Zong Riri Tepju Rita, Jide Jiki Degui Zubji Cheyue.
1: Longa Zen Jushibe Shi. Rang Chong Ki, Rimzi Gim, Xing Zhong Lei Kya Gong Su, Meng Ngu Guo Tung Chu, Ni Gye Ngap Chung Ngap Si Ta, Chi Su Chou Nung Dang Ne. Xing Bar Zhi Du Ta, Xing Bar Ni Zhi Ki, Pian Zhi Chi Wo Ta, Chom Zhi Zhen Zun Liu Chi Wo. Bian Chong Ki, Pian Zhi Le Bo Chi Ki, Ro Gyo Tuan Lei Ka Chi Du Gyo Gya Gyo Chi Yu. Meng Wu Ti Da, Xing Zhou Bi Zi Tuan To Ki, Pan Lin Chung Bi, Yung Bo Tu, Kyo Yo Shi.
4: Jilu Nidu Nishu Zepsi Loro Sishong Ki Mengwe Gorchi Nidu Ngapya Dane Dengtong Chongzu Zitun Chongsipgi Bedun Sazi Junxin Tile Chulo Lemchin Su Mengxi Chigui Gi Cerim Nipo Chungwa Ta Ngujur Zesu Ta Michu Loi Zogju Zengxin Su Gi Leja Gyu Chongzu Nambang Sargyang Tugur Yu
1: Longa Zen Jushi Beshi Jongyong Su Rimzi Gimda Sadu Zitun Chongsip Chepdong Zhuba Ta Chongsipgi Tu Zang Tu 桑去缺席他米处老鼠一切卡索索加加结束缺席他成穷袭击他加加国家扩建他成穷公安死不他忙西只顾他即便写书重新读农信他卡比安慰兄弟重新给吞给他作为家境三米切巴来诉其余记录你读你学这批留到我就把着
4: ngari se gu ge zhe zong wa ma xiang qian gu chong zu yong ki yu mi tu zang chu ju ri dun niam tu de gan sa ba ru xin de gan sa ba ga che tue ba ta chu lu te zang cha chang wei de gan ge cha yin qi li su qin yu chong zu ti si xiong ki chi dun qi ba ta mang cuo yi rang mei xiu bie za tun le zi song xiu di chu ri ta ngai nu ma ga na xiu ba su yi qi de gu zhuo le gu ju le gu di dang wa ta
1: 基于初期日光切断六连大地创作角色期念地变就是苦人电变案日光切吧罗地给轮柱度创作用期米日参与用部国之一塔出动新月他罗罗让向琼行列他重新听起居村里东塔腾觉了腾心电不起别切得不可惜随不他兄弟阿塔托东也电变南顿了密地切得不看你修习差速当话 Seto Chengi Todam Tha, Nam Chang Chengi Gundi, Dung Sum Nambe, Tung Gyu Chie, Chia Yo Shi.
4: Singa Namba Cho, Kwang Du Sen Chuba Tini, Go Jue Tu. Zai Sem Jiang Ne, Chawa Zhu Gui Xie Kui Be, Rang Chong Gi Se Gui Ka Tha, De Chen Ka Ki, Ju Cui Lek Dong Tha, Tung Gyu Le Tung Zin Nimbu Chie Be Go Ri Ki, Rin Bi Zhi Ling, Nir Nyi Be Go Ti Ri.
6: Wei, Bian Lan, Kui Chui Chui Jie Chua La Xiu Xia.
7: Ka Ji Be, Chu Lui Be, Chu Chui Ho Xie Gyu Be.
8: 看到你们看不懂的你们的参照中国古镇的看不懂的什么看不懂的听我说的是新的女刚平穷演了女刚给女兵发展过了同学的年冬来给平穷的年度不再拖延偏见的不绝中国新的女刚平穷演了女刚
4: 中国空间当给过切他 Zhongguyu Kechwe Dienbe Jicho Rinlu Ki Lamlu, Miri Sakon Rangyong Lamlu Jie, Taiyong Chiegui. Senga Nambucho, Tingdi, Penjong Longchen Yenchen Lekong, Pyoge Longchen Ki, Senggyuru Gwendu Gwenchong Xiebe Lechen, Xunzaam Daga Xiegeyin, Lechendi Zomji Gingku Nankin, Menggye Bula Tan, Xipsi Chinggu Nankin, Nyamatsirin La Tan, Pusan Zhamdula Nyeri.

0: 레스 로로 어 레스 아 강종이 미남시베 손시디히랑 게 소피지에나
1: 강종이 미남시에디 니냐 보니데 저정 겐라 챤나들 벤도 게 텐들라다 겐얀제 촐라다 겐게들라다 남 벤도 겐파산라제 친나스 그래서 세다 미미 치르니오에 대신 민디 시기단 지나 시기 되는 점 내지 출래 중에 신도라 이 시바 시제 터치나 신도
0: 너 터치나了
1: 아니 속다 회사 자기 예 신도 같이 참듣고 듣지 시척지
0: 너
1: yen hobul shubi logni do gi dao chri la je onji la je hobul hobda gi tristi de la je hobul chosum gi sonom da wa la je education je ujien je logje de chubi sonom de shi la dang lo san la je yindi chubi jili shi da le je kuso se da mi mi chri yo we de shi mi de shi ji dang chen na lo di nan le de 강사들
0: 요새

원잠기채무크인수왕잠기다외추달기다외원당기캡스탐제라신잠파피기나와게쿠심기채무진짜기다외굴김더강기크인수레모신자외투치수기니시러르디에기구양천잠시낭조디가니다우유기골강시비리체히

ꯀꯕꯒꯥꯔ ꯉꯥꯟꯖꯨ ꯁꯤꯝꯁꯨ ꯅ꯭ꯌꯥꯕ ꯃꯌꯤꯝꯕꯔ ꯆꯥꯂꯦ ꯊꯥꯡ ꯂꯣꯞꯖꯣꯡ ꯁꯣꯋꯥꯟ ꯁꯣꯀꯤ ꯅꯨꯁꯨ ꯈꯪꯖꯣꯡ ꯀꯤꯅꯦꯟꯅꯦ ꯀꯨꯂꯦ ꯈꯥꯕ ꯏꯪꯒ꯭ꯔꯤ ꯁꯦꯅꯦ ꯁꯨꯡ ꯃꯗꯨ ꯄꯦ ꯂꯣꯐꯥꯝ ꯊꯥꯡ ꯁꯦꯂꯥ ꯁꯨꯡ ꯃꯗꯨ ꯄꯦ ꯆꯤꯟꯁꯤꯝ ꯁꯦꯡꯈꯤ ꯔꯪꯅꯤꯂꯥ ꯁꯝꯁꯤ ꯃꯗꯨ ꯄꯦ ꯀ꯭ꯌꯣꯅꯥꯡ ꯁꯣ ꯁꯤꯝꯈꯥꯔ ꯒ꯭ꯌꯥꯊꯦ ꯃꯅꯥꯡ ꯋꯥꯔ ꯀꯨꯡꯦ ꯂꯣꯏꯂꯣꯏ ꯁꯤꯛ ꯁꯨꯔꯣꯅꯥꯡ ꯁꯦꯟꯗ꯭ꯔꯣ ꯂꯦꯡꯒꯦ ꯊꯣꯡꯒꯣꯡ ꯈꯨꯝꯃꯨ ꯅꯝꯕꯂꯤꯡꯒꯦ ꯂꯤꯌꯥ ꯒꯦꯟ ꯂꯝꯕꯂꯥꯅꯦ ꯆꯨꯝꯇꯤ ꯊꯥꯡ ꯏꯒꯨꯔ ꯅꯥꯋꯦ ꯁꯤꯝꯒꯤ ꯋꯦ ꯅꯪ ꯁꯦꯕꯦ ꯄꯤꯗꯤꯞ ꯇꯤ ꯅꯥꯡꯈꯤ ꯆꯝꯆꯥ ꯁꯦꯟ ꯊꯨꯝ ꯂꯦꯛꯄꯔ ꯆꯨꯝꯅꯨꯅ ꯔꯥꯡ ꯊꯨꯝ ꯁꯣꯔ ꯊꯨ ꯆꯣꯡꯋꯥ ꯌꯤꯟ ꯁꯤꯕ ꯂꯤꯡꯒꯦ ꯂꯤꯌꯥ ꯅꯝꯆꯨ ꯁꯨꯒꯤ ꯌꯤꯟꯕꯦ ꯅꯝꯕꯂꯤꯡꯒꯦ ꯅꯦ ꯊꯨꯂꯨꯂꯨ ꯉꯥꯡ ꯁꯦꯅꯥ ꯌꯨꯕꯁꯨ ꯁꯦꯝꯕꯦꯡ ꯈꯤ ꯁꯝꯕꯖꯥꯡꯅꯦ ꯁꯦꯟ ꯊꯨꯝ ꯆꯨ ꯊꯤꯗꯥꯔ ꯁꯦꯅ ꯔꯥꯡ ꯈꯤ ꯂꯦꯋꯥꯡ ꯂꯥ ꯒ꯭ꯌꯨꯋꯥ ꯌꯣꯡ ꯁꯤ ꯗꯤꯅꯤ ꯖꯤꯛꯗꯤꯟ ꯗꯤ ꯗꯤꯡ ꯅꯦꯕꯦ ꯒꯨꯝꯆꯦ ꯒꯤ ꯆꯨꯅꯤ ꯊꯝꯕ ꯊꯤꯔꯤ ꯆꯨꯅꯤ ꯗꯤꯔ ꯊꯟꯗꯣꯡ ꯁꯝ ꯈꯤ ꯁꯤꯞꯆꯨ ꯗꯤꯗꯥ ꯆꯦ ꯆꯣꯗꯤ ꯖꯤꯛꯗꯤꯟ ꯗꯤ ꯗꯤꯡ ꯁꯦꯝꯕꯦꯡ ꯈꯤ ꯁꯤꯂꯣꯡ ꯗꯥꯡ ꯁꯤꯡ ꯁꯤꯂꯣꯡ ꯗꯤꯂ ꯗꯦꯟꯅꯦ ꯆꯨꯒꯩ ꯒꯨꯟꯅ ꯖꯤꯗꯨ ꯗꯦꯟꯕꯦ ꯂꯦꯋꯥꯡ ꯈꯤ ꯂꯞ ꯌꯨꯟ ꯆꯨ ꯀꯨ ꯊꯨꯞꯆꯤ ꯗꯤꯒꯤ ꯒꯤ ꯐꯝꯒ ꯅꯤ ꯅꯤ ꯂꯤ ꯀꯞꯊꯤꯔ ꯂꯣꯡꯌꯣꯔꯅꯤ ꯁꯦꯝꯕꯦꯡ ꯈꯤ ꯁꯦꯝꯖꯤ ꯆꯥꯝꯖꯤ ꯆꯦꯁꯤꯝ ꯂꯥꯗꯦꯅꯦ ꯆꯥꯋꯥ ꯆꯨꯝꯅ ꯁꯦꯝꯕꯦꯡ ꯈꯤ ꯁꯤꯂꯣꯡ ꯂꯥꯗꯦꯅꯦ ꯃꯤꯖꯤ ꯊꯨꯁꯤ ꯂꯥ ꯀꯨꯁꯨ ꯆꯦꯝꯕꯨ ꯊꯤꯝꯅꯤ ꯂꯥ ꯅꯥꯃꯤꯌꯥꯡ ꯗꯤꯒꯤ ꯊꯥꯡ ꯒꯦ ꯒꯦ ꯆꯣꯁꯨ ꯗꯨꯟꯒꯨ ꯆꯤꯊꯨ ꯀꯤꯂꯦ ꯅꯤꯌꯔꯒꯨꯡ ꯆꯦꯕꯦ ꯄꯥꯔꯗꯣꯅꯥ ꯉꯥꯟꯁꯨ ꯁꯦꯝꯕꯦꯡ ꯈꯤ ꯁꯝꯕꯥ ꯍꯥꯖꯥꯡ ꯈꯦ ꯆꯤꯋꯥꯔ ꯅꯦꯁꯦ ꯆꯤꯒꯞ ꯉꯥꯟꯁꯨꯔ ꯁꯤꯡ ꯈꯤ ꯒꯨꯟꯖꯨ ꯊꯥꯡ ꯀꯥꯛꯄ ꯊꯤꯝꯅꯤꯗꯤ ꯌꯥꯡ ꯑꯋꯦ ꯆꯣꯡꯂꯦ ꯒꯤ ꯆꯤꯖꯣ ꯅꯥꯡ ꯁꯦꯝꯕꯦꯟ ꯊꯥꯡ ꯆꯦꯒꯣꯡ ꯁꯣꯔꯗꯦꯅꯦ ꯀꯦꯂꯦ ꯅꯤꯌꯔꯒꯨꯡ ꯌꯥꯕꯨ ꯆꯦꯊꯨ ꯄꯥꯝ ꯁꯦꯔꯣ ꯗꯕꯨꯔꯤ ꯊꯤꯒꯨꯝ ꯆꯦ ꯌꯥꯡ ꯊꯨꯝꯔꯅꯤ ꯌꯥꯡ ꯊꯦꯁꯤꯡ ꯇ꯭ꯔꯦꯟꯖꯨꯒꯤ ꯃꯦꯆꯤ ꯆꯦꯕꯁꯤ ꯌꯤꯟꯕꯦ ꯁꯦꯂꯥ ꯁꯝꯁꯤ ꯊꯥꯡ ꯁꯦꯝꯕꯦꯡꯒꯤ ꯁꯝꯕ ꯊꯤꯔꯤ ꯊꯥꯁꯨ ꯍꯥꯖꯥꯡ ꯈꯦ ꯆꯦꯋꯥ ꯌꯣꯜꯂꯤ ꯊꯤꯌꯥꯡ ꯁꯦꯝꯕꯦꯡꯒꯤ ꯀꯨꯏꯂꯣꯡ ꯁꯤ ꯈꯦꯟꯅꯦ ꯔꯨꯕꯦ ꯆꯥꯋꯥ ꯁꯤ ꯌꯤꯟ ꯉꯥꯖꯤ ꯆꯥꯝ ꯃꯥꯗꯣ ꯖꯦꯕꯨ ꯁꯥꯕꯨ ꯁꯤ ꯊꯨꯒ꯭ꯌꯨ ꯅꯦꯗꯦꯟ ꯌꯤ ꯅꯣꯡꯁꯨꯝ ꯆꯨ ꯉꯣꯏꯟ ꯊꯨ ꯆꯤꯡꯗꯣꯡ ꯁꯣꯂꯦ ꯆꯥꯆꯦ ꯆꯤꯡꯌꯔ ꯈꯥꯡꯒꯤ ꯀꯥꯡꯌꯦ ꯁꯤꯟꯗꯨ ꯆꯤꯋꯦ ꯆꯤꯡꯌꯔ ꯈꯥꯡ ꯁꯤꯂꯥ ꯔꯣꯀ꯭ꯌꯣꯔ ꯆꯦꯌꯨ ꯆꯤꯡꯌꯔ ꯈꯥꯡ ꯊꯦꯟꯅꯦ ꯂꯥꯡꯒꯣ ꯇꯤꯡ ꯀꯥꯔꯆꯦꯒꯤ ꯈꯕꯥꯔ ꯊꯨꯡꯒꯤ ꯊꯥꯡ ꯁꯤꯔꯖꯣꯡ ꯆꯤꯒꯦ ꯁꯤꯔꯤ ꯀꯞꯇꯤꯗꯨ ꯂꯥꯡꯒꯣꯔ ꯈꯤ ꯈꯕꯥꯔ ꯂꯥ ꯁꯥꯔꯇꯦ ꯍꯥꯖꯥꯡ ꯆꯤꯋꯥ ꯃꯥꯁꯦ ꯑꯔꯤ ꯀꯨꯃꯤ ꯆꯤꯡꯗꯣꯡ ꯈꯤ ꯁꯂꯛ ꯆꯨꯔꯁꯤꯡ ꯌꯨꯕꯦ ꯈꯣꯟꯖꯨ ꯈꯨꯒꯞ ꯊꯦꯗꯥꯡ ꯗꯨꯅꯦ ꯊꯨꯗꯣꯡ ꯂꯣꯒꯦ ꯅꯥꯡ ꯐꯦꯒꯦ ꯆꯦꯝꯕ ꯆꯣꯡꯌꯨ ꯋꯦꯡꯒ꯭ꯌꯥꯡ ꯁꯂꯞ ꯊꯥꯡ ꯁꯥꯔꯇꯦ ꯊꯤ ꯌꯨꯖꯤ ꯂꯤꯃꯤ ꯇꯣꯡꯆꯥ ꯃꯥꯡꯕ ꯌꯨꯕꯦ ꯈꯦꯂꯦ ꯊꯤ ꯅꯦꯡꯒꯦ ꯅꯦꯁꯨ ꯀ꯭ꯌꯥꯔꯋꯥꯔꯤ ꯊꯤꯅꯦ ꯃꯤꯁꯤꯡ ꯈꯤ ꯉꯣꯖꯨ ꯆꯦꯕꯒꯤ ꯈꯣꯟꯖꯨ ꯗꯥꯂꯥ ꯔꯣꯔꯝ ꯆꯒꯤ ꯔꯤꯁꯨ ꯇꯣꯏꯟ ꯆꯣꯡ ꯆꯤꯡꯗꯣꯡ ꯁꯣꯂꯦ ꯆꯥꯆꯦ ꯆꯤꯡꯌꯔ ꯈꯥꯡ ꯊꯥꯡ ꯆꯤꯡꯌꯔ ꯈꯥꯡ ꯊꯤ ꯇꯥ ꯆꯤꯖꯤ ꯊꯥꯁꯨ ꯆꯤꯡꯌꯔ ꯈꯥꯡ ꯊꯤ ꯅꯥꯡ ꯆꯣꯡꯂꯣꯡ ꯀꯤ ꯁꯝꯕ ꯁꯨꯛ ꯆꯦꯋꯦ ꯁꯣꯖꯣ ꯀꯤ ꯆꯟꯖꯨ ꯁꯤ ꯌꯨꯕ ꯁꯤ ꯆꯣꯡ ꯁꯣꯖꯣ ꯀꯤ ꯈꯨꯡꯃꯤ ꯁꯨ ꯆꯥꯋꯥ ꯂꯦꯕꯨ ꯃꯤ ꯔꯨꯕꯔ ꯁꯤꯝꯅꯨ ꯌꯨꯁꯦ ꯁꯣꯕꯦ ꯂꯤꯒꯨꯏ ꯀꯤ ꯇꯤꯡꯗꯨ ꯗꯥꯡꯁꯤꯡ ꯈꯣꯟꯖꯨ ꯆꯦꯋꯥꯡ ꯊꯣ ꯂꯣꯊꯨ ꯃꯦꯝꯕꯦ ꯔꯋꯥ ꯇꯣꯝꯕꯦ ꯗꯥ ꯀꯤ ꯈꯦꯂꯤꯟ ꯇꯦꯅꯦ ꯆꯦꯃꯤ ꯈꯣꯖꯥ ꯀꯤ ꯗꯨ ꯗꯨ ꯂꯝꯂꯣꯡ ꯆꯣꯡ ꯃꯦꯕꯦ ꯈꯣꯡꯖꯨ ꯔꯕꯇꯨ ꯂꯥꯡꯗꯤ ꯂꯥꯡꯒꯣꯔ ꯀꯤ ꯔꯨꯊꯣ ꯁꯤ ꯆꯤꯛꯁꯨ ꯆꯦꯅꯦ ꯆꯤꯡꯗꯣꯡ ꯔꯨꯌꯣꯟꯗꯤ ꯁꯣꯝꯁꯥꯡ ꯈꯥꯗꯣ ꯊꯤꯔꯥ ꯀꯤ ꯆꯦꯕꯨ ꯄꯤꯒꯤ ꯌꯨ ꯈꯣꯟꯖꯨ ꯆꯤꯡꯗꯣꯡ ꯁꯣꯂꯦ ꯆꯥꯆꯦ ꯆꯤꯡꯌꯔ ꯈꯥꯡ ꯊꯥꯡ ꯗꯥ ꯀꯤ ꯗꯨ ꯈꯥꯡ ꯀꯤ ꯊꯥꯀꯣꯔ ꯊꯨ ꯆꯔꯤ ꯃꯥꯡꯕ ꯆꯥꯅꯦ ꯆꯤꯡꯗꯣꯡ ꯁꯣꯂꯦ ꯆꯥꯆꯦ ꯆꯤꯡꯌꯔ ꯈꯥꯡ ꯊꯥꯡ ꯗꯥ ꯃꯤ ꯀꯦꯜꯂꯥ ꯃꯥꯟꯕꯦꯕ ꯊꯥꯡ ꯁꯨꯟꯖꯤꯟ ꯆꯦ ꯈꯣꯟꯖꯨ ꯆꯤꯡꯗꯣꯡ ꯌꯤ ꯆꯣꯝꯂꯥꯝ ꯆꯦꯒꯥ ꯊꯨ ꯊꯤꯔꯥ ꯂꯥꯡꯒꯣꯔ ꯀꯣꯔꯅꯦ ꯖꯥꯒꯥꯝ ꯀꯤ ꯀꯦ ꯊꯨꯝꯕꯨ ꯗꯥꯜ ꯀ꯭ꯌꯣꯟ ꯗꯥ ꯅꯦꯁꯨ ꯗꯤꯔꯤ ꯂꯣꯒꯤꯌꯦ ꯔꯤꯡ ꯒꯨꯟ ꯊꯨꯗꯨ ꯆꯣꯡꯌꯨ ꯋꯦꯡꯒ꯭ꯌꯥꯡ ꯈꯣꯟꯖꯨ ꯆꯥꯆꯨ ꯗꯤꯗꯥꯂꯥ ꯗꯥ ꯀꯤ ꯒꯣꯏꯂꯦꯡ ꯈꯥꯡꯌꯥꯡ ꯃꯥꯂꯣꯕꯔ ꯊꯦꯂꯦ ꯗꯣꯗꯤ ꯁꯤꯝꯁꯨ ꯆꯤꯛꯇꯨ ꯆꯤꯅꯦ ꯆꯤꯡꯌꯔ ꯈꯥꯡ ꯊꯤ ꯀꯦꯇ꯭ꯔꯨꯟ ꯆꯥꯁꯥ ꯊꯣꯛ ꯁꯥꯕ ꯌꯤ
미디 소 진일 칸네 카마 제파 로 듄게 잠 신송 튜림 티나 만소르 티베 경군니 쇠바 제가와시지 윈경 다키 칸라 보잠 메바 용조 리미 튼도 루지 심지기 켈레기 편제 토르틱 당유 디달 제베 탄제니 경군 쇼친 티베 자샤틸 케보 용구 촉신 리미남 너슈탕 뽀베 킹바귤라 탈 진이강 디니 진동 소레 자제 코리 소준 차샤기 차셰 케진 시도 교와마세 뉴베 첸보 퇴신유 지수 라리앙 진동 소레 자제 진이르캉 디블 니웨 갸바 추제 퇴기 지긴키 진이르캉 시 돌린 첸네 던지당 진이르캉 디 진제 옌라 진이르 칸토 교화탕 진이르 칸티 껴준레게 겐구르 미나니 만츠 로망 거도 냥네 껴준 체베 랑고르키 카바르 튠기 소제 통맨 군진지 콩키 옌라 진이르 칸키 우슈 군진키 토겐시베 겐시기 시지 중급 송퇴

0: 비나 체동매 제비 교전디 소답 권의 체도 접근 제발의 중화타 폐기의 진바 시인데 미세기 개주티 제비 교제기 모니 가길의 추어탕 장왕 전순 대비 교제 시례 조비 부지 제발 샤브 신기 케윈 대비 문시 토라 부전나와 님바타 신기 부적하디 콜로고와 능신 켄토서 니가 신도 치외 제제기 님중 대유라 나르수 균진기 토라 폐기의 탕 사르 제비 님도 비바 마세 제베 규제기 규모무인비 개주지미 니들 미리 세부타 루시 샤프 제지 롱콤서 초치든 뒤비 첩둔키 규제인데마시니 진저마당콩 미랩니 미랩규제 제베 규제바 민요와 시기 제베 규제라 된디 세미포주 서답지구 유비 권주 정리기 내망 편송서배 규제기 뒤상 탐니 민주의 체도 제베 편송발라 자차치위엔 진주유장 유린기 첩둔치비 규림나 남부민주와타 냠규르민자위에 제베 초가 망부튀용시 진주 땅무타비 니즈기 둘레데비나 제베 규제티 표기 사조 강사를 캡디치위부타 제베 초가 망부치 참두 구일러 덜깊첩부 종유부시
1: 오라소! 야, 보거든, 내일 봐, 좋아!

참돌 송카 죽지 유비 남에 딘신탕 추입 루치 변바 로롱 바슈 조강소 송카로 님주민저와탕 개주민저외 제베 초가 망부치 등이버시 제베 교제바티다기 쳔짐 후교기 갱함짐네 축시점 김러스와탕 교제레디네 초기급이버시 권준주신 점닝키 사두지롱기 신사캉사르케요마세 타동갸가르탕 피유 젠종소 김세기급카르 교젠디다기 수기치마탕 나르기 계자 함밀샤요시 제베 교제기치 마오니 퍼슈 분진기 탑라디네 규베지기라 대규문제야 제문니 젠드윈 신두치위 교제신베 교젠디 첩된치구나 중치베 튀니 소종탕 균진기 소종치구위버시 징주 마당 공기 제베 증조르 시제 넘버 시위디 singni kimdu le zhuba tang, nini kimgu dewa qie ne zhuba, somni gilub gyunzin qie ne zhuba, singni chongzu qi gamyang na sani ji gi zhubi namba yinpa shi.

공도 쉐베 제베 루규 당 슈균 쉐베 시진디다 메시 구규르 신이야 타동 장낭 유진키 규진 망본 제유냐 티 신도 법차비 원에 제베 규제 피림기 규림 자잠 제바 마세 칸사 제베 루규기 규림 세신도 뒤시 제유시 칸사 리베니 베준기 김규레 주베 제베 첩든 지긴 시마타 타바 제베 첩든 지긴 미망부유 콘츠 파르기 인저원니 칸사리베 첩든바 조원니 칸사리베 뮤지용음티 칸사리베 튜인징베나 딘자 메바 유신러 규제 첩든 지구 유자 소계외 론다타 라글링외나 짐신 믹세기 개주 하장 첨부 송자 제베 규제 시러 교류버시 콘츠 수균기 첩센니 나직동타 나니동 나숨동 나쿠동세 당초종 병원 샤브탄 샤브로 범핀주 샤야버서 번주 레젠유라 챕튼키 크림 당분이 전지기 되리미부타 대낭러 챕튼치세 사진 딤주 세비 챕지기라 다예버서 크림 대낭 수유 니분니 스모아 랑키 랑 우주 세규티 손번니 제베 챕진 캡자 세바 시번니 제비엔 군주 샵신이부타 제부 범유 나동 샴주기 대신 파병아 샤부야바 나바니 등탑가위에 제베 나샹키 샤부니시비마타 동당티니 제베 샤부 넘버 세 토슈시타 제베 규제베 챕딩키 개윤 라나르 쪽바시 제바시마

진념 된라 로쇼 체외 빠쇼기 생각 잡아 생각 잡으니 참도 그래도 중 깨자 체외 제베 초가 심부터 공존의 유니 빠쇼 종 변마상 타로 종소 임부지 최종 변마 상황 나게 송바 제베 세븐니 치수도 비 민이마디 땡은 제봉시 세그부터 고대니 정초기 심수기네 소수 봉하나 고고위부지 생각 제베 생각 세워티 수준례 사티르 미장 첨부지기 부얌진 진시 깨부탕 부디 세기 인고토 쟁아 유베 미수 쟁아 시 미고바시 부디 산이 티랑키 쟁중된라 지동 덴베 제베 규제와 왕무탕 제강 덴조 제보 송장 제수 미남기 군수 제바 쟁아 제부시 민다부시 쟁아 제베 응동니 지구동탕 숨동 구동 제임부탕 쟁아 제베 개변 규르궁 개념된라 첩신 되바 첩제 차창와 시제 커듬니 신도 장수바 제인 범유 샤브주 커듬니 롱코단 교바타 자당키 메도 남바르 시바다 지동 딘바 양초 신식네 차자 롱수 기바타 지부 인베 제베 샤브주 슝샹바니 지냠 딘라 로쇼 치와 신인 쟁아 제베 케춘니 시제 커듭 춘딘 지바타 랑사르 고 기바타 천년도 파쇼 기바 알로 튀마르 기바 呃丁古丁落巴索信徒出现点巴西有巴西江阿这边经过索密斯语了项目了唐队清不起个月日巴阿拉维沉江沉顿起队蓝面沉松南京文北原边巴

ཁོང་ཚོར་ངང་ཡ་ཏུ་ཡུམི་ཅི་དུ་ཅི་ཡང་རམིན་དུ་མེ་མ་ཏར་ཡང་ཤ་བ་ཅིག་རིག་པ་མ་སེ་པར་ཏ་ཐེ་དར་ཉེ་བེ་ཤ་ཁི་ཅི་སེལ་ཁེ་ཅེ་ཡང་མེན་ད་ཕིན་ཁར་ཤ་བ་ནི་ལུ་པུར་ཁར་སུན་ཆམ་མི་ལ་ཁུ་སུ་སེ་ངང་ཡ་བ་ཇོ་ཁེན་ཚང་མེ་ཐེ་གེ་མ་བར་ཅི་ཐེན་སུ་ལུང་དེ་ནི་ཅི་ཅུ་ནང་གི་ཁུ་ཐེ་དང་ཤིན་དུ་ཅ་དེ་ཁ
마고르와르 멘바츠 마기바 타타 뜻깊도 벌데 수조기 타니 고리요 헨디 콘츠 샤왕의 마투베 제타기 샤마라나 고추기 샤세줄레 테메데 수조기 땡도 지용완니 샤웨샤 민바르 파샤생마다 박샤생마시 러시기 야카르 내기 제팅도 뜨주직 수바테이 민라 젠디엔 나쿠시스 딱바인 테니 내기 라 차르잠 임베 베티브지기 민시 뜨주티 붐도 나팅팅 테당 제웨 거티테 베티브 난기 따티당 신투자 내기 남균 텔라 슈네 치라 제무 윤링 제와 주기 뜨주티 시가 하잔 잠부 유튜 샘 살리펜 라기 삼달르네 테랑 강두달 조르추바시 대추기 까브리 남촌 술기 자타 사와다 까브리 동천기 로마 사와르치 쇼바 징가르 네랑 대추라 쉬마드나 쇼세 수지 세무 살펜라다 텐투 낙습도 참참다 주기 니니기 신기 습도 강사를 주어다 미 조마뉴웨 사규 강인살라 주기 유라 다소 친슈기 남촌 코나 테네 친신 동체 막숲기 람가유나 꼰내 주기슈 칠로아 용투 내니게 딱바르 메토아 까라위라탕 집지탕 슬치니 메토아소 호조 코나를 가외 메토아탕 자유 춘부 첸복하시에리 켄내 용기슈 까브링에기 종무 메티르지탕 디신 마초아기 점신 초당 렌도 신도 아마 주발 주기슈 내랑 암제 서규르 메가양 대이 숭엔라 가부유라 자주당 생류 풍수기 제도 신도 아마 추규량 가부유 가브리니 츠 타동 리기 신제 너미나 초 죽벌량 좋았다 내기 콘솔 치비케 박바 휴르다 리기 따르게 박바 사무 조로 지기 유라 따르게 능이 테니 응네 치신 심벌라 리샴나 작람식 유진 메코르키 딱바르 네츠 미드네 포르투치바다 갑리티 나루 쪼상라 링부시 쪼바들 네츠 징네 뉴르원니도 캉베난라 추기 갑리 종메 작람키 땡도 발란시캄 다시 두지 응접 하장 침비 베버치 네츠 김탕 파다 인리 직잠기 사르 진삼 규린 신촌시 유바티니 초롱 띵린시기 땡도 준유바다 대인예신 유외 삼베 띵네 주투 치즈 띵네 주와다르 로심 메디시 네랑 티 띵네 로띵네 미푸 니식라 네당 중무다 세모살리펜라 제기 낙습도 람논네 고르와 초주의 가시에 겹장 남마니 루프르 종무 듄티엘라 럭중 띵네 진삼 진삼 시 개뷰 침부체 머시체나 남진르식네 조교 총롱 삼바 티 띵네 조와르 메뚜미 디니 사 루블라 니싱 람 대표비 경남 시에메드 탑세네 니기 강지주디 내신 텐조 데미더 줄세 토마르 장나 티잠 마중다 조양 그룹 잠 투주 루브르 장네 푸푸 스르웨 자셀라 메세식 차바다 종메 메고르 용기 두고 시 개뷰치 니츠 람신 작람 기 구르게 땡두 지네 커버티 마도 니츠 닌지르 팀네 샤치 르치르 경예시 年가 치워라 메코르키 고네 추루에 창아 내수유 동라 토르용하다 도수유기 두어당 테듀키 내조 낭네 우장 진가와르쿨 메코르 푸르와다르 주두 진삼양 시치르 주베 내랑 조롱기 띵라 송수 냠바충 테네 내조 시슈 유구뜸베 다수 양결 랑툭잠충 킴립투 세무기 유와 텐신라 창매 내자 최월친네 김낭

S 당, T 당, I 스루에 이게 초보 티다 마신소. 세모플레 라기 쿄엔도 멍에라 높진 팅 죽지 름나와시. 내기 남시 차와 채와라 시베 주바 제착부티 팅 당부르 주톱뒤 내랑 가조탕 산나 세레 대바시 직자도 기바티니 내기 세캉 지답 제라 마시 얘기 대다 마뒤 나 덥딥 된자 나야 강다 테니 내랑기 나네 마투베 깨차리야 내랑 신결레 탄나 찰라 심슈 계신 색조르 대부 대삼 매베 깨자 덥딥라 테니 내기 시자 용서 공도 추발 제주 마세 대심 깨워치 냠베 로양 공바 촌두 따투샤라 나와 웬베 추구 강시기 개디 테랑기 튜뇽 떼네 매베 얘기 텐조 카네 슈투바 체네 파르듀 청린 데뷔 구심베 직딘 텐네 튜엔디 지게 추기 매라 부신다 체치우이 깨자 매진 년집 주야 매바 제기 초와 텔레 탄듀 침부 유나 대이 얘기 당부티 나네 슈투뷰 류용라 록균 신도 캐베 조난 체레 데바티 대이 지탑이네 매 내기 지외 킹베 삼바 테타르 창신 지체다 도탕 준신다 체치우이 리다 담마 미신베 속차 제라 담메바 테리야 겨우 텐자 코네 삼시 치뉴라 종무 내기 뷰다 년신바다 키구 텐즈 내기 까자리 년투 내기 심라 가수로 치잠 겨워야 겨우 텐자 코네 똑바르뉴 타자 내기 쇼체 제베 총추 딸기 나라 때네 담마 촉베 개규르 칭케 메구바르 뜻신도 되와디니 마주일에 대시 내기 섬시 치기 담마키 치촤라 땡아 솔물 때네 따주규두 틴자치다 비네메 웬디 윤톤 틴자시기 난라 내기 담마 신디지 냠도 치네 지장 마공식 태양 내기 다다 담마외 자외 내가 가시에 신바잠상시 내기 매베 담타 세모 플레르라당 종미 도아투블레 신기니 대추기 치 용시 잠레 고미둡다 내기 자외 내가 신지 신기 로그람 매괴바르 담 강두두 마신바 시경 민바르 세모 살리펜라기 춤제 생수 툰베 체드윤타 배분 회미 낭외 와두 내기 신에 칼릴라 신당 담니 강두두 치 신바르 큐브시 통면 투수 내기 남니 매발 장비 내당 자지 습슈 임바 카시기 신에 내기 매배 담기 튼도바다 티지 세모 살리펜 라기 로그람 와라 내기 예기 지지 신기 자타부 뚱주 양내 양투 장신 자나초 강가르 딥주 발미 장바 인라 다대 투수양 공기 닌다르 내기 자뚱당 마탁바 티수르 탁주 능다 능미다 테니 까카 진저식 인수디 원바르 깨찰럽긴 창매 캠발 뉴디 내기 내와 진저식 캐세 제거바야 대다게 코나 캠발 뉴 내기 솔메 두치 코나르 테니 세무살리판라기 신주르 제십 제바디 내기 제베 시초르 코나르 테니 공기 진버데 주다 신주 규탕다 신기 냠주르제 솔시 뚝뚝 지기 유다 티니 니엘라 케부식 용와 신투가 네즈 텐자당 체투 자타부 드메투베 치당 주바 텐조 네기 아나 우츠기 양내 양도 팅망 중기 유라 가브리 자튼당 용수 지샤 냠바식 머충기 파투 종틴 지그란라 초주 카시에리 중기 휴 네기 랭케니 양내 양도 중규 테란리 팜니 중와 내외 톱치 내랑 치슈 코나 치 듬에 터둔 균총 유잠체나 자타버 듬 툼니 내기 거큐 슈유 타기 내라 얄게 총주 시발 그루 사만니라 내기 닝도 피기 두라 내라 리크춥 총와티 콩자기 좀다 개버 치바 내기 통두 힌두 내치 정무 총총키 내기 매베 땀 똑버 그루 냠바티 내랑 강에 탐제리 넘버 개월 규칙이 대심 댐불큐 내게 딱바르 이 가디 랩두 뉴신도 다정이랑 응구 민노
시수 양내 양도 휴기큐 내기 강가 강기강 깨마탕 땀린툼니 공기 시엘의 숭비에 다툰다 고아 렘바르 규르 냠바티 이라 찰만니도 강엘의 개월 집에 예치기 캥바르 규르 나네 땀마투 솔메 달라 땜발에 가친키 나와 유바티르 내랑 항상라 타장에기 락데 예크르테네 땀마기메 웬디 내기 세모살펜라당 팀이 촉산 현다 가당 담니 시디 나르신 락데 예게 띵기 요테 칸에 로바당 둔나 락데 예게 뜻디와 유바마세 내기 고아양 르뉴르치 콩토 생게네 센시 나와디니 어리 원론 좀 캐마 할린 캘리키 랑남 좀 류게 남베 토네 잠베 점중 링체 내기 초에 남다르 시바 표노네 표게도 법규르당 좀지 양균제 슈바티 류추바티리 생일행기에 띵디 리젠 퓨심바인 리젠 저주단 직촌난케니 깨양라시 생계 슈댄자고

저제 주피토 종교 변종 치조리첸 저제 정예토 내초 변종 인계 저제 주주토 까망예 선규로 저제 주루타 까망예토 넘시응은다 저제 주루타 까마주토 선규로 근대근충 저제 주루타 까마십주토 솜다룩치 저제 주딘토 까망예 선규로 저제 주딘타 까망예토 릭제 자주주디 저제 주비토 바나면캉 저제 조비타 까망금 중앙에 토 다저로 저제 조규토 까망에 선규로 저제 조구타 까망에 토 모체 조리 저제 니슈토 변종 선규념 자리첸 저제 니슈타 까마 송규토 선규로 근대 근초 저제 니적지토 년야 포냐 저제 니정니타 까마 송규토 다저로 저제 니정니타 까마 송규 송에 토 넘시응은다 저제 니정니타 까마 십규토 다위 쿠르칸 초준이 작송토 종교 변종 치조리첸 초주 레고르토 내초 변종 인계 초주 당부토 까망예 선규로 초주 당부탄 까망예토 점중탄 롱첸되어카라 초주 당부탄 까마송주송예토 원잠 채명료양 초주 니탄 까망예토 리첸 죽지교 대린키 리첸 원다 슈사

0: 제네 당신 당 지회 차지 남장 태공 뉴스 양제 두배 도지라게 간에 세웨 멜론난라 숨베 셰메 테다게 나돌라야 카르세셰 카르떼난 거를 베스나 당신기 이와 시베 이와 딘데지 제 거발라야이나 거바 카르 유메디 떼나마데 당신 이외 태잠투 세게 태잠지 두갈라 Tetam tu shibe kodun de kadasna, and to pege that the shuba in the tenangshin shibe kodun de wala. Tadi kadishia guarabesna, tusungi yue kadasna, chaji ta de mila madu bar chaveti yudu jola, kebade, unde, dakshengi yue kadasna, chaji ta deba kornale, chaji ta mi debali yaina, majabade, cheta, dakshengi yue, tusungi yue,
1: 吃吧
0: 过把月送不得接着没事前呢顶点热点老说当先给那么下嘴巴我那过把卡的月的呗是那刚才说没弄那了送么能行七八波汤吃完鱼给咱们都要吃当先给月的嘴巴咱没吃提小了当先汤嘴巴茶几给咱些充满那么讲都要吃的意思送我的接着 디나네 디구구유나 电锯月吧了呀 자제기다시총미총시바대한 当先给以外，推送给以外能行，可把马的的，老说当先给南下顶的是这个工资开的是那，空都需不能行，跟那些没弄难了。当先以外铁站图，可把每样全部谈，全与都记得以外提，再呢当先谈这外，查进南疆铁工队是呗，当先给南下这边，我把抗议每个过了呀，那。 我的汤，谢谢，今天请那么的，接着，当先西北，因为南下今天再过不了呀，那过不了。

0: gobat karasana khonla nga jaje phugwe lungdin sepa bo namla ngodu shuba tinang sinre takchen gola ya ina ngodu shuzam thaga shegi ye ashama nge shuye ge nangde di ina chaje le sumgi gola ya ina ngodu ji shugu ye teyang cha che le sumgi gola shegi in lorwala thaga ya karasana chaje le sumgi gola se kawa sashib ju summan sum shebe ji chengmin ji chungorwala di dendunyang karasana jingneni cha re nineni che re sumneni le re chedang te sumdi thari de shegi nangde yangmane denje tuyendi yinzang sum shi jo gobe gyumze yang thaga nangde cha che le sum gola shegi in lao rwa di sumdi cha che le sum rwa la di wangke dene ming te dar toba re
1: Singen number 2 Kungam sang Tan dai ken nam zhe xin xin ba tian ni pian zhong long jin yin qin le gong pe ge long jin ge long jin lu qi le qian xi le jian di nang pian zhong lu de qian me ge gen qi mu wa qi lin duo ji la ni pe yin da zhe ri bie guo la qi di nan xi yue bie xin na yu xu
0: Kongdu shubhe, yangmana kongdu ngandu gyaji pyugwe lungtin sanpa bonanla ngodu shubhe, ngobu dakshen sosu kodun tang, taga nungshingi seji gi dayi dhulu so, kesi sebu kintu bodaji chung yu nani, tari de shuye gi, chaji le sungi iwa diyang, da kadasana, jishi gunju gi nambe tohne, le labu tohne kintu guri, chaji le sungi iwe, Kyobyu yang karasana chaji ta debe chawa kona re ma doa jigi chaji ta mi debe chawa la ya ina chaji le sungi iwe. Ma kye bari, ona kanda shikla chaji le sum sigi yoyo da cha chi le sum susu ngonja sene re yang me na denje tundi kang tang kang inam sina shamla nga di go la ya ina gyaji pyuge lungtin sanpa bo nama deshe ta ngode ju shugu yin na ona di gab gi cha chi le sum susu ngonja sene re denje tund kang yin tam sina dāgi jūbē gāndi nēgi dōmē nāngla yāi nā shēmē tīndē jī sūngbā dē chāwā kāngshī chīpā pō shēn tāng ngō sū dēwā dē chāji tā dēbē gāb gī chīpā pō tāng chīpā nīlā chī jībē tēnyē jūbā rē sūngbā dē kāng lē sām ngō pō shēn lā lē shībē tēnyē 주바레 숨어데 쳬바베 차와 쳬발라 차시베 터니 주바데 인스 테디나라야 떼나오데 제자 공도 슈베 테디나라 떼베 차지 레숨게 차지 레 소소 강탕 강라 문지 쳬구미기 꼴라야이나 테디나네 카세 고데토네 나돌라야이나 떼나마데 nga dheya thangdo peji xia je tep di nang la xiebe cha ji le sum gi ngun zi che jo to la ya ngun zi yi xib la ji tep di ji xu bai na pe din de xia pe na lo de ji lo de se di ta de de mi ming le a la lo de ji tep tang qu le de ne zang e guo xi de pe din de ji xia bai na kong la xu bu neng xin da kong la qi ba bo tang 치바니라 치지베 터니 주스 팁디나나 숨으르발라 디네 팁디나나 치지바디 근데 지글 문지 치구구 예맥 콜라 숨베 셴메드르발라 다우나 치바포탕 치바니라 치지베 터니 주 숨두 전에 다우나 콩도 샤베베 로드게 탑당 추라 되네 장에 꽉 시베 베디당 조나 누아라 리디나 베디나나 유베 로드게 지 탑당 추라 된시베 탑당 추라 야이나 다 가디시에 고와르베스나 자제 레숨기 치디르 고구구 유바디 세버데 디나 체기 골라인다 다오나 디르시에베 차지 레숨기 레시바디 컨데지르 문지 치구구 유메기 골라 콩두시에베 제이 디나나 셴미딘데 송송아 강 레삼 뭐부시엔라 레시베 테니 주버레스 숨어와라 다디 숨베이나 강래삼 뭐부 당신이 수기에 뭐부 셴라야이나 레시베 테니에디 주버데 송두자네 콩두샤베 베티당 도나 베디난라 차왕원수 주버에 시 뭐부 당신이 수기에 뭐부 셴디 카데스나 과자 장애들이 장애디 뭐부 당신이 레 뭐부 셴디 레 와라 다 오나 디 뭐부 셴인바 레삼 유유 뭐부 인바 디이나 디레야 차지 레숨기 낭네 레시베 터니디 주구구 요아레 다오나 차지 레숨기 차에내된 골라야 나도 제이 디나네 근데 숨어도 베스나 치바뻐 차와 치발라 차시베 터니 주스 숨어레 차다 디이나 과디 카데스나 퍼워 까나루 과하 과주발라 짱에 과세 과디 차와레 차와 인자 차지 레숨기 차시베 차디라 고고레 제자 제이 디나라 차지 레숨세디 근데지라 문지 최고구 유명기 꼬라 숭베 셰미티당 도아제 알라 당당에 로드기 텁당 추라 디네 장엔 꼭세지기 베딘데지 샤제 차 치 레 숨소소 이와타 문지 락바잠지 체제 야지 퓨게 룬데 세모보남라 모드타 대셰 슈베이 샴랑에 제이 티게나라 숨베 자제 레숨기 체시 테다기 골라야이나 중 체제 모드타 대셰 슈베이 당도 슈에디 카데스나 제이 타게나라 야이나 셰미딘데지 숨숨아라 차와 강시 치바보 시엔타 무수 제와 데 차지 타데바 세게 셰미 딘데지 숨버데 숨 두부디 안돌라야 이나 타레 디르시에야게 차지 레숨시베 이외 남샤디 치 강이미 갑저 강이민디 야지 퓨겔룸딘 셈바보 남타 리버디 종어 치발라 좀베 강사 지용려야 이나 갑저디 대나므레 오나 이와 치유디 가르르베스나 딘데 송송아라 차와 강시 숨으래 차와 강시 숨두자네 지유추두 시에베 남베 땜바를 와라 오나 지유추두 주베 남베 터네 땜바 강시 치다 가르르베스나 샤마 숨으래 샤마 근데 숨으래베스나 치바보 시엔당 무엇을 지와 숨으래 치바보 시엔당 무엇을 지와 세게 시에미두 숨제 차외민유도죠 차지 레숨기 이와 디 지유머인바 슈라 대나무를 봐라 뭐라 가르 대나무를 쓰나 이와 지유디 대나무를 이와 지유 대나무의 그 근대 숨으로 했으나 레 강시라 치바보 시엔시 무엇을 지외 차외지 인주디 대나무를 디 인바디 대나무제 슈라 머인바디 고르발라 대야 세부 슈바이나 치바보타 레니 시지도 내내 터대두 여와 치에 메베 리디 머인바 레 강태의 치바보 시엔시 슈네 치바보타 레니 터대기 여와 치규 여베 리인바 자지 타대베 차외 민라 켜바잠 인바디 대나무르발라 제자 차지 레숨기 이외 남샤디 무수 모두 마체 콩라 이와 디치 강이미 싱그바 개치와라 시제 데니 제이디나라 차와 강시 치바보 시엔당 무수 제와 차지 타제바 시 숭제 안돌리야이나 차지 레숨기 이와 치유디 강이임바디 데나마레 이와 치유디 자지 타디베 차와 코나 이나르발라 베나 초미 좀 더블야이나 좀자 당 좀지니가 초미 코나레 터대기 이와 치규 요마레 세브라지 슈브이나 치바보 당 레니 시직을 내는 로소 이외 남샤디 치에 메베 배디리라 차제 레숨기 여와치에 메바디 친구에디 개좀시보래 다오나 차제 레숨 소스 댄자 코든 강탕 강이나 텐도네 만저 레젠 치매 나라야 이나 무투제 롭종 당오르 슈에게 낭데 샤다 인자 레젠 치매 나라야 이나 네 무투제 데셰타 오르 슈기 레젠 디나야 네 다시엔기 남샤 딘데식 치급의 군제 당 차지 레숨 시에벌레 차 지 레숨기 이와 치유 강이민기 차외민기 꼴라야이나 모두 대세 슈바이 레젠 치매 나랑에 차지 레숨 소수 꼴라야이나 시베 모두 당 대세 슈구 인베 까지 표결 농진 셈바 본남기 두더도 세나라나

0: 딩니 펜준 갑교르 타지도 체데 도시 냠제 띵섭도 동규 추원이뷰 투림 조웅 띵섭도 동왔다 개종 신진 기념용 배리 섭도 동와 추원이뷰 지외 최기 균용 정신다 특주 정신기 내튼태 균대 정신기 지도 균용 체받다 펜준기 띠베 기변다 도구르 집에 내튼 개진다 지와 유배태 모두 펜준 갑교르 체규 니니 냠레기 민군배 돕슈 옥튼 체데 냠레기 추제 토르 동규 중국 조지 아베리게 친지 지와 주베 계급 응급중 숨라 고제 미도베 치듭 균용네 라다르 체유 테니 중국 추제 토베 지조고이 갸지 동웨 치듭 개진식 인라 아베리게 계급 공베 교수 동교로 갑교르 체베 뒤도 차르바드 부인 남미비아 조지 고제 메바다 림부르 체제기 중국으로 견진 체베 튠제기 시경런보다 시경 시주현다 배주 리과라 체데 남미비의 뷰리 튠제 대회 망와다 티베 교배군의 중국 첨르르 슈규지 와유 중국 조지 남미비아 초다 멍시 지구족 준다 뉴유 딜레 싱레 롭소 슈누 첸제소 제공기 냠레 띵섭도 당대 계급 니뷰 니벤 냠레 균제 미바라 게림 서버식 독립교로 구디동대유 숨니 튠지 로레 균종 체대 초마 진로라 송종 체구 중국의 남미비아 계급 니가 콜러시비 소조기 콩도 개 진식 인비 계급기 튜문 개변다 저종기 진단 튠니의 체시유 튠지 냠레라 숑륜 갸바다 펜준 갸뷰르 땜부 체대 계제 창샤 창대라 튜문토 송종 체구 중국 조지 남미비아 추비 아베디가 링기 계급다 튠주로 숑디라 무튜 숑륜 갸토 콜러시비 소조기 뷰규 뉴바다 도슈 무튜 치루 당대 미르길레 왕직균 초보조 교로 끄디 동치 리기 서버 부디 유치 대나유 시진핑키 링진 아베디가라 퓨중 초보에 디르게 퉁공 서비 치로 치받다 퉁공기 리자티 공백이 근유소 교로 바체균이 링진 아베디게 팅립전기 피림 교육수 동외 더블람 개진식시 중국 조지 남미비아 추비 링진 아베디게 계급다 딜레 냠레라 무튜 흉륜 계주 인배 자둔 숨 손에 토 콩도 취부치구 징니 니베냠제인 아베리가 초라 퓨숨 초베 정중 퉁공 유바다 중국 초라 은둔 락제다 시균 화장치베 총다 유베 초니뷰 펜준 스브리기 상자 둔베 리과다 체데 키베냠제 섭도 동구 니니 자조 퉁미치구 첩시테 펜준 이지 땜부치바니 중국의 아베리게 냠레기 튜무무 인비 상자다 겐송 개진식 인비 중국의 아베리게 자로기 균용내 고조교 균형 체토 지도의 춘미 치부규 냠레 추기 내듄 탁주 요점 치구 숨니 사두 야준 치구 중국 조지 아베리게 초다 춤라 지엔다 총래 진기 자둔 시르송 냠레기 리글람 사르두 체대 중국의 아베리게 딜레 냠레 균제 미바라 뷰제 토르다 림부르 용교로 구디동도 유지 송유 안다에 테바이 남미비아다 중국와르기 자로니 로규 유린 땜바다 계급 니뷰 제와 튜유 징부로 추제 토베 공배 총유 중국 공전당 운인의 롱자다 주민가 코바다 조심 크빙아 저시 딜레 쇼주인 중국의 럽진기 계급 지인바다 조시 시진핑기 캐장 땜베 고리보 벤조다 지조 공배태 증민 기후군기 이민 치베 중재 토비유 남미비아 조지 중국 파르기 제와라 체류 통진 치바다 중국지기 자둔 로댄 규르밍아 락린다르 신유 중국의 냠뇨 롭중다 지시리 진바다 튠지라 흉륜다 펜준 이치 댄도 동와 냠레 야기 동와 제 체대 계급 니뷰 균용 탑주 냠레로 대제와라 공비 티베 치와 용교로 끄디 동두유 남미비의 미망 직주 당기 중국 공대 당다 당와르기 베리라 흉륜 겹대 지도다 냠레 탐습 치두유 남미비에 중국의 총둔 조봉 체계 체로 동두유라 중국킬의 대회 망외 남미비아라 마조레비 체도 용와라 거수쇼규다 조니뷰 소레다 딜레 멍시지구 크주카규 센제 싱레 추비 퉁공수와 격공수 냠레 치슈 치로 당대 남미비에 벤주 지도 공비라 로람 체규지구 체신유 중국 조지 투윤 징뷰낭 남미비아 추비에 링진 아베리게 계급라 게시 메베 갸뷰다 로람 체바다 계지의 서구기 차둔추 창샤기 랑조 진유 남미비아 초기 중국 초의 지도의 튼주라 흉륜 겹대 공배조신배 계급기 튜몽 기변라 송중다 미리길레 왕지둔 초보족도 유지 송유 제면낭 초비 계급 니비 좁다기 변조 뉴종다 면주 추딘 롭소 미슈 튜공소와 제공기 념례 익제 망부로 민다 꿰바라 딘바나유 초니비 Tūrūp sārbī zhūngu dā nāmi bī yē lēwāng jīgdūn tsōpa zhū kī gōr kī zhūngkwa mīmā jīdūn kī kīb dā nāmi bī yā jīdūn kī kīb kī nyamzhī sēchā bī yū. Nīn dī gōng mō Xī Jīngpīng dā pēng lī yuán kī mīmā zhōgān chī mū sēr dō chōm jīn tū ān dā yī tī wā tāng jī lā gā sū shū wē sū dūn xiām yū.
1: Dī gā lē kū nē bī wē nē chū Jī gā shū jī Xī Jīngpīng kī kī kīb kī cēn rī lā zē chā kē chō jīn tāng kāng yī kī yuán shī chō jīn Zhōng gu cēn zē tūn chō kī gē yōng tū mī chō jīn tīng chūk jī bā jē yī tō nāng huē sōng xie kē jīn nāng. Nī lām lō xie jīn, rāng gē kī cēn zē chā xā lā tō bē chūm jē kē jīn lā dīng chō kāng lī nāng wā tāng. Cēn zē kōng bē lā chē bē tū bō sā bā rā yī xīp dīng sīm nāng huā. Gēn jī kūr sīm tāng kā zā gu dū kī sāng bā lē gēn chūp sīm ngā rū bē chī rū tōng wā tāng. Lō ngā zēn kī chā gu jū ngā bē tū gāb kī cēn zē chā xā gōr kī dāng zhū ngāng kī gu jī kā tūn gyō yōng huā rā nū shū yū gu tōm jīng yāk bā chā yū tē lāng chā kā zē dōng yū. Gia qi cok shu cian zhe le tuan bie, qi ge shu ji song xie ke jin ki, tu re sa bie cian zhe le tuan yakbu zhu gyur dun gyu ge ka shuo se du nang yu. Lop zhong tang kuwa ding sab lima tang, la da ra tun gyu ta jik do xie pa, cian zhe le tuan yakbu zhu bie chue sim tang sim shu nga ru bie qi ru dong wa jie xie di, cian zhe ge kou dup qin zu gyung xie bie ming xie xio su, lo dian gyur mi nga dun gyu qi ba tang, cian zhe sa du le dian ne, zhong gu na bie ting rab jian la di gyur tang, ni zhi qie gyu hin xie song yu. 季节书记习近平期，党的促进作业把措存，党中央期，前节三队提，听着见组用期，我先特别内部坐下天，前节给杰克多钱组用期，这些有人点别国内国不谈，三队了点内批给给特区拉达的才叫做各地顶色不谈话。 现在这些就是去劝用的顶色不谈话，现在拆下了陆军人心去重建托不谈，陆军人心去普军用化的各地党委借钱去。 Rangyadini, kola shibu cianze naa shukhen taan, legi buken ne, sadu chikhen taan, nichi chikhen le gyongnyuru gyurushin yu bataan, sardu gyi nuba chiru zhu gyok shu gyi, gyekab gyi chedu gyurushin yu ji dian na yu. Nidu nishu zianga lu, gyekab gyi chetu cianri la zi chaga topkin, zhongu cianri kan ngue kam simchu so yi yuan shi chen li chuan ki, gyekab gyi toda par sum tu cianri la zi le gyab gyurushin yu. ngarane chakati thungu tho nganchu chokpa thang nganchu ge kha shebu li lok che le ri la kya gyo ro chimbu nawa sik tha gu ja chimbu nawa sik hin be ngu jin chi gi hu che ri simju che pa ra ne bar thu ne thun la dong tu phu ba tha gang nge khe se che phu ba je chi ku ta che nganchu ni zam ling tho lo gu ku chi shu gi ge kha si hin pe ne bar thu nganchu lo gu jin phi je dong gu xie song ju 年度你说这样的旅给客给切去参加了这些个图片中国陆队参加从别新住所主席培原是本德喜下个图片的你实际引来新贵亚切不贴穷下个题参加了团不用了往我行事俺让你俺来别尊前部参加铁公司军前没把了杀鸡杀队切的中华美丽给乐器加大人工就是用话的人力给都不需要力给所不就行些送去季节书记习近平起
2: Rekur-sa-bi-chen-ze-sa-ji-tan-tun-le-pu-gyur-ki-mi-ri-ki-tun-ki-tan-tso-wa-ki-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
1: 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 ཁྱི Lechin, ngan chu lak zhe le dien he, tup se tang bu ne dung ngu, ta ju nian dian chen he, ge kub ki yi chi le, ngon me nong wa tang, ta ye kia tsuru, ngon me nong wa che ju hii si sung hu. Ji jia shu ji Xi Jinping ki, 康年级原始人当他迷茫给波波切于银片苍美实际了经济他别碰虚拟前天前在给温吞对吧他跟着开心苦的话

0: 남았다. 땅 용라 네바도 제급아 나이 랑자 사쇼티 되나유. 지접수지 시진핑기 안주의 등을 살아봤다 송지 제대 땅기 표준 계시 균제 매바라 답이다한데 땅기 뭐보다 가도 좋아지 남이야 미교받다. 더더 발송도 쌓되기 뉴받다 공부지 이슈 덥증기 뉴받지 침부 댐바 제급. 중앙 토담 킬레다 중앙 토담 의제 킬레기까지 레지보다 레수받수. 지접수지 안주 이라 댐보로 응해받다. 랑우기 개능이네라 시간 소대 중국 남배 팅럽젠 조준나 구디동배 경남 서베토 뉴주 배덥체대 뒤럽다 미망라 오농 매규배 제지 서바 삼미제브라 뛰어교시 송유 중국 조리 조배 수주디당 심주강 경유락제 디네기 조리 왕小燕기 지접수지 시진핑기 제지 침부 조바라 폭삼라 땡교받다 자샤 야기 동바라 배준나 땡교시 대나유 전제 레디움바식 인백은에 안주 땅주경다 30년째 등섭 제배 시제 랑자 덤진 년부 제대 시진핑기 등주 공부 라다르 퇴교 제받다 양답의 시종 제대 따와 죽부터 랑린 따라와 가제 디베 라제 각주 추 땅윤기 동림 비싼 뉴부 둔비 제 제대 속변이 치니 삼로 초직도 동왔다 뚝쇼 초직도 지대 전제사 되라디니 망조로 응외수 편부 중교 시송유 계급 주제 조배 둔치 계기 룩동 눈쇼 추구로 조배 조자 연린 위이 롱아젠기 착구 중업의 고족서 서바라 랑토 툴리의 수바식 인백윤에 내 지접수지 송시의 진기 공둔 롭종달라 따라 딩섭 제주인 부제도배 공비기 랭게 앙탕보로 탕보로 미그바다 겐지조보다 랭겐조보로 미그바 초바다 락당 제대 라제기 간에 대배 망와 모두 계세 도바체대 계급진비 망도 댐부 족지 툴리의 수배 돕쇼 용조 리기수 비교 인시 송유 중국 치동낭진의관 甘肃行经延浪의관기 당지부 송배 수지 량등기 시주정신기의제례공기 시림당윤식 인백은에 나랑기 직접수지 시진핑기 송시의 진기 공둔태 정지례둔 약부주배 족답미배 교수수 교류대 의제협수 톱촉배 정신다 덥디정신 사미제바라 치루단대 의제통공대 치주원유종기 기례총제다 치총제 공배조신배 천재사도교회 장도 공배소 개공소 내민강 당대 시주정신기 의제협수 티베 디랑아 의제변조나 리바체교 인시송유 중국조준주 니배 화능 石道湾 닝두로강기 닝두진배 차라갸게 양용빈기 직접수지이 심슈 댐보다 모두 배덥체대 니바도 미리길래 왕직둔소바조교로 모두 구대동교시 내두나유 안주 대윤정부는 규직남직념준치겐 계급다 뉴공정마다 록슈기 멍시지구족준소지 개공소 념래 덤섭균교체배 안주 표준락제티 계급과기 미망태배 망와야 펜버준규 리화유 지송유 중국도농제교소래 광州列车参与公司 등위기수지 한위国이 지접수지 시진핑기 로규직긴지코르 펴봤다 탑주지 정구 톡다 바르송토 덤진치 교시 낸두낭유 드럽사바를 내봤다 뉴규 댄자다 탄니기 믹세기 탑주랑자를 시대 안주의 시진핑기 등주공바 교용내 롭종다 라다를 제주대 지접수지 시진핑기 둔지 송시의 개진기 공대 롭종다 라다를 딩섭 제주다 송지 덤섭 제대 톡다 바르송토 통매 섬둔다 랭게 롤라 댐보로 내봤다 사두라 구디 동교 타종 탑주기 딘슈 균종제 체대 뉴공기 도보로 릉니기 라도 탐보로 진교 인시 송유
1: 디글레 군에 비웨 내추 다와 듄베 체군인게 체조 게시 지접관계 종리리 장키 미진토 중국의 개튼 섬전나와르 페페 나미비의 종통 은다이트와 타제 제나와시 리장키 나미비야니 어브리가 링토 유베 중국의 적다 개신시힌 최준인主席习近平起总统钦点马塔杰米南天杰克尼比尔指挖塔尼姆勒阿尔维丁斯布的东居铁特聚集拆归萨巴斯就是中国小企纳米比亚乔丹领土随军在车塔尔别东瓦塔平均甲局的电不起帕牛从塔蒙西组军迭勒冷农美确人念所铁共起尼姆勒丁斯布的东瓦界切的尼边尼姆杰阿尔维亚瓦托巴琴对于
2: 초니부
1: 恩戴特瓦希纳米比亚乔奇中国企业在中了基础塔基督学习团中国乔团编剧的牛村团行列德列孟西组军所提供所两面切盘米确人家给别人定死的主动化乔马肉类的兄弟结果借切的纳米比亚团中国全用特具两面肉的折化的从这体外忙往特具的规矩东西日故其行学习送学吴正龙接着拿修学
0: 这个礼物呢别别你出抗疫的原始促进的层中制作听你不听在国人的记录毕竟土工作协议中国中央七十九级军域解释直接看给总理兄把丁学祥制作了修管马赛松懈家南域丁学祥给退入设备参赛下下了陆军人心的重振拓跋的陆军人心的普及成为早晚年陆军习近平的首席南为党中央给确定立即南话的习近平给退入设备中国解决点被基础人路公被成立的团队组织了中国协议按照提出呢点给你的特殊人心的团员了可把丁斯不连把的都谢谢切入动画萝卜皮电动动画松用你突破界切脱党中央给参赛下下台南为国际卡团队切入腾进列管的切的出在头被参赛人组让被了国地搞不动国系送友丁学祥起孟西心中了雄论解脱参赛阶级独进族群的孟西电动党的开启杀对人心的杂乱人心的参赛重振军队啊突破切割借用的蓝水沙巴的电梯就在头被参赛人数人为了跟送七八的卡车不惜特具提交军权切的各在地位了这些各多的目的也不加固娘子空白了电梯参赛杀对的孙秀的归宿切入动画的参赛杀对的扩追的吞裂鬼鬼车队不都听不切的落宿的参赛的西电民的空白了西极都归的动画没得人类的参赛心中了女不进不的参赛八段破旧了七段切的参赛西多的参赛各多的教师动画是年段难有丁学祥起党中央的原始本格作用了参赛通进能的愿景民满满座的心囊抗议的原始内部托不有原始冷路阿尔维推过长途动画的原始列定的日化年度动画原始的小修的托他们也不七八届的原始内部准备提备列部托不起过抗议的原始成立开办年度特别动画的内置七八的前十几个呢互当啊是的党的民满的阿居什么确实是没动具日化有接送有制作托丁学祥给陈嘉庚成立这个的陈嘉庚训练成立这个光华列车参赛这个托跟阶级团队的这个战友丁仲礼的吴维华王志珍姐制作男秀友
1: 这个雷库内比为内区从队部所电信股系年前的八镇协片西村列车三队空别教授东局国企三千天到我准备采购年七九了贴战协议不是三千人列给每次三百点预备的年冬送出了一个规制陆军团扩展部队列日南门人力得的针对人民阶级停入西藏马拉西藏产业差不谈规制人心气会西藏南北卡级对盘让这三队给南卡级对盘提醒阶级针对南北点盘西藏给南卡级阶级七八届最能解决不是三十人昨天谈列根三百卡三岁预备的马拉七国的规制三百谈西藏给扩展三百的日期在去给国库三百对盘西藏给国内三百国龙所一天最有情西藏给来多皮尔坦连锁东区的夹不住的西藏列车三队超级路坦标题空白了超短组织扩展协议不是
2: 那么确定的样的五的那种对于的批准的给保障五的那种坦的听见的三十五的呢中央论证的工作给听他们给三九的娘炸的这事
0: 这个雷姑娘被问你出到我准备在中年在国人拍的年度你学这种路一些亚的西的家族前面可以给编著娘们这组的所中路的林正天座的所都听孙不听提炼的解释帮过的工作前有一些亚的西的家族前面可以给编著娘们这组的编著文章你学这些给编著的所中路的林正天座的推面日记开不少明年的他怎么存在的学友村队人一些亚的西的家族前面可以给所中列列给沙公编就实际间的军队空白城镇杀队娘们这娘们队接 노네 개공 신부 시리 미디 베리 딩섭 제유 손뒤토 에시아다 시디 가족 체메 교육이 벤주 님네 직조기 소종로지 린진 현조기 고리바라 징베 친이다 닌슈 에시아다 시디 가족 체메 교육이 벤주 님네 직조기 소종로지 린진 현조기 벤주 의전 카기 누시다 뉴교 킬레 징중 정진 루리 짐주 부장 제라 징베 친이소 대배 중재기 이제 줄라 최점 중대 다와죽집에 구집에 응시민배 존도로 부디 소종 내리기 중재 등교로 처리 제유